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시대를 선도해가고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성경의 여러가지 주제와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강경민 목사님께서는 주님께서 주신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을 성취하는 교회라는 비전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럼 강경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드높은 비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라며 이제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자들에게 절묘한 균형적인 사고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건강한 가정을 이루려면은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소위 핵가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가족과는 거리가 멉니다. 성경은 가족을 설명할 때 3대로 묘사하지요. 그 3대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건강한 부부관계입니다. 건강한 부부가 3대 그 가족의 중심에 있습니다. 건강한 부부가 기초가 되어서 진정한 부모 공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토대 위에서만 소망이 있는 자녀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종합 설계도가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6장 9절까지 한 덩어리로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를 핵가족으로 설명하지 않고 3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 자체가 균형이지요. 이 3대를 따로따로 보더라도 정말로 기가 막힌 균형 잡힌 교훈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컨대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해서는 현모양처론처럼 순결한 여인들의 희생만을 결코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셨는데요.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께서 너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저를 비롯해서 모든 남편들이 한번 뒤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셨나요?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주제입니다. 부모 공경도 절묘한 균형의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든지 부모 없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부모의 보살핌 없이는 온전한 인간으로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인생에게 부모는 마치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낳아주신 부모, 길러주신 부모를 무조건 공경해야 합니다. 은혜의 특징이라는 것은 갚을 길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 공경은 조건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언젠가 독립해야 하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을 스스로 분별해야만 합니다.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성숙한 인간의 태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공경하라고 명하실 때는 일체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엄중한 조건이 따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부모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철없는 남편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한 여자 성도님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똑똑한 남편입니다. 인류대학 졸업한 남편입니다. 그런데 부모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소위 마마보이 때문에 보이가 된 것 때문에 그 아내의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무한대의 공경입니다. 조건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반드시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 교육 또한 절묘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이지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때로는 채찍을 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인성 교육을 시키는 것은 천재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천배, 만배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자녀들이 천재가 되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 것입니다. 이 자존감이라는 것이 교만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교육받지 않아도 본성적으로 알고 있는 지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과연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기 자신이 존경받고 있다는 것을 아주 어렸을 때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존경받지 못하면 출세한 다음에도 그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들을 우리는 허다하게 목도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진심으로 존경해야 합니다.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바로 자녀들을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한마디 말씀이면 100권의 교육 총서를 읽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24장에서 만난 다윗은 사울왕과 다윗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완전히 사울왕의 불안과 적개심, 나아가서 그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소위 양비론 같은 그런 논리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완전하게 사울왕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4장에서 또 한 번 아주 신비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영화를 통해서 감상한다면은 모든 관중들이 사울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면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저토록 사악한 인생을 가만히 두실까? 숨기기 어려운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여정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관중들이 환호를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절묘한 상황이 지금 다윗 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마치고 돌아왔지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라는 그런 첩보를 들은 사울이 3,000명의 특수부대를 구성해가지고 다시 다윗을 쫓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가는 길에 굴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뒤가 급했기 때문에 굴로 들어갔습니다. 뒤를 보기 위해서 사울왕은 옷을 다 벗었습니다. 스스로 무장해제를 한 셈이죠. 그런데 이 무슨 기묘한 일인가요? 그 굴은 작은 굴이 아니었습니다. 길고 큰 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굴에는 이미 다윗 일행이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굴에 먼저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어두움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왕이 홀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고 왕이 뒤를 보기 위해서 옷을 벗어놓은 그 민망한 상황도 다 보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은 완전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굴의 입구는 하나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먼저 속삭였습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라.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내 원수에게 행하라 하시지 않았나이까.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의 부하들이 이렇게 속삭일 때 다윗은 강하고 단호하게 부하들을 제지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그 천우신조의 기회를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마도 오늘이사 내일이사 기회를 노렸던 부하들은 크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과 어떻게 우리가 내일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부하들의 내면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생각은 견고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치는 것은 내 일이 아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해치지 않는 대신 내가 당신을 한 칼에 해치울 수도 있었다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뒤를 보려고 벗어놓은 왕의 옷자락 일부를 잘라내었죠. 그런데 말이죠. 다윗은 그 일 때문에 왕의 옷자락을 일부분 베어냈다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전전에서 그야말로 한없이 순결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느 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

과연 권력으로부터 초연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이 뒤를 본 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굴을 빠져나갈 때 갑자기 다윗의 호소가 굴을 쩌렁쩌렁 울렸죠. 보소서, 오늘 여호와께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내 신하들이 왕을 죽이라 하였거늘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지금 사울왕에게 전한 메시지는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다윗의 태도, 미래에 대한 다윗의 언약을 분명하게 함축하고 있지요. 오늘만 아니라 앞으로도 나는 결코 왕과 칼로 대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단코 그것이 무력이든지 혹은 인심이든지 억지로 왕을 해야지 않겠나이다. 나의 진실은 이 엔게디 광야, 이 작은 굴에서 확실하게 증명되었사오니 제발 저를 모함하는 자들의 목소리에서 건져주소서. 이것이 다윗의 간절하고 진실한 호소였습니다. 물론 사울왕도 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와 의심할 수 없는 다윗의 진실 앞에서 일단 감동했습니다. 사울왕의 반응을 볼까요? 24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여러분 이 사울왕의 고백 가운데 버릴 말이 단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최소한 이 순간만은 사울왕의 고백은 진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윗의 진실 앞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은 진실을 낳습니다. 사울왕과 같은 그 무지한 인생도 다윗의 진실 앞에서는 변화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변화의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4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어머니에게 기가 막힌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며느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모르는 소리 말아라. 당신은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다. 당신 이야기는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다. 아마 열 사람이면 아홉 사람은 그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바로 그런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희망이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많은 대통령이 계셨습니다. 그 많은 대통령들 가운데 도대체 몇 분이나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았을까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더더욱 요즘처럼 정치적인 지형에 따라 국민들의 마음이 이렇게 다른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 관해서 평가하는 것은 충분히 오해받을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감히 시대를 증언하는 예언자적 심령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결코 완벽한 분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 역사에 문 대통령과 같은 철학과 겸손한 인격을 갖춘 분은 없습니다. 이분이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나라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저 다음에 담임 목사를 세워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교인 대표들로 구성된 청빙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당회는 배덕만 목사님, 이광화 목사님 중 한 분을 삼고초려의 심정으로 초빙키로 하고 지금 의사 타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고 23년 동안 온 마음과 온 몸으로 교회를 섬겨온 제 생각도 두 분 중에 누가 되든지 심히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결론을 주신 우리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런 거룩한 확신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아하,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신 교회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간절하게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기도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자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거룩한 축복의 반열에 굳게 서 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라. 이 아름답고 거룩한 다윗의 고백은 많은 오해를 받아온 게 사실입니다. 목사들의 일탈을 보고도 오로지 침묵을 강요하기 위한 근거로 이 말씀이 악용되었던 왜곡의 역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먼저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를 생각해 보실까요? 구약시대에는 왕만 아니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왕과 제사장 예언자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사명을 감당한 그런 사명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명자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사람들. 그래서 그 직분에 합당한 자리에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이 사명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목회 구조 아래서는 목자, 목녀의 사명이 너무나 중요한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반복해서 권면하고 명령합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존귀히 여겨라. 너희는 서로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 거룩한 공동체를 완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전히 탄식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야 합니다.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홀로 그 길을 갈 수 없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남겨둔 그 유명한 그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의 감사입니다. 그러나 이 깊은 감사, 이 깊은 은혜를 어찌 다윗 혼자서 체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는 그를 길러준 부모가 계셨습니다. 그가 사울 왕궁에 있을 때에는 자기 생명보다도 다윗을 더 사랑해 주었던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호롤란신 광야로 도피했을 때는 다윗과 함께 꿈을 나누면서 그 거친 광야를 전전했던 600여 명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꿈은 그들과 함께 자랐고 그들과 함께 꽃피었습니다. 다윗은 훗날 왕이 된 다음에 이렇게 간증합니다. 시편 133편이지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 그랬잖아요. 이 시의 핵심은 거기서입니다. 어디인가요? 형제의 동거함.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수가 넘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가 샘솟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된 다음 오늘날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사모하고 사모해야 할 말씀, 가슴 깊이 붙들어야 할 말씀을 남겼습니다. 다윗의 시편 16편 3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저는 40년 목회를 하면서 이 정신을
붙들지 못했던 참으로 못난 목사입니다. 이제사 시편 16편 3절이 보입니다. 이제사 다윗의 절절한 심정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은퇴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40대, 50대 주의 진리를 깊이 깨달으면 여러분들의 60대, 여러분들의 70대는 참으로 풍성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절대 권력의 소유자였던 왕이었습니다. 왕의 고백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은 과연 탁월한 균형감각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원수되었던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로 생각을 하고 끝까지 자기 손으로는 그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자신이 다스렸던 그 백성들을 참으로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그의 초기 집권의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이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오늘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토록 강조하고 꿈꾸고 있는 차별 없는 사회, 모든 백성들이 차별당하지 않고 사는 사회, 특권이 없는 사회를 이미 다윗은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참된 균형, 참된 밸런스란 양극에 있는 진리를 동시에 붙드는 것입니다. 진리는 양극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균형에는 팽팽한 긴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쪽에 치우쳐서 거기서 평안함과 안락함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양쪽에 있습니다. 예컨대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사도는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성도들이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일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서 주신 말씀도 영원한 진리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지도자들이 성경적인 진리에서 일탈할 때 단연코 노라고 말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삶이, 다윗의 생각이 하나도 변질됨이 없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윗의 삶을 깊이 묵상하고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말은 중간에 선다라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양극의 진리를 동시에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이나 신앙상담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etbbnmedia.org 또는 저희 BBN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들으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풍성한 삶의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와 함께 등장하는 네 명의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실 때에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자 예수님이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그곳으로 내리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소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보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은 친구들의 간절한 믿음, 즉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자는 그들의 믿음을 먼저 보신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주위 분들을 인도할 때에도 우리의 믿음이 먼저 보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기 때문이죠. 자, 오늘 여러분의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0: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주의 뜻을 따라 성경 강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도록 보내드리고 있는 주의 뜻을 따라 오늘도 말씀에는 부산 말씀교회 김두식 목사님입니다.
1: 할렐루야, 김두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33편 말씀을 통해서 경배와 찬양의 삶을 살라, Live a life of worship and praise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시편 33편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헌신과 결단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3편을 관통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경배와 찬양의 명령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마땅한 의무가 바로 경배와 찬양이라는 것이죠. Command of worship and praise. It is fitting for the upright to praise God. 대한민국의 국민은 헌법상 4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교육과 국방과 납세와 근로의 의무죠. 이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강제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찬송한 정직한 자들의 마땅한 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직한 자란 구원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만 찬양하고 세상만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찬송은 삼중 강조를 통해 일석삼조의 유익을 주는 명령인 것이죠. 찬송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어디에 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가수들 CD는 많이 사고 아이돌 공연도 열심히 보러 가고 TV에서 가수들 노래하는 것은 즐겨보는데 하나님 찬양은 거의 안 하고 산다면 성도의 의무 위반이요 부끄러운 삶이 됩니다. 그런 삶은 선하지도 아름답지도 마땅하지도 않은 것이죠. 매주 수고하고 고생하는 우리 교회 찬양팀이나 찬양대보다 나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아이돌의 노래가 더 좋다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주중에 매일매일 가수들 노래 즐겨 듣고 심지어 자면서도 이어폰 꼽고 그들의 노래를 들으며 자는데 찬송은 교회 와서 부르는 게 내 인생의 전부라면 나는 영적으로 밑바닥 인생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푼다면서 교회는 안 오고 노래방에 가서 세상 노래만 목이 터지라고 목청껏 부른다면 그게 무슨 성도의 삶이겠습니까? 의무 위반이 아니라 자격 미달이겠죠. 경배와 찬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 교양이 아니라 우리의 전공 과목이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시편 33편의 메시지입니다. 시편 33편은 경배와 찬양으로의 거룩한 초대이죠. 사회성을 가리켜 어려운 전문용어로 사회적 관계성이라 부르고 이것을 줄여서 쉬운 말로 눈치라고 합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눈치가 없으면 관계성이 나쁠 수밖에 없겠죠. 눈치 없는 사람은 결국 도태됩니다. 그래서 눈치가 실력입니다. 공부 잘하고 성적 좋아도 눈치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쁘고 잘나고 대단한 사람도 눈치 없는 사람 참 많아요. 눈치는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이라면 요구되는 눈치가 있고 거기서 좀 모자라면 남들의 비난과 원성을 사다가 결국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짐승들도 눈치가 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도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모릅니다. 주인이 뭐 먹으려 하면 달려와서 애교 부립니다. 주인이 외출하려면 와서 못 가게 하고 징징 웁니다. 외출 마치고 돌아오면 달려와서 안기고 핥고 애교를 부립니다. 태국에 가서 코끼리 트래킹 해보셨습니까? 몸무게 많이 나갈 것 같은 사람 안 태우려고 코끼리들끼리 관광객들 앞에서 서로 신경전 벌이는 모습이 참 우습습니다. 아프리카 이집트에서 사하라 사막 투어할 때 낙타를 타는데 이 낙타들이 눈치의 대장들입니다. 2시간짜리 사막 투어를 마치고 낙타에서 내릴 때 가벼웠던 사람은 곱게 내려주지만 무거웠던 사람은 모래에 집어던집니다. 저도 약간 무거웠던지 낙타에서 내릴 때 모래에 저를 던져버리더라고요. 짐승들도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눈치가 없다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 골라서 하게 되니까요. 영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모르고 영적인 눈치가 꽝이면 찬양 대신에 세상 노래만 부르다가 인생 끝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찬양을 명령하시면서 구원받은 자들의 마땅한 의무가 찬양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왜 찬양하며 살아야 할까요? 찬양해야 원망 안 합니다. 찬양해야 엉뚱한 생각 안 합니다. 찬양해야 욕 안 하고 찬양해야 사탄이 떠나가고 찬양해야 묶인 것이 풀어지고 찬양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찬양해야 더러워진 내 마음과 입이 깨끗해지고 찬양해야 악한 생각이 떠나가고 찬양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찬양해야 죄질 생각 사라지고 찬양해야 성령 충만해지고 찬양해야 은혜와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찬양이 구원받은 자들의 마땅한 삶이요 의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차에 시동을 걸면 도대체 어떤 음악이 나옵니까? 찬송가 CD? 극동방송? 아니면 그때그때 다릅니까? 저는 택시 타면 반드시 93.3 극동방송 틀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면 음악이 너무 좋아서 마음이 행복해지고 유쾌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도의 접촉점이 되지요. 지지난주에 대형온천에 목욕갔다가 이발했는데 이발사가 영어 찬송을 듣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냐 물어보니까 안 다닌다길래 그러면 왜 찬송가를 듣고 계시냐고 물었더니 이게 찬송가냐고 되물으면서 너무 마음이 편해서 듣고 있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복음 전할 기회를 얻었죠. 영어 가사를 한글로 해석해 주며 전도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내가 찬송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게 되고 남이 찬송하거나 듣도록 만들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찬송을 많이 듣고 많이 부를 수 있도록 실천 방안을 연구하고 이행하십시오. 기독교 서점에 가서 클래식 찬송가 모음도 하나 사고 베스트 CCM CD도 하나 사고 라디오 주파수도 극동방송 맞춰놓고 설거지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찬송가 듣고 불러보십시오. 그래야 삶에 찬송이 넘치게 됩니다. 시편 22편 3절에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내 삶에 찬송이 가득하게 하소서, 내 입에 찬송이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기도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 목장 모임이 참 활성화되고 뜨겁습니다. 여러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공통점을 찾아보십시오. 찬양하는 모습이죠. 남자 집사님들이 통기타 치며 찬양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다들 교회 오빠였음이 증명되는 순간이죠. 모임 중에 찬양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시편 33편을 관통하는 핵심은 경배와 찬양의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를 통한 은혜를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과 경배를 성도의 의무라고 규정하신 이유는 뭘까요? 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기까지 할까요? 시편 33편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알려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사역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고 운행하며 통치하시는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으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사역에 앞장서는 교회입니다. 말씀 공부하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 퀴즈까지 합니다. 말씀 쓰고 말씀 전파하며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충성하는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한 몸부림이죠. 교회다운 교회는 크고 화려하고 멋진 예배당과 최신 주차장과 교육관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높임을 받고 그 말씀이 주도권을 쥐고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전파해야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다는 것은 불평거리가 아니고 칭찬받아야 하는 감사거리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말씀을 이리도 강조한단 말이냐라고 반문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몰입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교회의 표상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말씀교회인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고 강조하고 전파하는 교회에 다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사역 때문입니다. 시편 33편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인간의 계획은 불완전하고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지만 그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십니다라고 하는 10절 말씀이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에 주시는 놀라운 위로의 말씀입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It is such a blessing of blessings to live under God's reign. 하나님을 마음껏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은 축복의 나라입니다. 본문 12절은 그 복을 설명하십니다.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을 받은 나라입니까?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을 알고 믿고 전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를 헬 조선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의식화 교육은 통탄스럽습니다. 우리는 배고프면 맛있는 밥도 사 먹고 간식도 먹죠. 1년에 음식물 찌꺼기만 11조 억이 넘게 남깁니다. 언제 어디라도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살고 싶은 곳에 살 수 있습니다. 대통령 욕을 해도 웃고 넘깁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대통령을 저주하고 탄핵까지도 시키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살인 독재자의 통치 아래 있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숨도 제대로 못 쉴 폭압과 독재에 시달립니다. 고모부도 고사포로 처형하고 형님도 독극물로 암살하고 웃었다고 졸았다고 태도 불량하다고 즉결 처형해 버립니다. 거주의 자유가 없고 이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여행은 꿈도 못 꾸고 다른 지역으로 다닐 수도 없고 허가증 없이는 평양에 출입할 수도 없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으며 종교의 자유도 없습니다. 김일성이 하나님입니다. 북한은 현재 17년 연속으로 기독교 박해 지수 세계 1위입니다. 미 국무부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한 해 동안 119명을 처형하고 770명을 수용소에 보냈습니다. 12만 명의 크리스천이 현재 북한 전역의 수용소에서 고문당하고 생체 실험을 당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원하는 적화통일이 되면 우리 성도들은 모두 처형 1순위가 됩니다. 일반 주민들의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전기도 부족하여 밤에는 불을 켜지 못할 때가 더 많고 서로 감시하도록 만들어서 조금만 김정은을 비방해도 다 죽여버립니다. 북한에 가서 직접 보니 초등학생인 줄 알았는데 고등학생이고 60대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목소리가 가랑가랑해서 물어보니 39살이랍니다. 헐벗고 굶주려서 북한 군인들의 평균 키가 160도 안 됩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엔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도 독재자의 기쁨조 속옷을 구입하는 데만 해마다 몇 억을 씁니다. 그런 독재자 밑에서 통치를 받느니 차라리 죽더라도 탈북하자며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탈출합니다. 그러다가 경비병의 총에 맞아 죽거나 중국 사람들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3만 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0: 지금 북한의 핵 문제로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북한에 동조하는 친북 성향 때문에 나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북한식으로 연방제 통일되고 김정은이 우리를 통치하면 어쩌나 걱정하면서 대한민국 망하기 전에 어서 미국이나 캐나다 혹은 호주로 이민 가야 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럴수록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시편 33편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인류 역사를 운행하시고 통치하시죠. 그 하나님의 통치는 완벽합니다. God is in control and his control is perfect. 왜냐하면 오늘 시편 33편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감하사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굽어 살피사 인생을 꿰뚫어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시고 굽어 살피십니다. 그 표현이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기에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본문 16절에서 19절을 보니까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군사력이 세다고 핵무기가 있다고 군대가 많고 강하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전략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완벽함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We should praise God for his timing and strategy are always perfect. 삶이 힘들고 불안하고 예측 불가능할수록 우리는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 입술에 불평불만이나 걱정 근심이 아니라 찬송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크리스천 초중고등학교를 세워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사역자며 베스트셀러 전도는 어명이다의 저자 말씀교회 김두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말씀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씁니다. 누구도 예기치 못한 일들이 그림처럼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특별히 BBN 방송을 알게 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혹은 무심코 건네받은 ITL 카드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 아십니까? 사람 편에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필연적인 사건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연처럼 보이는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ITL 카드입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건네주고 또 건네받은 ITL 카드를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바로 ITL 카드를 건네주는 일입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 BBN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지금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0: 어떤 시골의 한 청년이 굳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다며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가 내세우는 주장은 혼자서도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에 목사가 그 고집센 청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두 사람은 난로 앞에 앉아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한참 시간이 흐른 뒤 목사가 난로 옆에 있는 부젓가락을 집어들더니 불 속에서 반쯤 타고 있던 석탄 덩어리 하나를 꺼내어 밖에 따로 내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석탄의 불은 이내 꺼져버리고 말았으나 난로 속에 있는 석탄 덩어리들은 여전히 붉은빛을 내며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청년은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일부터 주일 예배에 꼭 참석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공동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혼자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함께 모인 공동체 안에서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시편 99편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 구원의 선물을 온 땅 모든 영혼들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 부흥 제3부 꺼지지 않는 불길.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36번째 시간.

0: 아니 그뭘 어떻게 도우라고 우리 보고 놈들을 만나서 아이 그것도 도와주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놈들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요.
1: 놈들이 벌이는 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를 타진하라고 한다.
0: 예? 에? 아이 뭐라고요? 부흥운동을 도와줘요? 아니 이거 지금 청성분들이 그 미친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각성운동이고 계몽운동이라는 것을 잘하고 있으실 분들일 텐데 아니 그것을 도와주라고요?
2: 일본 통감부의 검은 그림자는 평양 북장로교 선교부로 향하고 있었다. 장대현 교회를 비롯 선교부가 모르는 사이에 일본의 술수는 진행이 되고 있었다.
3: 정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일본은 묘수를 아주 잘 쓴 것이 되었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들 일본에선 손해를 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본의 선택은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었죠.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받아주느냐 아니면 멍군을 치느냐였습니다. 일본은 미국 선교부 선교사들을 여느 나라의 스파이 성격이 강했던 그런 선교사들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점이었습니다.
0: 아니 당신들이 여기는 어쩐 일입니까?
1: 그냥 한번 들렸습니다. 그래, 바쁘신 가운데 건강들 하시겠죠?
0: 아니, 물론 염려해준 덕분에. 그런데 무슨 일입니까?
1: 그냥 들렸다니까요.
0: 그냥 들르실 분들은 아니신 것 같은데. 역시 종교를 계시는 분들이라 그러신지 눈치들이 아주 빠른 것 같습니다요. 말씀을 드리시지요.
1: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경성에서 지시가 왔습니다.
0: 아니, 경성이라면 통감부를 말하는 것입니까?
1: 그렇습니다. 우리 이토 히로부미 각각께서 당신들의 애로점을 듣고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0: 우리들을 도우라고요? 그건 교회를 도우라는 것인데 대체 무슨 이유로...
1: 그야 각하의 넓으신 아량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0: 그 넓은 아량은 왜 지금에서 펴시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1: 지난 일은 잊어버리시고 도울 일 있으면 말씀을 하시오. 대일본 제국에서 적극 돕겠습니다.

0: 뭐이가 어디래? 외놈들이 목사님들을 찾아갔다고?
1: 아니, 이게 이건 사실이네.
2: 그래, 예. 지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예. 경찰들하고 그리로 들어가는 게 아닌겨.
1: 기릇하면 고조 이고이 이렇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장에 가서 어르신들에게 알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0: 응, 가서 이 사실을 알리라오. 혹시 모르니까니 사람들 보고 대비를 하라고 하라오. 외놈들이 우리 목사님을 잡아가서는 안 되디. 아, 뭘 그리 서 있네. 날래 서두르라오, 날래.
3: 아니, 뭐이가 어디래? 외놈들이?
1: 어서 가보시라요. 뭔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4: 아, 기래요. 기럽시다. 어서 그리로 가자오요.
3: 아, 자, 가만히 있어보시라요.
4: 아니, 길장노. 아, 뭘 고민하고 있시오. 날래 그리로 가서 목사님들에게 놈들이 해꼬질 못하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3: 아닙니다. 아니에요.
1: 아니라니요? 경찰하고 들이닥쳤는데 아니라니요. 이러다가 끌려가시겠습니다.
3: 뭔가가 있습니다. 외놈들이 우리 목사님들에게 뭔가를 제시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1: 끌려가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날래 가시자요. 우리 목사님들 끌려갑니다.
4: 길장노.
3: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놈들은 목사님들을 잡아가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대체 놈들이 무슨 일로 온 것인지, 대체

0: 그러니까 우리 그 제 외국인이 이 대안의 땅에서 보다 종교 활동을 잘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뜻에서 도와주겠다 이겁니까?
1: 그렇습니다. 그러니 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욕을 하십시오. 이것이 당신들의 본국에도 도움이 되는 일 아니겠소이까?
0: 이보시오. 우리는 비록 미국인들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일을 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뭔가 우리를 잘못 보셨습니다.
1: 잘못 보다니요? 우리가 뭘 잘못 봤습니까? 지금 당신들이 우리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입니까?
0: 호의요? 우리를 바보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호의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선교를 당신들의 침략 사업의 놀잇감으로 사용할 생각은 그만하시오.
1: 뭐요? 당신들 정말...
0: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기로 온 사람들입니다. 본국하고는 관계가 없고 또한 본국에 무슨 이득을 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대체 뭘 생각하고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다시는 이런 수고 하지 마십시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3부 꺼지지 않는 불길. 출연 오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훈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3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혹시 BBN과 같이 규모 있는 방송이 어떻게 일체 광고 방송이나 방송 시간대를 판매하는 행위 없이 이렇게 많은 경제적 부담을 이겨나올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오직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한다고 하는 바로 믿음의 경제 운영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들의 이런 원칙은 하나님께서 바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 거대한 방송국을 이끌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청취자 한 분 한 분의 손길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라고 믿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BBN의 이 귀한 사역에 물질과 기도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통해서 믿음의 작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에 닫힘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작은 실천이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데,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누르는 이유는 그것을 공짜로 이용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구나 엘리베이터는 공짜로 이용합니다. 사용료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도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인은 우리가 공짜로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전기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짜이지만 주인은 공짜가 아닙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구원은 공짜이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 다시 죄를 범하게 되면 그 구원이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는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모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되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의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온전한 구원임을 확실히 믿으셔서 더욱 기쁨으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한번 구원받은 것, 영원한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역대상 4장에서 5장 말씀입니다.
4: 제4장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았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족속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잇바스와 저희의 매제 하솔렐보니와 그돌의 아비 부누엘과 후사의 아비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비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비 아스훌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로 말미암아 아우삼과 헤벨과 데문이와 하하스다리를 낳았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히룸의 아들 아하헬의 족속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하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비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스의 아비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다시며 무오노대는 오브라를 낳았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저희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매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에 취한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 아내 여후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산화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비와 마아가 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비 에르와 마레사의 아비 라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족속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람과 아수비 네헤미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지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옹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하여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 아들은 밉삼이요 그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 아들은 삭굴이요 그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 온 족속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에 거한 곳은 부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비라와 에셈과 돌랏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 갑옷과 하살 수심과 벳비리와 사하라임이니 다윗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저희에게 속하였으며 그 향초는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다섯 성읍이요 또 그 각 성읍 사면에 촌이 있어 바알까지 미쳤으니 시므온 자손의 주소가 이러하고 각기 보게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야의 아들 이후와 또 이엘료의 내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분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무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 시사니 이 위에 농명된 자는 다 그 본족의 족장이라. 그 종족이 더욱 번성한지라. 저희가 그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편 그 돌지경에 이르러 아름답고 기름진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광활하고 안정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 거한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위에 농명된 자가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저희의 장막을 쳐서 파하고 거기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거하였으니 이는 그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디아와 느아리아와 르바야와 우시엘로 두목을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하여 남아있는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 거하였더라.
2: 제5장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친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 아들은 고기요. 그 아들은 시므이요. 그 아들은 미가요. 그 아들은 루아야요. 그 아들은 바알이요. 그 아들은 부에라니. 저는 루벤 자손의 두목으로서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저희 형제가 종족과 복에대로 족장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여 요엘의 증손이라. 저가 아로엘에 거하여 느보와 바알 무원까지 미쳤고 또 동으로 가서 거하여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미쳤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생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저희가 하갈 사람으로 더불어 싸워 쳐 죽이고 길르앗 동편 온 땅에서 장막에 거하였더라. 가짜수는 루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하여 살르가까지 미쳤으니 족장은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에 거한 사밧이요. 그 족속 형제에는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히아와 에벨 일곱 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여 길라세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순손이요. 여시세의 오대손이요. 야도의 육대손이요. 부수의 칠대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델의 아들 아희가 족장이 되었고 저희가 바산 길르앗과 그 향촌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하여 그 사방 변경에 미쳤더라. 이상은 유다왕 요담과 이스라엘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루벤 자손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가 44,760이니라. 저희가 하갈 사람과 여드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 함께한 자들이 다 저희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저희가 대적의 짐승 곧 약대 5만과 양 25만과 나귀 2천을 빼앗으며 사람 10만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저희가 그 땅에 거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하여 번성하여 다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선일과 헤르몬 산까지 미쳤으며 그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이야와 야데엘이라 다 용력이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로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로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하수가에 옮긴지라. 저희가 오늘날까지 거기 있으니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역대상 4장에서 5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미국 메릴랜드주의 실버스프링에서 소수의 유학생들과 복음주의 사역자들이 미국 내 유학생들의 영적 필요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조국 사회의 복음적 변혁을 위해서 섬길 사람을 양육하며 나아가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주도할 미래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86년 북미 유학생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약 200명의 유학생들이 첫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BBN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코스타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로 확대되어 있으며 연간 수천 명의 학생들이 이 집회를 통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BBN 한국방송에서는 매년 행해지는 이 코스타의 강의들을 직접 받아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비전이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주의 말씀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민수기 20장 쭉 나누면서요, 그 가운데서 이제 모세의 반란도 불순종이죠. 그리고 이제 아론의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나누었어요. 그래서 20장 그 뒷부분에서 아론의 죽음이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데, 이제 아론이 죽는 장면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의 마지막은, 그러니까 20장의 마지막은 슬픈 기록으로 마감이 되는데요. 하지만 20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소중한 교훈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고 봅니다. 먼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3절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가라사대,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와 무리에서 내 말을 거역한 연고니라. 여러분 기억되세요?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열매를 결코 즐기지 못하고 성령께서 가져다 주시는 평안을 삶 가운데 이렇게 끌어들여서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지요.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가지는 법을 어찌 보면 좀 모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사귐을 가지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구원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론이 그런 유의 삶을 살다간 전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얼기설기 기운 옷과 같은 경험만 하다가 그는 약속의 땅에서 편안하게 앉아 그 땅에서 나는 과일을 즐겁게 먹어보지 못하고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나는 우유의 맛이 어떤지 또 그 꿀이 얼마나 단지 모르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만일 불신앙 가운데 거한다면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이 뭔지 그런 것들을 모르고 우리도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떠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25절로 29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좇아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더라. 매우 귀중한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슬픈 일이었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30일간 애도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아론을 알고 있었고 아론 또한 그들을 알고 지냈습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가지고 아론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지 않겠어요? 저기요,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실까요? 그러면 아론은 그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아마도 말을 전해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 사람을 위하여 희생제사를 드려주었을 것으로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아론이 죽고 나자 사람들은 아론의 제사장 복을 입은 엘르아살에게, 엘리에셀에게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겠어요? 나는 엘리에셀을 모르며 그 또한 나를 모릅니다. 모르는 제사장으로 바뀌었으니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어쩐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가장 높으신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아론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그러니까 밀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드신 제사장이십니다. 주님은 시작한 날도 없으시고 생명이 끝나는 날도 없으신 분이시죠.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높으신 제사장은 결코 죽지 아니하시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이곳에까지 내려오셔서 한 번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사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항상 거기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며 알고 또 우리도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은 영원히 지속되며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는 감사를 끊임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의 방랑 생활을 마감하게 되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지금 당장 그곳으로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만이요. 자, 이렇게 20장을 정리하고 이제 21장으로 넘어가 보겠는데 이 21장은 전투에서 최초로 승리한 이스라엘 구리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20장에서 보았듯이 방랑의 시절이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의 방황은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복을 위한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장에서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최초로 승리하는 장면을 대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덟 번째이자 마지막 원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 불뱀과 구리뱀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는 장차 십자가에 달리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승리 어떻게 되는가? 우리 2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죠.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시매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리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이 어떤 말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전쟁을 한번 치른 적이 있어요. 기억되세요?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을 치른 이래 광야에서 정복을 위한 전쟁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경험한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한 승리를 하사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홍해길을 따라 호르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에돔 땅으로 통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을 돌아 우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은 험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지쳐가지고 탈진을 하게 됐던 거죠. 의기소침해진 이스라엘은 원망하고 그런 면에서 또 투덜대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불행하게도 이는 오늘날 우리 대부분의 어찌 보면 모양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고날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덟 번째 원망으로 한번 가보시죠.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랬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여덟 번째이자 마지막 원망인데요. 이들은 또다시 만나를 가지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진행하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섞여 사는 무리 가운데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만나를 거절했던 사건이 여러분 기억되실지 모르겠어요. 그게 있었거든요. 만나는 누가 뭐래도 너무도 놀라운 양식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기록하여 두시기를 만나를 먹은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조금도 영양 부족함이 없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거든요. 필리핀에서 의료 선교를 하는 의사 한 분이 그런 말을 해주었어요. 영양분이 부족하면 발이 붓는다는 거죠. 이 각기병이라는 말 있잖아요.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만나를 먹음으로 그 필요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했기 때문에 그 뭐 종합 비타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걸릴 리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만나는 그 맛이 아주 기가 막히게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평을 하는 거예요. 자, 21장 5절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덟 번째 원망.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맛있는 거 먹지 못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만나라고 하는 게 맛도 놀라웠고 영양분도 놀라웠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매기 목사님은 미국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들으셨더라고요. 여러 종류의 햄버거를 손에 들고서 스테이크가 없다면서 불평하는 사람과 똑같다. 애들도 이런 애들이 없죠. 너무도 쉽게 불평을 내뱉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놀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왜 더 많은 것을 주시지 않느냐고 따지면서 이들이 이러고 살아가니까 이거 여러분 우리가 보는 입장도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심지어 교회에 앉은 좌석을 가지고 불평하는 것도 보았거든요. 그런 거예요. 아니 야구장 같은 데 가면 그 의자가 얼마나 딱딱해요. 그 딱딱한 의자에 적어도 3, 4시간 이렇게 앉아서 구경하면서 불평하는 사람 보았습니까? 야구장의 관중석 의자는 심지어 등받이도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교회에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의 신경은 온통 자기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쏠려 있다고요. 하기사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도 참지 못하고 그토록 쉽게 투덜거리며 원망을 해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어야 될 중요한 교훈이 아니겠어요? 솔직히 어떤 때 저는 주님께서 현대인들의 투덜거리는 그 원망 소리 때문에 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만 심히 피곤해하실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내려주시는 이 만나가 이제 싫어졌다고 말합니다. 만나를 원치 않는다고 지금 떠들어대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들을 광야로 몰아넣고서 죽이고 계신다고 지금 억지 소리를 해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원망 소리에 지친 주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구리뱀 사건입니다. 21장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그랬는데 이제야 비로소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세에게 대적하여 범죄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이야말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쉽게 발견되는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그래서 뭐 처음부터 선남 선녀가 되어서 천사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뭐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은 처음에는 얼마나 기쁘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사실에 모든 것을 시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죄인들 때문인데 아니 이것을 깊이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니 아니 주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자기가 죄인이란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다고요.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란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에게는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오로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선한 것이 그 속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이기에 제 아무리 선한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 믿지 않고 그저 옳지 못한 것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그건 바람직한 것이 못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기꺼이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21장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았더라. 예, 살더라 그랬어요. 굉장히 놀라운 큰 교훈입니다. 사람들은 놋뱀을 쳐다보아야만 산다는 거죠. 예, 믿음으로 쳐다보는 것이죠. 사실 믿음이 없다면 놋뱀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몰상식하게 말하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을 거예요. 저게 뭐냐. 예? 놋뱀을 쳐다보는 행동 대신 좀 더 그럴싸한 다른 어떤 것들을 좀 우리 가운데 해줘야 되지 않느냐. 좀 별의별 얘기가 하나쓸까 싶어요. 그러나 놋뱀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놋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야밤의 주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무도 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도적이며 살인자였던 바라바가 달려야 할 바로 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바라바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사형을 언도받은 죄수였습니다. 예수님은 죄수가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그 몸에 짊어지셨던 겁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바라바만 대신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를 허락하시고 또 허락하셨고 이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무조건 구원하신다는 식으로 우리가 말하면 안 되겠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독생자를 쳐다보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매기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죽을 만한 아무런 죄도 짓지 아니하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놋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모두 죽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또 쳐다보지 아니하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가 선택돼야 하는 거죠. 만일 그리스도를 쳐다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수백 번 세례를 받는다 해도 수천 번 성례에 참여한다 해도 혹 여러 교회를 다닌다 해도 또는 여러분의 부모가 제 아무리 소원을 했다 했지라도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자로서 지옥에 던져질 운명에 처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봐야만 합니다. 이것보다 쉬울 수는 없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뭐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은 진리를 혼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죠. 사람들은 자기를 성찰한다는 미명하에 자기를 바라보며 자기 자신이 선한 뭐 그 행한 그 선행에 집착을 하죠. 마치 자기가 쌓아놓은 선행이 공적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마치 자기가 구원이 되는 줄 여러분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그분을 신뢰하는 이 일을 현대인들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 구원의 귀한 은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성경을 가르치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무리와 제자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을 때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12장 1절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가 하면은 수만 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만 명이 모였는지 3만 명이 모였는지 5만 명이 모였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하여간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발뺄 만큼 되었다 그렇게 우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사람이 많으면은 또 뭐 만 명, 2만 명 모이는 것이 뭐 큰 일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인구수가 그렇게 안 많았거든요. 그리고 마을들도 그렇게 크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런 시절에 참 수만 명이 이렇게 모였다고 하는 것은 이게 대단한 뉴스거리가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TV가 있고 또 신문이 있었다면은 아마 예수님에 대한 기사가 매일같이 실렸을 것 같아요. 나사렛 예수 주위에 오늘은 몇만 명이 모였다. 그리고 예수는 어떤 일을 행하였다. 이런 식으로 매일 아마 뉴스에 보도될 정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 주위에 이렇게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잘 보시면 항상 둘로 구분이 됩니다. 그 둘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무리고 또 하나는 제자들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도 보시면 그런 단어가 나오죠. 무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군중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제자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리가 있고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무리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는 무리에 속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여간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 주위에 모여든 그 무리들, 그 사람들이 다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이 중에는 고치려고 찾아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중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 그거 구경하려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저 사람의 정체가 무엇일까, 이런 또 호기심,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중에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처럼 예수가 뭘 잘못하는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책잡을 것인가, 또 그거 살피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관심이 있어서 모여든 사람들이 여기에 무리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야기로 하면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결국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리에 속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자들 부류에 속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중에 여기 한 곳에는 분명히 속해요. 나는 그냥 무리 중에 한 사람일까 아니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일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1절을 보시면은 오늘 읽은 이 본문 전체의 말씀은 마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1절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 전체는 1절부터 12절까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또 잘 살펴보면은 어떤 내용들은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무리, 예수님과 어떤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오늘 이 본문 속에는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제자가 못된 그 무리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도전과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는 크게 네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1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의 누룩 즉 외식을 주의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외식이 무엇인지 아시죠? 바깥에 나가서 식사하는 그 외식 말고 위선, 가식 예, 그 외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11장 그 끝부분에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잘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가식이 심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에게 먼저 책망을 하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처럼 되지 마라. 너희들은 정말 외식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외식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로서 정말 외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외식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2절 3절에서 주님께서 그 이유를 또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왜 외식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외식이 언젠가는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외식해서는 안 된다. 진실된 삶을 살라. 그러한 의미죠. 사람들이 외식을 할 때는 자기의 그 위선, 가식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 위선적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위선적으로 살고 가식적으로 살면은 한동안은 그것이 감춰질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시간이 가면은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나게 마련이죠. 또 사람들은 혹 속일 수 있어요. 끝까지 위선적으로 사람들 앞에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눈까지야 사람이 어떻게 다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위선이 없는 가식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 안에는 이런 위선적인 것이 없는가 가식적인 것이 없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 가식인가 하면요 영적이지도 않으면서 영적인 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가식이죠. 별로 의롭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으면서 선한 척 의로운 척 살아가는 것 이것이 위선이고 가식입니다. 또 깨끗하지 않은데 속에는 참 정말 불결하고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끗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 위선이죠. 혹시 우리들 모습 속에는 그런 것이 없는가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라고 그런 위선과 가식이 있다면 여러분 다 내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겉이나 속이나 주님 보시기에도 사람 보시기에도 동일한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비춰진 나의 모습과 나의 진짜 모습이 일치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정말 좋은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제자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은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라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올 핍박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이제 곧 핍박이 다가올 텐데 그 핍박이 다가오면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특별히 그 핍박을 가는 그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두렵게 느껴지겠죠. 그걸 지금 주님이 바라보면서 너희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진짜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경향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별로 안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당장 눈앞에 있는 사람들,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들, 자기를 해칠 수 있는 그 사람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거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하면 사람은 우리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목숨을 죽이는 것, 우리의 생명 빼앗아가는 것, 그거밖에 더 하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숨도 빼앗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지옥에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지금 강조를 하십니다. 5절 그 끝부분에 보시면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실감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이 지금 아주 힘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혹시 우리들은 하나님보다도 여러분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거 그런 거 없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면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별로 안 두려워합니다. 그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 안 두려워해요. 근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보면 꼭 사람을 또 두려워합니다. 이게 아주 참 모순인데 여러분 그거 참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들은 그런 사람 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은 히브리 산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자와 부아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하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여기 보면 참 기가 막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주 무서운 명령을 하나 내렸습니다. 히브리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 여자아이 같으면 살려두고 남자아이 같으면 무조건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십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산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것이 남자이든 여자아이든 다 살려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런 용기가 어디에서 났을까요? 바로 왕의 명령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명령입니까? 그 아이들 죽이라고 명령 내린 이 왕이 이 두 사람을 못 죽이겠어요? 까딱 잘못하면 자기네들 목숨이 날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거역했던 이유는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 여러분 사람 겁 안 나요. 근데 여러분, 이 산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 줄 아십니까? 우리 20절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장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 사랑하시느냐? 이런 사람 사랑하십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들,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 말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21절도 보세요.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집안을 축복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축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사람들 되길 바라고 또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집안을 틀림없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6절, 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다섯이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에는 핍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떨게 만드는 것 중에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참 어렵게 만드는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의 염려거리이고 또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고 살기가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이 참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뭔가 하면은 참새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나라에도 참새가 굉장히 많은데 아마 예수님 그 당시에도 이 참새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에도 이 참새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미국 참새하고 한국 참새하고 제가 다른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 때는 그걸 몰랐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미국 가서 이렇게 보니까 미국 참새들은 사람을 안 두려워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참새는 조금만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도망가잖아요. 미국 참새들은 밥 먹으면서 밥으로 제가 이렇게 하나씩 던져주면 팔팔 밑에까지 와요, 참새가. 그래서 아, 미국 참새는 또 이렇게 간도 크구나,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이스라엘에도 이 참새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참새가 사실 굉장히 보잘것없고 하찮은 미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참새들도 돌

0: 우리 하나님께서는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머리카락까지도 다 셀 정도로 너희들을 세심하게 돌아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전해드린 말씀의 후반부를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오니 강효민 목사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인생이 광야길에 서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사실 최악된 세상에서 인생이 봄날보다는 인생이 광야길이 더 많은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이다. 시편 121편에서 다윗은 인생이 광야길에서 길을 잃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바라본 그 여호와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언제나 깨어 있어서 나를 돌보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는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고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인생의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당신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런 문제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살았던 삶에 대해서 많이 후회하면서 새로운 인생이 주어진다면 나는 이렇게 살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바람들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인생이 주어질 수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시겠습니까? 저는 몇십 년 전에 기꺼이 새로운 인생이 주어짐을 환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로 내 삶은 많이 변했고 지금은 더 이상 새로운 인생이 필요치 않을 만큼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단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발견했던 새로운 삶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사랑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비비안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안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부부는 왜 줬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법을 줬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죄를 알려고 유대인들에게 법을 줬는데 세상에 죄를 알기는커녕 그 법으로 자기를 지장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법 잘 지키는 우리는 대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법 못 지킨 너희들은 죄인. 얼마나 수고하고 모은 짐을 졌을까요?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세리가 되었고 죄인이 되었고 창기가 되었는데 나는 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성전에도 못 나갔고 정말 탄식하며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무조건적인 용서를 해주셨어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천국의 열쇠 후반부 말씀입니다.
0: 다시 보십시오.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러니까 원래는 이 게바라고도 해요. 게바는 아람 말입니다. 게바도 반석이라는데. 근데 예수님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뭐였어요? 시몬. 시몬. 근데 예수님께서 시몬을 딱 보고 시몬아, 내가 너를 뭐로 하리라? 베드로라 부르겠다. 아람 말로는 게바라 부르겠다. 예수님은요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내 널 게바라 부르겠다. 베드로를 부를 때부터 예수님 뭐 하겠다? 너를 반석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반석으로. 그러니까 그 반석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는데 사실은 베드로 자체는 흔들려요. 그러함에도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 같은 데를 불러서 교회로 세우느냐라고 할 때에 너는 아무리 흔들려도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되지 않니?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너는 흔들려.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알기 위해서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좀 이따가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을 듣고 십자가 앞에서는 세 번이나 저주 맹세 부인하면서 도망가잖아요. 그게 무슨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 베드로는 흔들려도 상관없다.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으면 베드로도 교회의 반석이 되구나. 아 그걸 본 거예요. 아 성경 보니까 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이 나중에 이 십자가 앞에서 저주 맹세 부인하고 도망가는데요 그 도망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이죠. 왜 그렇게 되느냐 누가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시는데 예수님은 시몬을 뭐라고 불렀어요? 베드로가 불렀잖아요. 게바라고 불러. 게바는 아람하고 베드로는 헬라어니까 이 신약을 기록한 사람은 헬라어 문화권에 있으니까 헬라어로 기록했지만 예수님은 게바야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시몬이라고 불러요. 시몬아 시몬아.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르기 전에 이름이잖아요. 예수님 부르기 전에 이름 시몬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렷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시몬아 시몬아 너는 사탄이 흔들면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옛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언제까지?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는 옛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늘 흔들린다니까요. 시몬아 시몬아 그래도 괜찮아요. 흔들려도. 왜요? 우리에게는 누가 주신 이름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불른 이름이 있잖아요. 베드로야 불른 이름. 그것을 새 이름이라 어린 양의 이름이라고 해요. 내가 너한테 이름을 내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반석에서 샘물을 말해 그 반석은 그리스도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 시몬을 보고 너 반석이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반석은 예수님인데 예수님께 붙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는 늘 흔들려요. 늘 흔들리는데 그래서 나중에 성령 임하고 나서 성령 임하고 나서도 뭐합니까? 유대인들이 오니까 이방인하고 음식 먹다가 음식 안 먹은 채 외식 막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흔들려요. 그래서 바울에게 막 책망받잖아요. 베드로가. 그래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어요? 후회가 없어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 시몬인들이에요 다. 원래 태어날 때 시몬. 혈과 육으로 태어난 시몬. 그냥 여러분들 이름을 다 있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 이름 붙들고 있어요? 왜 우리의 이름 붙들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갈 때는 미안합니다. 저를 반드시 포함시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는 할게요. 왜 우리는 우리 이름을 붙들어요? 그 썩은 이름, 그 제약된 이름, 아버지의 혈과육으로 난 그 이름, 제약동에 잉태된 그 이름, 사라져야 될 이름, 왜 그 이름 붙들고 있느냐 말이에요. 날마다 흔들리면서, 날마다 주를 부인하면서, 예수가 어디 있어요? 몇 푼, 푼돈 앞에 예수 팔아먹는 우리들인데, 조그마한 자존심 때문에 거짓말이 그냥 입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우리들인데, 문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시몬아 시몬아 사탄의 밀가루 너 친구였다. 우리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탄에게 넘어가고 싶어. 막 뭘 유혹 좀 안 해주나. 기회만 있으면 교회 말씀 듣지 말고 도망가고 놀고. 청년 때 그러잖아요. 심심하니까 야 뭐 재미있는 일 없나 재미는 없나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재미는 없나? 재미는 없나? 사탄이 날 유혹 안 해주나? 사탄이 날 유혹 안 해주나? 그 말이에요. 죄 짓는 것 치고 재미없는 게 없거든요. 뭐 재미있는 거 없나? 재미 교회 와서도 사람들이 아, 뭐 재미있는 거 없나? 뭐 재미있는 거 없나? 죄 짓는 일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게 혈과 육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이거요. 금방 말씀 보다가 보인 거예요. 원고할 때는 이 내용 없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이에요. 아, 이거였구나. 자, 밀가루가 우리를 요구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예요?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부인하고, 세 번 저주면서 부인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했기 때문에, 결국, 부인해요. 부인하고 내가 또 돌이켜 주신다. 예수님께서 찾아오고 돌이켜 주세요. 돌이켜고 난 후에 형제를 뭐라고요? 굳게 하라. 그럼 베드로가 이제부터 복음을 어떻게 전했을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복음 전했을까요? 이게 천국 열쇠를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해? 요것만 찾아보면 되겠죠. 이제 베드로가 어떤 천국 열쇠를 전할까요? 놀라워요. 정말 이 말씀 준비해서 제가 오늘 봐요. 아, 베드로가 이렇게 천국 열쇠를 사용하구나. 자, 베드로가요,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1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들로 고백한 것은 누구의 소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이름했기 때문에 아들의 소원이에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죠. 자 이렇게 아버지께서 알게 해서 신앙 고백이 나온 자들을 향해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면 뭐가 오는 거예요? 쉼이 오는 거예요. 뭐가 벗겨져요? 멍에가 벗겨져요. 무슨 멍에예요? 율법의 멍에예요. 율법의 멍에가 벗겨진다니까요. 그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 못했다니까요. 왜? 율법에 의가 있으니까. 그런데 세리와 죄인과 장기들은요. 자기들은 메시아 오면 심판받는다고 살았어요. 심판받는 게 좋겠어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장기로 살아야 해요? 이런 환경이 그렇게 되어봐요. 장기로 살 수밖에 없지. 물론 요즘 장기가 좀 달라요. 그 당시에는 제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장기짓 하는 사람 많았어요. 남은 게 몸뿐이니까 오늘날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대생들이 물론 일부지만 자기 유흥비를 마련해서 몸을 파는 일들이 아니 막 공공연해요 지금. 오늘 이 시대의 장기들 보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들 장기 중에서도 정말로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릴 일에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몸판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대부분의 장기들은 자기 유흥비를 말해 자기 캐라를 위해서 한번 갔다 오면 500만 원 받잖아요. 짜다 재벌 회장이 더 줘요. 더 가치에 따라 상품 가치에 따라 그게 오늘 이 시대거든요. 그러나 이 당시 장기는 달라요. 정말 가족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자들은요 자기 죄를 알아요. 메시아 오면 나는 심판받아. 나는 메시아 오면 심판받아. 죄인이에요. 세리에요. 나 메시아 오면 심판받을 건데.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면서 너희들은 천국에 나와 함께 먼저 갈 것이다. 누가 화가 나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 그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무슨 열쇠예요? 천국 열쇠예요. 이걸 베드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세요. 그러면서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사람들의 짐을 벗기는 게 아니라 짐을 더 씌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가득 지우기는 하는데 자기는 뭐예요? 손가락도 깎다니. 이게요 재벌 회장들이 아무리 윤리 경영을 외쳐도 자기는 거기에서 초월한 황제거든요. 법에 상관없어요. 우리나라 일부들이 다 그래요. 겉으로 나서는 윤리 도덕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뒷구석 그 뒷배경은 실제로 드러난 거예요. 이번에 내부자들의 이야기가 그게 엉터리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화적 상상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 세계에도요 아주 뭐 물론 그런 사람이 뭐 일부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직 법에 초월한 사람처럼 그렇게 노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권력의 정점에 가고 경제의 정점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들은 뭘 하고 싶어요? 네, 꼼짝 안 해요. 자기들은 마음대로 하면서도 가르치기는 뭐예요? 착하게 사세요. 바르게 사세요. 제가 창원시청 앞을 지나가다가 너무너무 우스운 그 창원시청에서 붙인 표를 봤어요. 그 현수막을 봤어요. 이번 여름 휴가는 창원에서 이 더운 더 여름에 뭐 이번 여름 휴가는 창원에서 금수하고 뭐 어떻게 그 뭐 금수하고 그렇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우리가 60년 됩니까? 정말로 이 저 정치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개돼지로 하는가 봐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창원에 있을 것이면 그렇게 안 한다고 외국에 나갈 거예요. 지 알아서 다 갑니다. 그럼 말한다고 개도 될 인간들이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개도 될 인간이 아니에요. 교정 될 인간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서붙이는 것 자체가 아직도 뭐요? 탁상 행정에 뒤떨어진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교회 가도 그런 플랜카드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묶어서 어깨에 지우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자, 5절 보세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늦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을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런 유대 사회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네요. 유대인들은 아버지를 더 공경해요? 선생님을 더 공경해요? 선생님을 더 공경해요. 왜요? 왜 아버지보다 선생님을 더 공경해요? 아버지는 세상 사리를 알려주는 아버지만 스승은 뭘 알려줘요? 천국 사리를 알려주는 스승이기 때문에. 물론 대한민국 선생이 뭐 천국 알려주는 선생 없잖아요. 돈 잘 벌게 하는 선생 많지만. 그러니까 천국 사리를 알려주는 선생이기 때문에 세상은 유한하고 천국은 영원하니까 선생이 훨씬 더 존경받는 거예요. 그게 랍비예요. 그러니까 랍비라 칭함 받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랍비를 떠받들어요. 왜 떠받든다고요? 세상 사리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 사리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내가 어른들에게 그 얘기 했는데 여러분들 아이들 학원 과외비 얼마 듭니까? 아, 그건 아이들 학원 과외비. 어마어마하게 늘어요. 하여튼 대한민국 아줌마들 학원만 다 안 보내도 대한민국은 더 확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로 성경 배우기 위해서 선생님을 한번 과외 선생님 한번 모셔본 사람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 있기는 했다 그래요. 아이들 성경 과외 하려고 뭐 몇백만 원 상품 구조가 한번 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다 망쳤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은요 뭐요 하늘나라 가르치는 그 선생을 아버지보다 존경하는 이유는 하늘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그 바리새인과 성국에 간 데는 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생각한 거예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생각한 그들이 세상의 천국 문을 가로 막고 있더라.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자기들의 의로 천국 가려고 한 그들이 천국을 가로막고 있더라. 23장 13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 그럼 기존의 천국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근데 그들은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천국문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더라고요. 이들이 뭐예요? 율법주의자들, 행위주의자들.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 다음에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열심히 전도합니까? 안 합니까? 열심히 전도해죠.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생기면, 교인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들어버려요. 뭐 했어요, 이들을? 천국문을 가로막았어요. 무엇으로 가로막았어요? 법으로. 법으로! 여러분, 천국은 사랑의 나라거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하는 제일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항상 있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천국 가면 믿음도 필요 없고 소망도 필요 없어요. 믿음과 소망이 완성된 상태가 천국이거든요. 천국에는 뭐만 있어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법이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법으로 대하면 그건 부모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법으로 대하지 않잖아요. 사랑이에요. 사랑이면 돼요. 아이들이 왜 삐뚤어지는가? 자녀들이 왜 삐뚤어지는가? 사랑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부모들이 전부 다 법으로 하거든요. 자, 이번에 성적 얼마 올르면 스마트폰 바꿔준다. 이번에 뭐 몇 등 하면 자전거 사준다. 전부 법이었어요. 성적 내려가면 용돈 깎는다. 아이들이 그거밖에 배운 적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가 예수를 믿어요. 목사고 장로 근사를 해도 오래 다녔다는 해도 예수로서 무조건적인 용서 받아봤나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세상이 왜 지옥이냐 아세요? 법이 있어서 지옥이에요. 법은 왜 줬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법을 줬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죄를 알려고 유대인들에게 법을 줬는데 세상에 죄를 알기로는 그냥 그 법으로

백성들을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만들고 자기도 못 들어가니까 백성들도 천국 못 들어가게 만들고 교인 하나 열심히 전도해서 데리고 왔는데 배나 지옥 자식 만들고 있는 현실이 2000년 전 그때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법을 달라고요? 법을 안 주니까 교인들이 엉망진창이 된다고요? 엉망진창이 되는 사람은 원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사랑의 눈 물어보세요. 시켜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사랑의 눈 물어보세요. 집에 10시까지 와. 10시에 와가지고 자는 척하고 아버지 엄마 잠들면 다시 담 넘어갑니다. 법을 안 돼요. 그런 사랑도 한번 못 해보신 표정들 같아요.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오셨어요. 완성된 십자가로 율법을 완성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니까요. 무시무시합니다. 자기들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하면 천국 들어간다 저렇게 천국 들어간다는 그들이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로 천국 열쇠를 맡긴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천국 열쇠를 맡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저주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하셨기에 이 베드로는 배신했지만 돌이킬 수 있었어요. 주님께서 돌이켜 주셨어요.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 교회요? 예수님의 교회. 여러분 사람의 혈과 육으로 만들어내는 교회는 전부 엉터리입니다. 자기의 피와 땀이 들어간 건 다 엉터리 교회예요. 나는 개척 멤버다. 나는 헌금을 얼마 했다. 나는 교회당 옮길 때 뭘 했다. 나는 전도를 얼마나 했다. 우리 가족은 몇 명이다. 나는 이것저것 했다. 라는 것들이 나오면 그건 전부 다 가짜들이에요. 그건 혈과 육으로 세운 교회예요. 그건 마귀가 그대로 흔들려 넘어지는 교회들이에요. 오직 주님의 교회, 내 교회라. 베드로. 부인할 줄 알아요. 부인할 줄 알아요, 베드로. 그러나 내가 교회 세우겠다. 누구의? 베드로 네 위에. 오늘 우리 부인해요? 흔들려요?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겠다는 주님의 의지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뭘 준다고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 이게 교황권을 가지고 교황이 파문하면 지옥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 말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말이 뭐냐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제가 세 번 해야 될 것을 오늘 한 번에 다 하니까 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겁니다. 사도행전 2장 보십시오. 36절 그런 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베드로가 성령이 임합니다. 우선 성령이 임하고서 복음을 전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천국 열쇠는 복음이에요. 근데 어떤 복음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하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삼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보세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이 말이에요. 복음 전했는데 찔림이 왔어요. 아 내가 예수 죽인 죄인 정말로 맞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잖아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으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것을 세례라 그래요.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삼 받고 성령을 선물을 받는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대 사람, 이 먼대 사람 속에 오늘 우리도 포함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대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근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이날의 신도의 수가 삼천이라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라는 예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을 바로 성령을 보내셔서 사도들이 복음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이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세워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건 자기 죄를 알아요. 자기 죄를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다는

0: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요. 그렇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뭐가 되는 거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천국 열쇠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로 전도하러 다닙니까?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 뭐도 지키고 있어요? 율법도 지키고 있습니다. 과도기예요, 아직은. 율법도 어려서부터 지켰으니까 그게 습관이잖아요. 율법을 지키고 예수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다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한 데 따라다니는 말이, 너희들 이방인들도 율법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라고 말하니까, 바울과 바나바하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와 유대에서 내려온 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하고 싸움이 일어났단 말이죠. 율법의 문제잖아요.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이제는 이해가 돼요. 바리새인들이 뭘 했어요? 사람들에게 뭘 지어주셨어요? 멍에를 메워줬잖아요. 멍에를. 율법의 멍에를 메워준 거예요. 근데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그들은 천국 문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율법의 멍에로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결론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복음 전하고 유대인들하고 다툼이 일어나요.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의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뭐 이제 읽어도 이게 다른 해석 필요 없이도 이해가 되시죠? 지금 우리 1시간 동안 한게이 말씀이니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거 누가 말해요? 베드로. 베드로도 율법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라 할때안 갔습니다. 성령이 떠밀어서 억지로 할수 없이 갔잖아요. 법으로 못 가요.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그런데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예루살렘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뭐로 마음이 깨끗해져서요? 믿음으로. 율법 지켜서 마음이 안 깨끗해졌습니다. 믿음으로 깨끗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끗해졌으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이 없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자, 마태복음 23장과 연결되지요? 마태복음 23장 연결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법으로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법을 완성하셨어요. 십자에서 저주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이 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 율법의 멍에가 벗겨진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그리고 신약시대는 법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거죠. 무슨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 율법에 완성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지 못했으면 법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자꾸만 법을 요구할 것이지만 그 사랑 받은 사람은요 물을 이유가 없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사랑하면 되는데요. 사랑을 받지를 못했으니까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게 뭐예요? 천국의 열쇠입니다. 이게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 율법 지키는 우리나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천국 열쇠예요. 그래서 이 천국 열쇠는 이사야 22장 22절을 보면 엘리야김이 천국 열쇠를 열쇠를 다윗의 열쇠를 받아요. 다윗의 열쇠는 왕궁을 열고 닫는 열쇠인데요. 이걸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그 3장 7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가 예수님이시고요. 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다윗에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내가 베드로라 너희의 교회를 세우는 이 교회는 뭐가 흔들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한다. 음부의 열쇠도 누가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아니 지옥과 사망의 열쇠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천국 열쇠도 누가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 이분이 베드로 보고 너는 교회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보고 날마다 흔들리는 우리 보고 갈대 같은 우리 보고 너는 나의 신부요 나의 거룩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사는 저와 이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행한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천국문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율법을 완성하신 그 십자의 사랑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되는 것은 우리의 혈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2: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배울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말하길, 신령한 음식을 먹는 일에서 과식이란 없다. 신령한 잔치에서 절제라는 미덕은 없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 지식에 있어서 목마름과 갈망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 BBN 방송국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무료 성경대학을 온라인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경대학에 가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www.bbnbi.org로 방문하셔서 간단한 등록을 마치시면 바로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명령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별의 삶은 어느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숙제이지만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소망,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자기도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 있습니까? 천국 소망을 늘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날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눈을 땅에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두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첫 출발입니다.
1: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설대용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을 강좌한 시간입니다. 설 목사님께서는 현재 샬롯체일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어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복음화하는 선교적 공동체인 샬롯체일 장로교회 설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지난 화요일 고난주간 기간 동안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죠. 첫째 날에는 누구를 살펴봤죠? 율법사. 둘째 날에는 가룟유다. 그리고 어제 셋째 날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제 오늘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살펴볼 거냐면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양옆에 있었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 두 명의 행악자가 있었죠. 좌편 우편이 있었는데 그 행악자 중에서 마지막에 예수님께 자신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날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던 이 행악자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행악자도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 질문해 볼까요? 이 행악자 마지막에 주여 예수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시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제 뭐 말씀을 하셨는데 이 행악자가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주석가들은 이 행악자가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데 동의를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행악자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또 이를 지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 받은 거죠. 이거는 이 케이스는 맞아요. 이 행악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행악자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 곧 천국에 거하게 되죠. 자, 이제 다시 본문을 좀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우편, 좌편에.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나머지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본문에서는 이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그러면 행악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2절에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게 되었다. 여기서 나와 있는 행악자라는 단어는 이제 카르코스라는 단어인데 행악자, 범죄자, 크리미널이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참고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이 두 사람을, 이 두 행악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볼게요. 한번 보세요. 강도라 소개하고 있어요. 강도.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27절에 보면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마태복음 27장 38절에 보면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때 단어가 이제 레스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강도, 라버, 그 다음에 도둑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이거예요. 이제 뭐 강도가 됐든 행악자가 되었든 이들 강도들이 예수님과 처음 만났을 때는 이 두 행악자가 그리 예수님에게 호의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어그레시브하게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실제로 이들 두 행악자 모두가 예수님을 보고 욕을 해요. 욕. 자,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했다 그랬어요. 자, 마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에도 보세요.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욕하다라는 이 단어가 오네이디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오네이디조, 욕하다, 뭐 책망하다, 조롱하다, 빈정대다, 하여튼 안 좋은 얘기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두 본문 다 이 같은 단어 오데이디조를 쓰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오데이디조라는 용법이 미완료를 쓰고 있어요. 성경에서 어떤 동사, 버브가 미완료로 쓰였다고 하는 것은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이 욕하다는 단어가 미완료로 쓰였다는 이 말은 계속해서 욕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 두 행악자가 계속 예수님을 보면서 조롱하고 책망하고 빈정거리고 욕하면서 그렇게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감정적으로 욱했던 게 아니라 그냥 감정적으로 한번 자기네들도 너무 힘이 드니까 막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욕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욕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오데이디조의 미완료 용법이 가르치는 그 의미인 것이죠. 그랬던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욕했던 자들이었어요. 계속 욕하면서 F자만 쓰면서 막 욕했겠죠. 예? 그런데 도대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두 행악자 중에 한 행악자가 180도 바뀌게 된 것일까요? 이렇게 욕을 했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도 호의적이지 않았고 공격적이었는데 어떻게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무슨 뭐가 있었길래 예? 지금 이 두 행악자 중에 한 행악자가 180도 그 태도가 바뀌어진 것일까요? 실제로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을 비방하거든요. 계속 비방합니다. 끊임없이 비방해요. 그랬더니 이 180도 바뀌어진 행악자가 그를 꾸짖습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1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볼게요.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짖으며 너는 똑같이 사형 선고를 받고도 하나님 두렵지 않냐?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아도 싼데 이분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냐? 라고 꾸짖고 있는 거예요. 아니 너는 사형 선고를 받고도 하나님 두렵지 않아? 아 너는 죄 지었잖아.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죄 지었잖아. 십자가 질 만한 죄를 지었잖아. 막 꾸짖고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가만 보니까 이 행악자가 예수님을 지지하기까지 합니다. 이분은 잘못한 것 하나도 없어. 이분은 잘못한 것이 없어. 라고 지지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막 미워하려 계속해서 욕을 해댔던 빈정거렸던 책망했던 이 행악자 중 하나가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기는커녕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면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부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your kingdom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달려셨잖아요. 총 몇 시간 달려 계신지 아시죠? 몇 시간 달려 계셨어요? 총 6시간 달려 계셨죠. 6시간 달려 계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목사님이 총 6시간을 달려 계셨어요. 9시부터 3시까지 달려 계셨죠. 아니 6시간 사이에 6 hours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무슨 일이 생겼던 것일까? 안 궁금하세요? 저는 막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제가 오늘 아침 새벽부터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머리도 이제 깎고 한 10시인가 10시부터 책상 이제 그 컴퓨터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 답만 찾았어요. 뭐 하도 오전부터 오후 내내 이 답.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막 샅샅이 뒤졌습니다. 주석도 뒤지고 그리고 설교도 뒤지고 그 다음에 신학 자료들도 뒤지고 다 뒤졌어요. 정말 나도 뒤지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모든 제 신학적 지식을 다 동원해 가지고 묵상도 해보고 상상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그 답을 찾아보려 했단 말이에요. 답을 찾았을까요? 이 답을 찾았어요. I don't know. 못 찾겠더라고요. 답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그 어떤 조그만한 단서도 없는 거예요. I don't know. 이게 제가 찾은 답이었어요.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모르겠는데 그 답은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제가 하나 찾은 건 있어요. 하나 분명한 사실은 찾은 게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마지막 날, 이 성금요일에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그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 자신을 좀 기억해 달라고 했던 이 행악자가 그의 인생의 최고의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는 확실한 거예요. 이 행악자, 처음에 그렇게 욕을 해댔던 이 행악자가 그래도 마지막 그의 인생에 그의 인생 통틀어 최고의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해. 그래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분명합니다. 행악자 인생 가운데 최고의 선택을 했다는 거, 이건 분명해요. 그리고 이 최고의 선택이 이 행악자의 인생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제가 주목하는 게 뭐냐면 이 선택이에요. 이 선택. 한 번의 선택이 행악자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 선택이에요. 선택. 우리 인생은 결국 선택이라는 게 모여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지금의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을 만들어간 것이에요. 지난날 내 삶의 선택의 순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내가 이때는 무슨 선택을 했지? 내가 이때는 무슨 선택을 했지? 이때는 무슨 선택을 했지? 내가 이때는 무슨 선택을 했지? 그것을 모아보면 내 삶이 되고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선택을 잘해야 돼. 제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냐가,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냐가 내일의 내 인생을, 내일을 선택하게 만들어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했던 말도 바로 이 선택의 문제였죠. 기억나세요?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와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니, 여기 보세요. 오늘 택하라. 영어로 choose for yourselves. 너 자신을 위해 choose 해. 에? Today, whom you will serve. 너 누구 선택, 누구를 섬길 건지 오늘 choose 하라는 거야. 그래요. 선택이 중요해요. 오늘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택이 내일의 나의 삶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여러분, 이 행악자만 최고의 선택을 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나름대로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무슨 선택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 일도 안 하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욱해가지고 뭐라도 했으면 큰일 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아무 일을 하지 않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그것도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이 참혹한 이 잔인한 형벌을 지금 감당하며 죽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는다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욕까지 하잖아요. 이 상황 가운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래 하면서 예수님이 이 순간에 뭐라도 했었으면 아유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 이 상황을 뒤집어 버릴 수 있으셨죠. 근데 그렇게 하기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선택을 하지 않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꼭 뭔가 해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꼭 뭔가 해야 될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뭔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있어요. 뭔가 하지 않아야 하지 않아야 되는 일도 있어요. 자, 시편 46편 10절에 보세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뭐라 그러셨어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가만히 있었는데,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뭘 받으셨다고요? 높임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꼭 뭔가 해야지 하나님이 높임 받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높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제가 지금 선택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 순간순간 선택을 잘해야 돼요. 옛날에 기억나시죠? 럭키 금성인가요? 10년,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텔레비전이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만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케이스가 그 케이스죠. 두 명의 행악자가 같은 시간에 같은 예수님을 만나 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 중 한 명은 구원받았고 한 명은 구원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다 각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선택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에 따라 욱하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죠, 첫날에?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감정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선택이 내일에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좀 선택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이 은혜, 선택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선택, 여러분 이 선택을 우습게 보는데요, 인류 최초의 죄가 뭔지 아세요? 선택 잘못한 죄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을까 말까, 이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선택 한번 잘못해서 결국 예수님까지 죽게 만들고 우리까지 지금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오늘 이 구원받은 이 행악자 있잖아요. 이 행악자와 같이 이 행악자에게 지금 주어진 상황 보세요. 십자가 못 박혀 달려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행악자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조건, 환경보다 나쁜 게 있을까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지금 이 사람보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니, 이 행악자의 지금 상황보다 안 좋은 상황이 어디 있겠냐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러한 최악의 조건, 최악의 상황, 최악의 환경 가운데서도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렇죠? 최악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최악의 환경 조건 가운데서도 뭘 할 수 있다?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해요. Hide. 하나님이 딱 숨겨놨어요. 우리 하나님은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죠. 맞아요. 하나님은 리빌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conceal. 하나님은 숨겨놓기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hide his face. 그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우리들에게서 숨긴다 하셨어요. 기억하세요. 그 어떤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선택을 숨겨놓으셨습니다. 예. 이 선택을 찾아내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관건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나가는 것이죠. 예. 그 숨겨진 하나님의 최고의 선택을 찾아서 최고의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행악자에게 주셨던, 그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택 잘해야 돼요. 선택 잘하십시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어떤 선택할지. 오늘 이따 집에 가서 야 오늘도 끝나는데 밥이나 함께 할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오늘 선택이 내일의 나를 결정지어야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순간순간 선택이, 순간순간의 나의 선택이 내 삶을 결정짓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지금 이 상황이 뭐가 더 좋은 선택이 그런 게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 가운데 직면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니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

0: 이거 정말 잘한 선택이에요. 이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우리 시간에 이 선택을 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십시다.
1: 지금까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롯 지역에 위치한 샬롯 제일장로교회 설대옥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으시거나 신앙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샬롯 제일장로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비벤은 모든 상업성을 배제하고 순수한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기독교 선교 방송입니다. 복음사에게 이 비벤을 후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비벤 한국어방송 홈페이지에 있는 선교 후원을 통해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해 믿음으로 이렇게 후원하겠다고 작정하셨던 분들은 저희 비벤에서 고지서나 독촉장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비벤 한국어 방송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해 주실 분들께서는 저희 비벤 한국어 방송을 후원해 주신다는 것을 꼭 명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늘 감사하는 비벤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풍성한 은혜가 가득 담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크리스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섭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우리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아주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이미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을 가져오신 구세주를 만나기 전까지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만난 후 그는 오랜 두려움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게 되었답니다.
1: 아니, 무슨 일이죠, 여보?
2: 크리스가 악몽을 꾸나 봐. 내가 가서 보고 올게. 무슨 일이니, 크리스?
3: 무덤을 도로 삼키고 있었어요.
2: 그냥 꿈을 꾼 거야. 아들아, 걱정하지 마. 모든 사람들은 언젠간 죽게 돼 있어. 하지만 너에겐 아주 오랫동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알겠지? 이제 다시 잠을 자렴. 무서울 건 아무것도 없어.
0: 이 악몽에 시달렸을 때 당시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이 남자는 훗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이 꿈을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크리스토퍼 브로스넌의 실화 간증으로 그가 어떻게 사슬을 끊었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 저는 1986년에 뉴질랜드에서 이남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산림관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다니던 자꾸 보수적인 학교를 제외하면 우리는 고립돼서 지냈죠. 그래서 전 친구들이 많지 않았고 대부분 시간을 독서를 하며 보냈습니다. 그 결과 교만으로 자아가 부풀었고 자기중심적인 아이가 됐죠. 그 때문에 또래들에게서 따돌림을 받았고요. 그러다가 제가 10살 때 우리는 멀리 떨어진 도시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도 저는 다른 아이들에게 자주 괴롭힘을 당하곤 했습니다. 교실에서 제게 공을 가져오라고 시키고서는 저를 안에 가둬버린 적도 있고 또 제 점심 도시락을 나무 위로 던져버리기까지 했죠. 제 자존심은 심하게 상처를 입었고 그 때문에 집에서 반항을 했습니다.
1: 크리스, 너 아직 그 책 읽고 있니?
3: 네.
1: 엄마가 네 방 청소부터 하라고 그랬잖아.
3: 오늘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1: 어서 청소부터 해.
2: 크리스, 너도 나랑 같이 교회에 갈 거니?
3: 네.
2: 아, 그렇다면 빨리 준비해. 여보, 당신도 우리랑 같이 가겠어?
1: 아, 나 교회 가는 거 싫어하는 거 잘 알잖아요.
3: 저 지금 나가요. 방은 나중에 치울게요, 엄마.
2: 요즘 성경을 읽고 있니?
3: 네. 하지만 이해가 안 돼요.
2: 실망하지 마라. 나도 다 이해가 안 되니까.
3: 만약 제가 성경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교회 예배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아빠. 왜 엄마와 동생이 집에 남아있는지 조금은 이해가 돼요.
4: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도 친구들이 생겼는데 그 아이들은 로그막과 비디오 게임, 포르노그래피를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과 자주 어울렸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가치를 수용했죠. 그러다가 17살에 생애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방과 후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같이 일하는 직원 중에서도 늘 행복해 보이는 몇 명을 좋아했는데 특히 마티 형을 좋아했죠.
5: 크리스, 이 일이 네 지평선을 확장시켜주고 있지 않니?
4: 어? 아, 형, 그게 무슨 뜻이야?
5: 이 일을 하다 보면 더 나은 교육을 받고 싶거나 뭔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가 생기잖아.
4: 그런가? 아무것도 없는 것보단 낫네.
5: 내 말이 바로 그거야. 크리스, 넌 장래에 무슨 일을 하고 싶어?
4: 아직 모르겠어. 난 독서를 좋아하니까 어쩌면 작가가 될지도 모르고.
5: 인류의 악에 대해 써봐.
4: 형은 참 재밌는 사람이야. 여기 다른 형들도 다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이 보여.
5: 우린 모두 같은 교회에 다니거든.
4: 그러던 어느 날 밤,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갔는데 부모님이 동생과 저를 거실로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2: 너희들에게 말할 게 있다.
4: 무슨 말씀인데요?
1: 엄마가 잠시 동안 저 친구네 가서 지낼 거야. 너희들은 여기서 아버지와 있게 될 거고.
2: 이건 너희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내 엄마와 나 사이의 일이란다. 너희들이 원할 땐 언제든지 엄마를 만나도 돼.
4: 두 분은 이혼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동생과 전 두 분의 의도가 뭔지 알 수 있었죠. 한동안 저는 제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제 반항적인 태도 때문에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고 때때로 그 일로 두 분이 말다툼을 하셨으니까요. 부모님이 이혼하신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밤 저는 마티 형과 함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5: 너도 교회 다니니, 크리스?
4: 다들 그러지 않나?
5: 우리 가족은 안 다녀. 그럼 매주 나가?
4: 아니, 그냥 가끔씩만.
5: 만약 오늘 네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이 너한테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야 하지? 라고 물으신다면 넌 뭐라고 대답할래?
4: 나 그런 거 몰라. 형은 뭐라고 대답할 건데?
5: 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대답할 거야. 성경에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 넌 그 말씀을 믿니?
4: 믿어.
5: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셔. 이건 단지 몸이 죽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야. 모든 사람이 다 한 번은 죽는데 중요한 건 둘째 사망도 있다는 거지. 둘째 사망 때 사람들은 지옥에 던져져 영원히 그곳에 있게 되는 거야. 만약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넌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게 둘째 죽음이야.
4: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5: 네 자신의 방식대로는 천국에 갈 수 없어. 너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야. 만약 네가 네 죄를 회개하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분이 널 구원해 주실 거야.
4: 그럼 목사님이 필요한가?
5: 아니, 예수님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이셔. 그러니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돼. 너도 지금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할래?
4: 아니,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해준 건 정말 고마워. 저는 너무 당황해서 그와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스쿠터를 타고 집에 오는 길에 혹시라도 사고가 나서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될까 염려가 됐죠. 저는 꼭 구원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침대로 가서 무릎을 꿇었죠. 주 예수님, 부디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릇된 말씀을 드리고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전 이런 일에 정말 익숙치 않아요.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음을 믿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부디 저를 용서하셔서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고 저를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주세요. 아멘. 그날 밤 저는 과거의 죽음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염려 없이 아주 단잠을 잤습니다. 언젠가 천국에 가게 될 것을 알게 되니 얼마나 평안하던지요. 그런데 어느 날 마티 형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교회에는 가지 않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연히 엿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을 열었죠. 나도 새신자야. 근데 교회는 다니지 않고 있어.
5: 그건 좋은 게 아니야, 크리스. 꼭 교회에 다녀야 돼.
4: 난 교회란 곳은 초대를 받아서 나가야 하는 줄 알았어.
5: 아니야. 교회란 모든 크리스천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선포된 말씀 가운데 성숙해가는 곳이야.
4: 어느 교회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5: 네가 좋다면 우리 교회로 와도 돼.
4: 좋아. 바쁘지 않으면 갈게.
6: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했던 바리새인처럼 되지 마십시오. 그는 스스로 만든 자기 의, 곧 그의 행위를 의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에 감명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거부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동안 그가 경멸했던 평범한 사람인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태도입니다.
4: 전 그 말씀과 그 예배가 너무도 좋았죠. 그래서 다음 주에 또다시 찾아갔는데 다가오는 주말에 아우니치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참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목사님은 제가 온 것을 보고 놀라셨고 얼마 후 저에게 멘토가 되어줄 동갑내기 자매를 한 명 소개해 주셨답니다. 멘토와 저는 친구가 됐고 저는 믿음 안에서 자라났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잡초인 저를 그분의 목적을 위해 열매 맺는 나무로 바꿔놓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제가 얻은 새 믿음을 요동치게 할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0: 마티 오빠가 주님을 떠났어.
1: 뭐? 마티 형이? 아, 그 형은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준 사람이었는데?
0: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께 등을 돌렸어. 다시 무신론자가 되었대.
1: 그래. 맞아. 형은 무신론적 집안 출신이라고 했어.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0: 나도 정말 모르겠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성경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말씀을 잊지 마. 믿음은 무언가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에겐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일 수 있어. 하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1: 아, 난 마티 형을 우러러 봤었는데.
0: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위해 다른 이들을 바라보면 안 돼. 우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해.
1: 정말 사탄은 절대 포기하지 않나 봐, 그지?
0: 유다를 봐. 그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 내내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대화도 했지만 그 후에 그분을 배반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사람들은 너를 낙심시킬 수 있어, 크리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
2: 신약 성경을 꾸준히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당시 저는 18살이었는데 목사님께 교회에서 설립한 신학교에 다음에 입학하게 해달라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목사님은 제게 아멘이라는 답장을 보내주셨죠. 그쯤 저는 아버지 댁에서 독립해서 나와 같은 교회 청년들과 함께 한 아파트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를 초청했죠.
3: 너 잘 지내는구나. 이 종교가 너에게 맞는가 보다.
1: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아버지. 주님은 정말로 계세요. 제가 하나님께 저를 구원해 주실 것을 구했을 때 그분은 그렇게 하셨어요. 바로 그 시점에서 저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받았고 이제 그분은 제 안에 살아계세요. 그분은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고요.
3: 그래? 이제 내가 정말 달라졌어. 난 단지 그게 무엇이든 식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1: 아버지께 뭔가를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괴로우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3: 응, 알았다.
1: 이건 로마서예요.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세요. 맞나요?
3: 어, 맞아.
1: 그리고 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3: 그 한 사람이 아담이었지?
1: 아, 네, 맞아요. 자, 이번엔 6장 23절 말씀이에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어요.
3: 난 한 번도 그 점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구나.
1: 로마서 10장에서는 구원을 받는 법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3: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구나.
1: 우린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어떤 행위를 하기 원하지만 그럴 순 없어요.
3: 아무것도?
1: 네. 구원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오기 때문이죠. 단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굴복하고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럴 의지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거든요.
3: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해줘 고맙다, 그리스도.
1: 주님을 믿으세요, 아버지.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아버지 인생도 바꿔주실 거라고요. 아버지는 마음의 깊은 감동을 받아 떠나셨고 죄인의 기도를 담은 전도책자도 갖고 가셨죠. 다음날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더니 감사하게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남동생과 어머니는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거부하셨죠. 전 몇 번이나 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그날도 함께 차를 마시러 찾아뵀죠.
4: 배고프니? 뭐 좀 차려줄까?
1: 아니요, 괜찮아요, 엄마. 저기, 저 예수님에 대해 얘기를
4: 하고... 난 그런 소리 듣기 싫다.
1: 하지만 그분은 엄마에게 새 생명을 주세요. 그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4: 참, 크리스. 엄마 말이야, 새해를 시작했어, 의료부서에서.
1: 주님께서 엄마께 구원의 새 옷으로 입혀주실 거라고요.
4: 넌 그 얘기밖에 할 게 없니?
1: 전혀. 엄마의 영원한 운명에 깊은 관심이 있어요. 심판의 날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고요. 엄마가 예수님께 나아가시면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엄마를 함께 데리고 가실 거예요. 그 일은 교회에서 휴거라고 부르는데요. 하지만 엄마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엄마는 이 땅에 남아 아주 끔찍한 대환란을 겪게 돼요. 그리고 그 후엔 영원한 지옥에 있고요.
4: 너 이단에 빠진 것 같구나.
1: 아니요, 이거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엄마도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엄마를 대신해서 그분의 생명을 주셨다고요. 여보세요?
5: 난 아직도 어제 네가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설교한 것 때문에 화가 난다, 크리스.
1: 죄송해요, 엄마.
5: 너 엄마 집에 와서 그런 행동을 할 권리가 전혀 없어.
1: 전 단지 하나님께서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5: 절대로. 다시는 내 집에서 설교하지 말겠니? 네 종교는 그냥 너나 믿으라고.
1: 어머니의 말씀에 제 마음은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전 어머니 요구를 존중해드렸지만 어머니 댁에 있는 동안엔 저의 태도와 행동을 통해 산증인이 되기 위해 고군분투했죠. 그리고 드디어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전 여전히 교회의 다른 형제들과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형제 중 한 명이 제가 로그음악을 즐겨 듣는 걸 언짢아 하며 끄라고 고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멘토인 신과 저는 공원을 산책하며 이 얘기를 했죠.

0: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봐.
1: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멘토 친구가 우리 공동체 안으로 이사해 왔을 때 로그막을 완전히 포기하고 신학교를 장학생으로 졸업했죠. 현재는 요양원과 어린이를 위한 교회 그리고 중독자들을 돕는 선교사역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비록 23살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위성교회에서 부목사로서도 섬기고 있는 중이죠. 전 여전히 어머니와 남동생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무덤 안으로 삼켜져 들어가던 어린 시절의 그 악몽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은 수많은 다른 이들이 염려될 뿐이죠. 고린도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0: 애청자 여러분, 혹시 아직도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어쩌면 여러분께 내일이 결코 찾아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연 정은석, 이명숙, 유재상, 현경수, 김기흥, 이미향, 한신정, 이현주,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는 신앙생활의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사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윈도 같은 질문을 남겼고 그에 대한 답은 오늘날 생명의 기원에 대한 논쟁에 많은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다윈은 과학 분야를 전공하지 않았기에 진화론은 과학이 아닌 철학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다윈의 전공은 철학과 신학이었죠. 다윈은 철학과 신학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등동물에서부터 발달한 인간에게 신념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 믿을 만한지에 대한 무서운 의심이 계속 생긴다. 만약 원숭이에게 신념이 있다면 그것도 신뢰할 수 있을까? 즉, 다윈이 말한 것은 자신의 이론이 사실이라면 인간의 마음이 원숭이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 그런 마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동물보다 훨씬 우월하다면 그것은 창조가 진실일 때뿐입니다. 어느 쪽이든 다윈의 논리는 창조가 진실이고 진화는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게끔 합니다. 인간이 하등동물에서 발전했다고 가르치면서부터 동물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함께 늘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윈 자신의 말은 진화론이 얼마나 왜곡된 논리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 모두에게는 한 가닥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새로운 인생이 주어지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희망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인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한 유대인 선생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그 말 속에서 사람이 다시 한번 인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 죄로부터 내가 돌아서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섬기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인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는 새로운 인생을 부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DBN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경민 목사님과 함께하는 비전 라이프 시간입니다. 목사님은 현재 부산 화목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란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만 노래하기를 원하는 차경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깊은 깨달음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이사야 27장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을 보면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이랬습니다. 견고한 성읍이라 그랬으니까 튼튼하다는 거잖아요. 견고하고 단단하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인데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만큼 견고한데 적막하대요. 거처가 황무하고 버림받는답니다. 이거 무너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견고한 성읍인데 무너진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렇게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 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그러니까 송아지가 즉 짐승이 나뭇가지마저 다 먹어버려서 없어지는 그런 상태, 황폐해지는 거, 그러니까 성읍이 망해버린 그런 상태를 묘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 구루터기가 거룩한 씨다, 거룩한 씨가 그 구루터기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마치 그것마저 다 망해버리는 것 같은 구루터기만 겨우 남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는 거죠. 11절도 보십시오.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그러니까 가지만 조금 남았는데 여인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여인들도 다 망해버린 것이죠. 겨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땔감 구안이라고 가지들 모아서 다 불살라버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남겠죠. 다 타버리고. 그래서 그렇게 망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이랬습니다. 두 절의 말씀만 읽었는데 이 두 절의 말씀이 망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안 망할 거기 때문에 견고한 성읍인데 안 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견고하다고 지금 표현이 되는 건데 근데 너무나 허망하게 망해버린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였냐면 그 성읍의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푸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10절에 있는 그 견고한 성읍은 오늘 제목이 이겁니다. 견고한 성읍. 그 견고한 성읍은 나를 말합니다. 물론 이 문맥에서는 전후 배경을 보면 이게 예루살렘을 말하고 바벨론을 말하죠. 그 예루살렘이 원래 견고한 성읍이어야 하고 게다가 바벨론은 아주 선진국의 수도니까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애굽도 마찬가지고요. 바벨론 같은 게 견고한 성읍인데 그래서 그게 예루살렘도 망하고 나중에는 결국 바벨론도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문맥인데 그래서 학자들마다 주석을 보니까 학자에 따라서 이걸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고 또는 바벨론이라고도 하더군요. 근데 다 맞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결국 죄악의 도성 바벨론이고 성전이 곧 강도의 구려리니까요. 그죠? 성도는 도둑의 소굴이 아니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성전 보고 강도의 구리다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곧 바벨론이니까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이 죄악되다 여기 나오는 이 견고한 성읍이라는 게 죄악되다라는 점에서 견고한 성읍은 죄인이구나 죄구나 나구나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11절을 보니까 그 성읍 백성이 지각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거라고 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 라는 그 말씀과 이거 같지요. 지각이 없어서 망한다. 호세아서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러므로 이 10절과 11절만 보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망한다는 얘기잖아요. 안 망하려고 견고하게 만들었어도 지금 망한다는 얘기잖아요. 견고한 성읍이. 우리를 지으신 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는데 이게 지금 11절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요. 우리 중에서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하나님의 뜻대로 누군가를 구원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나는 그 구원을 받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지요. 조금 전 읽은 말씀에서는 분명히 구원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어째서 누군가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일단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그 죄가 무엇인지를 일단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9절을 보면 우리 9절 봤잖아요. 9절에 제단과 아세라와 태양상을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제단과 아세라 태양상 제거하는 것이 야곱의 죄가 속함을 받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제단 아세라 태양상을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세상 복의 제단이지요. 옛날에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전이 강도의 구절이라고 예수님 그러셨는데 오늘날에는 교회당을 가만히 보면 복을 추구하는 제단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게 아세라고 태양상이지요. 복을 받겠다는 탐심이 우상숭배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도 선지자는 그것을 예언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고 교회당에서조차 말입니다. 선지자는 거짓을 예언하고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깁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한 상황이 지각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지각이 없어서 이 견고한 성이 망한다 했는데 그게 지각이 없는 겁니다. 시편 14편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약에서 로마서가 이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했는데 그 로마서 말씀은 구약의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지각이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그 생명이라는 속전을 마련하지 못합니다. 이거 우리가 매우 자주 봤는데 시편 49편에 나오는 생명의 그 생명을 속량하는 속전을 누구도 마련하지 못한다는 그 표현이잖아요. 그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는 고백이 곧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을 보면 저마다 자기가 스스로의 속전을 마련하겠다고 애를 씁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답니다. 새벽 기도를 잘하면 물질의 복을 받는답니다.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하면 하늘 문을 열고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준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한테 까불지 말아라. 내가 기도하고 안 하고에 모든 게 달려있다라는 망발이 나오는 거지요. 어떤 목사님이 정치집회에서 그렇게 발언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는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 여부에 달렸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안 하고에 하나님 달린 것이고 하나님이 복 주고 안 주고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고 안 하고에 달렸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걸 부분적 타락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우리가 타락했다고 보니까 내 안에 남아있는 거룩의 가능성을 12분 발휘하여 12분이라는 표현 아세요? 나 이번 주 처음 봤는데 10분 발휘한다 이렇게 쓰잖아요 보통. 근데 그 10분이란 말이 뭔지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10분이 100%더라고요. 12분은 120%더라고요. 우리가 종교적인 노력이 이런 거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거기다 더 하는 거잖아요. 더 열심히. 그래서 12분 막 발휘해가지고 성령 파워로 확대 재생산을 해내겠다. 성령님을 그런 식의 에너지로 보는 거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파워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하겠다 또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자기 수치를 자기가 스스로 가리려고 무화과 이파리를 사용했던 그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린다고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채운다고 나의 그 부족함이 보완이 되겠습니까? 그 이파리가 발전하고 발전한 것이 나는 내 부족함을 스스로 커버할 수 있다. 나는 내 죄를, 내 연약함을 신앙으로 아니면 뭐 기도로, 노력으로, 봉사로 더욱 거룩해지는 어떤 행위로, 헌신으로, 연습으로 거룩해져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그런 사상입니다. 이건 원래부터 모든 세상 종교에 다 내재되어 있던 것이고 로마 카톨릭이 그대로 주장해오던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옛날에 그렇게 주장했단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것이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계에서 체계화된 것은 알미니안이즘이지요. 이거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알미니안이즘. 장로교회 또는 개혁교회라고 부르는 교회는 이 알미니안적 인본주의를 공식적으로 배격합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죠. 종교개혁 과정에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한 게 도르트 신조이고 튤립이지요. 튤립도 우리 많이 나눴습니다. 이거는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 행위가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게 기본 사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장로교회에서는 기본적인 지각입니다. 적어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장로교회에서는 이것이 기본적인 지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행위와 의지로 무언가를 했다 하여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지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온전히 단번에 다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것이 교회의 기본적인 지각입니다. 근데 그 지각이 지금 없다는 거잖아요. 지각이 없으므로 견고한 성읍이 망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 기본적인 그 지각 그렇게 설교해야 하고 그렇게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하면 사람들은 행위는 필요 없고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할 겁니다.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지요. 복음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기도, 봉사, 헌금 등을 안 하려고 하겠지요. 그러면 목회자 입장에서는 양떼의 선한 행위를 이끌어야 된다는 그 소위 사명감, 목사는 그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소위 사명감 때문에 행위를 강조하게 됩니다. 목회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야고보서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칭의 이후에 성화가 있다고 칭의 이후에 성화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앞에서 말한 대로 이 성화라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바입니다. 방금 앞에서 무슨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돼서 이 일을 한 것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 말씀. 이게 마땅하고 당연한 바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화도 마땅하고 당연한 바라는 거죠. 우리에게서 그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자세가 나와야 합니까? 마땅한 것이므로 마땅하다고 해야 합니다. 마땅하고 평범하고 당연한 것이므로 자기 자랑이 나오지 않고 자기 부인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게 당연하고 평범해서 하나도 특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도 평범하지 않다는 거니까 다 가려진 거니까 누구나 다 한다고 여겨지는 것이니까 자기가 가려진 것이 그게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부 즉 교회인 여자는 교회에서 머리를 가리는 것이지요. 이거 고린도전서 11장 볼 때 그랬잖아요. 그러면 카톨릭처럼 미사 뭐 예배 때 미사 때 미사포를 쓰라는 그런 말입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의 가려주심 아래에 숨으라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방금 본 누가복음의 그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그 말씀은 야고보서에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다라는 거니까 즉 믿음과 행함은 같은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한자어로 표현하면 믿음이 칭의에 해당할 것이고 행함이 성화에 해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가 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째서 이것이 같습니까? 구분할 수 있는 것인데. 어째서 같냐 하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같다는 말입니다. 칭의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화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라고만 말하니까 삼위일체 신학을 경시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충돌하지도 않고 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세 번을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세 번을 부인하는 믿음과 행함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이게 성화가 부족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결국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지요. 즉 칭의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화가 완성되더라는 겁니다. 부족한 사람인데 그게 우리라는 말이죠. 베드로만 그러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러하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 세 번을 부인하는 그런 죄인이고 우리 같은 똑같은 사람이나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사탄에게 청구되지 않더라는 거죠. 칭의와 성화가 예수님의 뜻으로만 완성되더라는 겁니다. 택한 성도를 위하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기에 믿음과 행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도 로마서 8장 26절에 나오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내가 어떻게 칭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지식으로는 아는데 믿지 아니한단 말입니다. 성화된다고 노력하는데 그것은 늘 부족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거든요. 언제든지. 그렇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까 이 모든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칭의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화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감히 우리가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했다면 뭐라 그래야 됩니까?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마땅히 해야 돼서 하는 것 뿐입니다. 기도해야 돼서 한 것이고요. 헌금해야 돼서 하는 것이고요. 감사해서 감사하는 것이고요. 라고 나오는 그것을 성화라고 부를 수 있다면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칭의든 성화든 내가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나 내가 했다 싶어도 사람 앞에 교회 앞에 안 드러내어야 옳지요. 그럼 안 드러나게 무조건, 안 드러내야 옳다고 하니까 안 드러나게 무조건 무기명으로만 헌금해야 된다, 막 그런 뜻입니까? 나는 헌금을 무기명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자기 자랑이 내 의식보다도 더 빠르게 나와버릴 텐데 그건 어쩔 겁니까? 그러니까 무의식이 이미 범죄를 해버리는데 그건 어쩌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존재는 그 믿음도 행함도 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게 피조물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혹시 모든 것을 다 잘했어도 길에 지나가는 여성을 보고 음욕만 살짝 잃어도 모든 것을 다 어긴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하신 말씀이죠. 이거 지금 남성 입장에서 말한 건데 누구든지 이성을 보고 조금만 나쁜 생각을 하여도 그게 모든 것을 다 어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성도를 보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성도라고 하시니 이게 이름 앞에 세인트 붙었다는 말이잖아요. 거룩할 성자잖아요. 거룩하다라고 하시니 우리는 하나도 안 거룩한데 흙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보고 거룩하다라고 하시니 이건 도대체 누구의 공로 때문입니까? 그 성도가 남보다는 타락을 조금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 보고 거룩하다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알미니안이지요. 그 예수님 십자가 공로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성도가 남보다가 타락을 좀 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공로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는 내 의지에서 나오는 믿음이나 행함 말고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믿음과 행함에 붙잡혀 있어야 하지요. 그래서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2절에 보면 빌립보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잡는 게 아닌 거죠.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더 알고 싶은 겁니다. 칭의 이후에 성화를 강조하시는 분들의 그 진심을 이해합니다. 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보통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다만 칭의든 성화든 믿음이나 행함이나 교회의 전통이나 그 무엇이든지 그것보다도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말씀입니다. 히브리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라고 했습니다. 더 나은 것, 즉 가장 좋은 것, 최종 종결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라고 하는 종결, 종말이라는 것이 있는데 왜 그 종말, 종결자를 안 하고 그걸 안 믿고 다른 대책들을 우리가 더 하려고 합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내가 매번 새롭게 시도하고 새롭게 작심삼일해야만 하는 그런 행함 말고 단번에 영원히 다 이루신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고 싶은 거죠. 히브리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있는데 왜 다른 걸 하느냐, 예수님이 있는데 왜 구약의 제사 방식을 바라보느냐, 그 말이죠. 오늘날 인간의 의지와 행함과 인간이 개발한 프로그램들에 집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다 이뤘다라는 것이 못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좀 나의 의지로 뭔가 다른 걸 더 해야 되겠다는 자기 발생적 종교심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다 이루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자꾸만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성화와 행함을 유도하려고 반복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그 예수님만 전하고 미움받으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전도자를 미워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전도하면 그렇게 미움받을 거라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 전하는 것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를 구원하는 데에 필요 충분한 일이라는 겁니다. 다른 걸 무언가 다른 걸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 9장 13절부터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일지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섬기게라는 이 말 안에 칭의와 성화를 비롯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데 교회는 또는 일부 목사님들은 일부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방금 히브리서에 섬긴다 그랬잖아요. 그 섬기겠다고 또는 더 잘 섬기게 만들겠다고 그리스도의 피가 아닌 인간의 사례, 인간의 간증, 성화된 성공담, 행위, 의지 같은 것들을 자꾸 강조하니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칭의 이후에 성화를 강조하는 분들의 진심을 이해한다고는 방금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진심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이러저러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을 장로교회가 또는 우리 고신교회가 이거 사용해도 되겠는가를 의뢰합니다. 그래도 조금 겸손한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결과는 대부분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있으나 목회 방법론으로는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더군요. 저는 이런 결과를 보면 이거 하지 말기를 바란다는 말로 들리는데 교수님들이 이제 이렇게 결과를 내주시는 것은 되도록은 목사님 하지 마시지요. 원리대로 하시지요. 또는 말씀대로, 교리대로 하시지요. 이렇게 권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말로 저는 들리는데 의뢰하신 분들은 해도 된다고 허락받은 걸로 여기시더군요. 그러니까 어느 대학교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 수업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강의실에 모아놓고 대면 수업은 하지 말고 교수는 밖에서 화상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며칠 전에 제가 저 어느 학교의 그 대학교의 모습을 저희 집사람한테 들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자대로 억구대로 대면 수업은 안 되니까 대면은 하지 말고 학생들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건 되지 않느냐는 건데 대면 수업을 하지 말라는 말은 접촉을 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저는 이게 신대원 교수님들의 어떤 결과나 총회 신학위원회의 어떤 고육지책의 결과가 이런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고르반 했으니 부모님께는 안 해도 된다고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신학이 허락했으니 목회 현장에 적용해도 된다고 여기는 겁니다. 불리할 때는 신학자들을 보고 목회도 안 해보고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무시하더니 유리할 때는 신학자들의 말을 이용해가지고 봐라 맞잖아 내가 이렇게 목회하는 거 이거 맞단 말이야 신학자도 그랬단 말이야 라고 하는 거죠. 개혁신학이라는 신대원은 그냥 라이센스 따려고 우리가 졸업한 겁니까? 일단은 운전면허부터 따고 실제 운전은 내 마음대로 음주운전을 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교리대로 해야 된다고 제가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교리 하나 몰라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전적인 타락과 비참함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는 자기 부인을 믿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런데 여전히 소위 긍정의 힘이라며 부분적인 무능력인 것이라며 내 안에 남아있다는 그 가능성을 붙잡으려고 하니 자기 부인이 안 된 것입니다. 앞가림을 자기가 하겠다는 거지요. 선악과 먹었을 때 무화과 잎으로 자기 앞가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가죽옷이 우리를 가려주십니다. 그의 백성된 자는 그 가려주시는 은혜 아래에 숨을 뿐입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 룻이 보아스의 보리밭에서 보아스의 그 타작마당에서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그 밑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 우리가 숨는 것이죠. 나의 무화과 옷에 숨으려 그러면 불안합니다. 제대로 될까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될까 안 될까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함을 떨쳐버리려고 힘을 내려고 불안하다는 걸 느낀다는 것은 내가 믿음 없다는 증거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왜 너도 나도 전부 통성기도를 합니까? 진짜로 예수님을 믿어서 통성기도 하는 거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갈멜산 정상의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도 힘을 내려고 불안하니까 가짜 신이기 때문에 쥐어짜내려고 지지 않으려고 통성기도 하지요. 자해를 합니다. 칼로 몸을 상해가면서. 목만 아프고 피만 날 뿐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으로도 안 되고 저 프로그램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또 어떤 교회는 그 프로그램이 잘 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시험거리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데. 그게 시험거리입니다. 그 교회는 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안 되노? 그 교회 비결이 뭔지 좀 벤치마킹 해보자. 그게 목회 고민입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우리에게 고생입니다. 하나님께서 회심 이전에 사도 바울한테 한 말씀이잖아요. 목회 고민, 교회 고민, 부흥할 고민, 언제까지 그 앞가림을 내가 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조용히 숨는 게 가장 든든합니다.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안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그게 다 거짓말들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교회당을 찾아다니고 괜찮은 성도인 것처럼 좀 수준 높은 성도인 것처럼 복음을 찾아 듣지만 자기 귀에 적당하지 않으면 싫어집니다. 이 적당하다라는 표현이 지난주 표현이었잖아요. 8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적당하게 견책하셨다 하는데 우리는 적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반항하는 거죠. 에스겔 33장 30절부터 말씀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양 따라다니나 마음속으로는 자기 이익을 따른

0: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번영신학자에게도 버림받고, 복음추구자에게도 버림받습니다. 번영신학자에게도 버림받고, 복음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도 버림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게 버림받으면 저쪽이 내 편인 것 같지만, 이쪽과 저쪽에게 다 버림받는단 말입니다. 그게 모퉁이 돌이지요. 가장 수치스러운 일, 속옷까지도 벗겨져 버린 일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따른다는 나는 벗겨지는 게 싫습니다. 번영신학은 무화과 옷이고 십자가는 가죽옷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은 하는데, 우리에게는 십자가도 무화과 옷입니다. 나를 가리고 치장하고 수준 높은 크리스찬 만들어주는 게 십자가면 그게 무화과 옷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십자가라는 죽음을 말하면서도 죽는 건 싫습니다. 죽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대비책 이미 다 세워놓았잖아요. 10절에 나오는 그 견고한 성읍이 그러니까 나죠. 견고하게 안 망하겠다고 뭔가 대비책을 다 세워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나아자가, 자아할 때그 아자가 손에 창 들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손수변에 창과자가 붙어있는. 그러니까 내 속에 내 창이, 내 창칼이 너무나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는, 이거 노래 가사죠. 가시나무라는 그 노래.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내 속에 가시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당신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러한 창칼, 그 가시, 그 무기가 많을수록 부자입니다. 스펙이 많을수록 능력이 많을수록 부자입니다. 그런데 종교에서는 이 신앙심이 창칼이지요. 신앙심이 무기이지요, 종교에서는. 신앙심이 스펙으로, 능력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많을수록 부자입니다. 실제로 기도 잘하고 예배 잘 드려서 물질적으로도 부자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것은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은 쉴 자리가 없고 나는 부자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지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 부자인데 돈한푼 없어도 내 속에 창칼은 다 많이 있잖아요. 내 속에 가시는 막 창칼은 고슴도치처럼 수억 개 창칼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없으면 막 노력을 해서라도 통성 기도를 해서라도 막 신앙심을 키우겠다는 게 우리의 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부자이지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제자들도 그걸 궁금해서 질문한 거죠. 그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2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제자들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할수 있다는 게 능력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 했습니까? 무능력이라 했습니다. 전적 무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고 피조물인 우리는 무능력인 게 정상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자이기에, 이 말은 즉 우리는 죄인이기에 이 말입니다. 죄인이기에, 부자이기에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자는 다 믿더라. 그 사람의 신앙 여부, 행위 여부, 의지 여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에 달렸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왜 구원이 불가능한지를 방금 앞에서 설명하였고, 동시에 불가능하다는 그 구원이 어떻게 가능한지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때문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이 예수님 십자가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그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멸망당할 죄인으로 오셔서 가장 거리끼고 미련한 방법으로 죽임당한 것입니다. 멸망당할 죄인으로 오셨다 했는데, 방금 오늘 보면 10절에서는 견고한 성읍이 곧 멸망당할 죄인이지요. 견고한 성읍인데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견고한 성읍은 예루살렘이고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가장 바라보는 집중하는 수도의 가장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 거기가 견고한 성읍이고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견고합니다. 그들에게 견고하고 모든 종교인에게 견고하지요. 결코 무너지지 않지요. 특히 복음서에서는 46년간이나 견고하게 다시 지었기에 허물고 3일에 다시 짓는다는 말에 콧방귀를 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무시해버린단 말입니다. 견고한 성전이기에 견고한 성읍이기에 무너질 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몸이 바로 그 성전이다. 이것이 무너진다, 찢어진다, 십자가에서 죽는다, 3일 후에 부활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몸이 무너질 성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너질 견고한 성읍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범죄자 중에 하나가 되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 예수님이 범죄자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았다. 그러므로 10절의 그 견고한 성읍은 우리이고 동시에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견고한 성읍이 망해버리는 장면입니다. 유대인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성전이,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라고 했는데,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20절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그의 육체가 무너져 버린 성전이고, 무너져 버린 견고했던 성읍이고, 그의 육체가 그 휘장이지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기신 것이 성전이 망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십니다. 11절 말씀이잖아요.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그 백성이 곧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백성을 대표하는 것이고 마지막 아담, 즉 백성이잖아요.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외면해 버리신 것,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신 것, 외면해 버리신 것, 그때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 얼굴빛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했는데 보지 않으시고 외면해 버리시는 그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면을 당하신 거죠. 그 일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살 길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견고해야 할것 같지만 무너지시는 게 진짜 왕입니다. 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등극해야 할것 같지만 그 예루살렘에서 잡혀 죽는 게 메시아입니다. 구약에 이미 그렇게 예언했으나 그것을 읽고도 믿지 않았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등극해야 하고 안 무너지는 게 메시아라고, 더잘 되는 게 교회라고, 더잘 되는 게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죠. 그건 내가 잘 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탐심이고,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 그게 우상숭배이지요. 메시아는 그 예루살렘에서 등극해야 할것 같지만 그 예루살렘 가서 잡혀 죽는 게 메시아입니다. 베드로는 그걸 듣고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항변했지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했습니다. 사람의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는 것입니다. 견고한 성읍이 계속 견고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바람이죠. 그럼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견고한 성읍이라 여겼던 것이 너무나도 허망하게 무너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가 믿었던 종교, 믿었던 교회, 믿었던 목사, 믿었던 성도에게 실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애초에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대한 겁니다. 나 자신에게도 실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견고한 성읍이 되고 싶어 합니다. 실망 안 하고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스스로 성 쌓고 요새가 되었는데, 거기다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덕지덕지 막 무화과 이파리까지 붙여놓은 견고한 성읍 되었습니다. 이걸 안 무너지게 하려고 기도했고, 헌신했고, 훈련해가면서 신앙생활 합니다. 이 종교심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했던 그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니 사탄의 일이지요. 예수님은 이걸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지요. 이 성읍이 무너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고난입니다. 복음과 고난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 함께라는 말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견고한 성읍이 무너졌으니까 우리도 무너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의 교만과 고집 때문에 당하는 고난 말고 예수님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기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기뻐서 찬송 불렀다 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그들이 깡다구가 세워가지고 막 감옥에서 노래 부른 거 아닐 겁니다. 막 매 맞았고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뭐 끝까지 간다, 뭐 볼창 다 봤다, 노래나 부르자 이게 아니고 그런 깡다구가 군인 정신이고 무슨 해병대 정신이고 특전사 정신인데 그건 신앙심이 아니라고 종교심이라고 인간의 열심이라고 하나님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들이 만약에 깡으로 했다면 그건 갈멜산의 850명이 그래야 합니다. 850명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안 기쁜데 기쁜 척 한다면 오래가지 못하겠지요. 진짜로 기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그 능력에 끌려가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비전 라이프 부산 화목교회 차경민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화목교회 010-6404-1225 010-6404-1225번이나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1년 365일 언제나 저 북극성처럼 여러분 곁에서 순수한 복음과 엄선된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체 광고 방송도 없이 늘 은혜로운 말씀과 찬양으로만 여러분 곁에 다가가고 있는 저희 BBN은 사랑해주시는 여러 청취자분들께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좋은 방송을 소개하고 알리는 방법으로 청취자 초청 카드, 즉 ITL 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BBN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이웃에게도 알리고 싶으신 분 계시면 홈페이지를 통해 저희 방송국으로 ITL 카드를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즉시 여러분이 계시는 곳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모여라 주님이! 와!
3: 와!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4: 아니요.
3: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5: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6: 자, 우리 지난주에 2주 동안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내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내신다. 우리는 결심을 아무리 해도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중간에 다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공부할 때도 오늘 내가 밤 12시까지 공부하고 자야지 라고 결심을 다 하고 책상에 앉았는데 앉아서 책을 탁 펴는 순간 뭐가 와요? 그래서 12시에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면 그걸 끝까지 이루어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 그 착한 일이 뭐냐 물으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이라고 했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고 그 복음을 믿으려면 또 성령님도 오셔야 돼요. 이런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날까지 다 이룰 것을 확신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7절 보세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할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바울이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저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전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야, 누가 막 목사님 저 멀리 떠나면 여러분들과 누가 제일 마음에 있을까? 체린아, 너는 내 마음에 있다? 아마 체린이 생각날까? 오늘 엘리베이터 같이 타고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이 나요. 엘리베이터 같이 타고 와서.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지금 복음 전하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나는 비록 감옥에 있고 여러분들은 빌립보에 살지만 여러분이 내 마음에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또 복음을 전가하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런 일에 여러분들은 나와 함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연보를 보내주었어요.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할 연보를 보내주고 또 사람도 보냈어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위로하고 또 격려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복음 전하는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린이 잘 모르지만 우리 교회 어른들이 되면 그 주보에 나오면 성경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쪽을 보세요. 우리 교회는 연보도 있고 이제 성경금이라는 게 있는데 성경금 하면 뭐 하느냐면 저 중국이나 또는 뭐 인도나 터키나 또 저 외국에서 지금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연보를 보내요. 그럼 연보를 보내면 그분들은 또 편지가 와요. 목사님 감사해요. 늘 푸른 교회 감사해요. 편지를 보낸다고. 왜? 그분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하니까. 이게 은혜에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감옥에 갇혀있는데 빌립보서 연보를 보내주고 사람을 보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제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도 은혜에 참여했어요. 라고 하면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입니다. 그럼 사람들은요, 야, 전화하면 이러죠. 야, 보고 싶다. 언제 한번 만나자. 언제 한번 밥 먹자. 그거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한 번이 1년에 가고 2년에 가도 안 돼. 언제 한번 밥 먹자. 보고 싶다. 이게 입에 발린 말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보고 싶다. 이게 하나님이 정의래요. 거짓말이네요. 왜?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보고 싶을까요?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잘 듣는 친구는요. 보고 싶어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막 스마트폰까지 해서 성경 보아서 보니까 엉뚱짓 하는 사람은요. 좀 조용히 해라. 네 말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바울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로 보고 싶어요. 왜? 정말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늘 함께 하니까 그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증인을 하면서 이제 기도해요. 9절에 내가 기도해요. 내가 기도하나. 바울이 이제 예수님이나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었고 또 이렇게 성경금을 보내주어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 은혜에 참여했으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 세상에서 부자 되세요. 성공하세요. 이런 기도를 안 해요. 참 이상해요. 정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사랑하면 빌립보 교인들 되게 어렵거든요. 힘들어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또 막 핍박받는 사람들 있어요. 그분들의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하기를 여러분들 정말 힘을 가지세요. 권력을 가지세요.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하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 보고 싶은데 뭐라고 편지하느냐 하면요. 기도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첫째,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도해요. 자, 우리가 지난주 2주 동안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했는데 그 착한 일을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다 이룰 것을 원합니다. 할 때 그 착한 일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착한 일이 전에는 뭐 구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오늘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뭐예요? 사랑. 세상 사람들은요. 사랑 그러면요. 너무너무 오해해요. 텔레비전에 드라마를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보잖아요. 엄마 아빠가 드라마 보니까 어려서부터 사랑 드라마를 봐가지고 초등학생이 꽃 들고 가서 남학생 여학생한테 사랑해요 하고 꽃다발을 바치고 이래요. 초등학생들이. 그럼 여자들은 흥! 안 받아 이러는 거예요. 왜 안 받니 그러면 내가 쉽게 받아주면 내가 쉽게 보이잖아. 그래서 안 받아. 그 두 번째 와서 사랑해요 하고 막 선물 가져오면 받아줄까 말까 하다가 세 번째쯤 정도 되면 슬쩍 받아주는 이런 거 어디서 배우세요? 잘못된 사랑이란 드라마 보고 배운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사랑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성경의 사랑은 첫째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고 용서하고 자비하고 정말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자기 아주 욕심적인 사랑뿐이에요. 엄마가 날 사랑하면 이거 해줘야지. 이건 엉터리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시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이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요, 주례하면 이렇게 말해요. 신랑, 신부를 사랑합니까? 아, 이렇게 안 해요. 질문에, 신랑, 왜 결혼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신랑이, 네,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이 뭐예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 답을 잘 못해요. 사랑이 뭐예요? 당신이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하지만, 당신의 사랑한다는 것은 이 아가씨를 당신의 소유로 삼고 싶은 당신의 욕망이에요!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주례식장에서. 주례하는데. 그럼 사람들이 벙 쪄요. 어? 저 무슨 말 하지, 주례가? 진짜 사람은 결혼 안 해야 돼요. 결혼하면 당신을 위해서 밥 해줘야 되잖아요. 아이를 가지고 배가 불룩해지면요. 여자들 뱃살이 다 터요. 그건 아내를 희생시키는 것이 뭘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해요. 그럼 이 결혼하라는 말이에요? 말하는 말이에요? 그때 목사님. 그럼 어느 결혼 안 할 거예요, 앞으로?
7: 아니요. 할 건데요. 모르지만지 모르겠어요.
6: 오, 와우.
7: 결혼. 여자친구 두 명 있어요.
6: 오, 여자친구 두 명 있는데 누구랑 생일을? 몇 학년이니, 너?
7: 2학년
6: 때 여자친구 누가 있는데 결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누구를 정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7: 네.
6: 잘못된 드라마를 봐서 그래요.
7: 사실.
6: 그래서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랑한다는 말은요, 자기 욕심이 들어 있어서 잘못된 사랑이에요.

신부는 왜 결혼해요? 남편을 사랑해서,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한대요. 근데 신부는 신랑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이제 이 신랑에게서 마지막 기대어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우리가 정말 기대해야 할 분은 예수님이거든요. 그걸 배우는 학교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착한 일이 뭐냐면 사랑. 이것만 해도 1년 52번 해도 이러면 다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겁니다. 1년 내에 이 말만 해도 다 못해요.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갈게요. 사랑.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그 사랑을 시작하셨다면 결국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 우리 안에 이기적인 사랑 어떻게 해요? 빠져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내 이기적인 사랑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내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뤄내겠다. 두 번째 뭐예요? 사랑이 풍성해지고 또 하나요. 지식과 총명. 이 지식이라는 것은 세상에 돈 잘 받는 지식 그런 지식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모르면 망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총명. 지식.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3번 총명이에요. 무슨 총명이요? 하나님을 아는 총명. 여러분들요, 스마트폰 잘 다루더라고요. 게임 너무너무 잘 다뤄요, 여러분들. 폰 가지고, 여러분들, 어른 예배 시간에, 폰 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저, 요아실에서. 게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2시간 동안만. 시도 안 하고 게임을 잘해요. 게임 하는 데는 너무너무 총명해요. 안 가르쳐 줘도. 그런데, 하나님을 공부하는, 성경 공부하는 데는요, 지루해요. 그만해요. 장난치는 거예요. 수독! 정말 성경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 아는 총명이 막 늘어나야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식과 총명,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 아는 총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는 그날까지 자꾸만 사랑도 지식도 총명도 풍성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보세요. 네 번째,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무엇이 선일까? 무엇이 악일까?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다고 보는 한 가지 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그럼 예수님 안 믿는 게 뭐니? 이런 걸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세요. 그 다음에 진실이에요. 5번. 진실하는 거예요. 진실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에 내가 오늘 체린을 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체린이 오늘 드레스 입고 왔네. 왜 오늘 결혼하니? 이러니까 아니요. 오늘 교회 와요. 그래.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체린이 뭐라 그랬어? 목사님이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야.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다 신부야.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갈 때는 예수님이 입혀준 드레스, 깨끗한 희고 깨끗한 드레스를 입고 가요. 그 예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어야만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완벽하게 예수님의 날까지 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흠이 없이 서도록.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의 열매. 의의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오는 열매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해 주신 일들이에요. 사랑과 지식과 총명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고 이런 사랑과 지식과 총명이 가득해지는 것. 예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가득해져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이야, 은호 너 정말 착했구나. 은호의 착함이 아니에요. 은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기면 예수님 때문에 은호 안에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한 거예요. 이런 예수님 때문에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나의 이기적 욕심들이 막 빠져나가

0: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지면. 그래서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지식과 총명이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예수님 때문에 영광스러운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이 내용이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안에도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2: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1: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2: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봉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작은 것이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도서 8장 15절에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 내가 희락을 찬양하는, 희락이라는 기쁨이죠.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습니다. 뭐 먹고 마시는 것은 평범한 거예요. 근데 그 속에 기쁨을 발견한다는 거죠. 달콤한 향기가 나는 벚나무 꽃들은요, 봄마다 대단히 아름다운 또 선명한 분홍빛으로 물들여서 사람들과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줍니다. 근데 벚꽃은 수명이 짧잖아요. 그 짧은 수명인데도 사람들에게 예민하게 잘 깨달아서 피어있는 동안에 그 아름다움과 향기를 깊이 음미하게 해줍니다. 대단히 짧은 그 경험의 순간이 가슴을 더 저메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으로서 기쁨의 감정을 추구하고 기쁨을 더 오래 누리고 싶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이죠. 하지만 고난으로 가득 찬 삶의 현실은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눈을 통해서 고통과 즐거움을 둘 다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만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나치게 비관적일 필요도 없지만은요, 그렇다고 해서 또 비현실적으로 삶이 늘 화창한 것이라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가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모델을 제공합니다. 이 전도서는 종종 부정적인 서술만 기술한 것으로 여겨질 때가 있지만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썼기 때문에 이 솔로몬 왕이 그렇게 썼거든요. 이 왕이 삶의 단순한 것으로부터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독자들에게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 사람이 먹고 마시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저 먹고 마시는 것에서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세상에 해 아래는 없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도움을 구할 때, 그리고 아름다운 시절과 어려운 시절에도 그 두 개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보면서 천국의 이 편지에서는 그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잔잔한 기쁨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계절을 지나가고 있나요? 어떻게 지금 보내고 있는 그 계절에서 또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아름다움과 기쁨의 근원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여러분, 현재 여러분 마음에 있는 빈 자리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요? 여러분 마음에 구원받은 감사와 날마다 얻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는지요? 아니면 생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물질을 얻으려는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는지요? 이처럼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보면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죄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주님, 또 십자가의 희생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심정이 오늘 여러분 마음에 흘러들어 어두운 이 시대에 빛을 비추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1: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는 우리 사명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3: 말씀으로 새롭게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또 가장 축복된 것이 결혼입니다. 결혼을 통해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고 또 결혼을 통해 새로운 삶의 여정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각각 살아왔던 인생길이지만 이제부터는 둘이 한 몸되어 함께 가야 합니다. 서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둘이 함께 가정이라는 새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출발도 잘해야 되지만 그 진행 과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무리 웨딩을 화려하게 잘 행할지라도 결혼의 삶 자체가 망가지게 되면 결국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시카고에서 다이어트에 대한 강연이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로 오신 분이 건강을 해치는 여러 가지 음식들을 나열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붉은 빛이 나는 고기, red meat, 피 철철 흐르는 소고기 같은 것, 혹은 coke, 여러분이 콜라 같은 걸 많이 마시면 문자 그대로 위를 갉아먹는데요. Chinese food, 조미료가 너무 많이 들어간 음식이죠. 초콜릿, 쿠키, 빵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시다가 모여있는 그 청중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열해 드렸던 것보다 더 위험한 음식이 있습니다. There's the most dangerous food in the world.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음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먹은 이후에 일평생을 모진 고초와 고통 속에 살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 음식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물었더니 맨 앞줄에 앉아있던 75세나 노인이 뻘떡 일어나서 대답을 했습니다. 웨딩 케이크라고. 예, 물론 이것이 모든 남자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최소한 저의 경우는 아닙니다. 저는 그 케이크 먹은 이후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말이죠. 결혼의 여정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결혼하고 웨딩을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 삶에 대한 것을 바르게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출발은 화려했는데 그 나중에 고통 가운데 사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삶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유명한 예식이 지난번 6장을 다룰 때 소개해드린 것처럼 baptism이라는 것입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한몸된 관계를 상징하는 거룩한 예식이죠. 이것은 침례교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교 목사님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국의 곽순희 목사님도 baptism을 그렇게 설명하는 예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웨딩을 하고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로 들어가는 것도 굉장한 축복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진행될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시작한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가 주님과 함께 어떻게 더 아름답게 발전해 갈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혼인관계로 설명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메시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를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먼저 그 당시 존재했던 결혼법에 대해서 혼인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 소개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법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로마 사람들의 법을 말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모든 자들이 쉽게 납득할 만한 거의 다 인정할 수 있는 공통적인 규범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를 주관하고 구속하는 것이지 사람이 죽고 나면 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즉 법을 통해서 사형 집행을 당하든지 혹은 본인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법의 굴레가 의미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 보시면은 남편이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남편과 결혼관계 있을 때 남편이 살아있다면 남편과의 그 혼인법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다른 남자에게 가게 되면 간음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옴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사도바울 당시 때에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혼인법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혼인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가 없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프리하게 되어져서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도 괜찮다. 이 사실을 소개한 후에 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것을 통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율법을 우리의 옛 남편에 비유를 합니다. 옛 남편. 그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 남편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율법의 기능은 정죄함이 있습니다. 고로 율법과 결혼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정죄하에 처할 수밖에 없고 죄의 결박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의 결박에 묶이고 율법에 묶여있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결박을 풀어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한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은 크리스찬 라이프의 본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과 결혼하는 것은 우리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요 영광된 새 출발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혼만 잘하고 그냥 멈추게 되면 결혼의 의미, 결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도 잘해야 되지만 그 다음 단계인 실제적인 결혼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가 결혼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된 열매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다 예수님과 결혼한 관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팀 켈레가 이 대목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미혼은 없다. No one is single. 이 일을 우리는 죄와 율법과 결혼한 관계에 있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와 결혼한 관계에 있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이지 절대로 싱글로 살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적 현실입니다. 이왕이라면 여러분께서 죄와 율법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희 본교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만나서 주님의 신부가 될 때 진정한 차원에서의 자유가 주어지고 기쁨도 주어지고 그때 주님과 더불어 함께 맺어갈 아름다운 열매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삼은 이후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름답게 만들어져가는 생애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과 함께 아름답게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요소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사랑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크리스찬 라이프의 시작점이요 또 크리스찬 삶의 근본 베이시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일이 무엇인지가 오늘 4절에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우리의 옛 남편이라고 했죠. 1절에서 3절까지의 논리를 따라가자면은 사실은 율법이 죽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다시 결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설명해왔던 논리인데요. 4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었다고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4절 말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고 오늘 성경 기록합니다.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we died, 우리가 죽은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본문을 잘못되게 해석을 합니다. 율법이 죽었다, 율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오늘 본문은 결코 그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antinomianism, 즉 율법 폐지론자들의 주장, 구약은 다 지나간 사건이고 율법은 과거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그 논리는 오늘 본문의 해석을 잘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7절 말씀 12절만 보아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자체에서 7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율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했어요.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12절 보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랬어요.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선한 것이고 율법 자체는 폐지된 것이 아닌 것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율법이 죽었다, 폐지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었다, 율법이 완전하게 성취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이런 맥락 가운데서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we died, 우리가 죽은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모두는 율법의 정죄 앞에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 때문에 사형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기가 막힌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누가 사형당하셨어요? 대신 예수님이 처형당해 주셨어요. 내가 써야 될 그 사형대에 예수님이 대신 서셔서 내가 지불할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해 죽으셨는가? 즉 율법이 요구하는 요구를 다 채우기 위해서였어요. 율법의 요구를 다 채우려면 죽음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채우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에 로마 법에 의해서 처형당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법에 의해서 처형당한 사실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 법에 의하면은 즉 빌라도가 이해했던 로마 법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not guilty,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했어요. 그랬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못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율법을 내세워서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과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결과 결국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법에 의해서 돌아가셨어요. 왜 예수님 이와 같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셨을까? 즉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지불해야 될 율법의 요구인 이 사형 집행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시고 여기에다 붙여서 또 한 가지 기막힌 사건은 이 사형 집행을 당하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형 집행을 했는데 형 집행 받은 자가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집행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일사부재리 원리에 의해서 한 번 집행했으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를 지시고 처형당하심으로 사형집행을 당하셨는데 그래서 율법에 요구하는 모든 값을 다 지불해 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 가운데 처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주님께서 담당해 주신 죄의 대가 지불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형당하지 않는 존재가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살아계신 예수님과 다시 연결되어지고 묶여지는 이와 같은 관계가 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저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공부하다 보면 정말 로마서가 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얼핏 보는 게 아니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은 진리가 있는 어메이징한 진리가 있는 것이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자신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진 우리였는데 정말 사랑해야 될 가치도 없고 다시 건져내야 될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와 같이 누추하고 더러운 우리를 자기의 신부 삼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사랑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 주신 사랑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다른 어떤 종류의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이와 같이 누추하고 죄인 존재를 위해 죽어줄 자가 어디 있겠어요. 더구나 본인이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름다운 신부로 맞이하는 이와 같은 케이스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랑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셨고 이와 같은 무조건적이면서도 파격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베이시스가 된 것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를 바로 알 때 우리의 삶이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필요로 하지는 자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겉면은 화려해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들어가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있고 깊은 아픔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신 대로 어제 아침 10시에 영국에서 큰 웨딩이 있었잖아요. 로얄 웨딩이라고 해서 이 프린스 해리하고 메간 마클이라고 하는 우리 LA 출신 여자 배우가 결혼을 했습니다. 윈저궁이라고 하는 그 큰 궁전 안에 있는 그 세인트 조지 채플에서 화려한 결혼식을 했어요. 제가 그 보도를 봤더니 전 세계 유명 인사들 600명이 초청됐어요. 저도 가려고 했는데 건축도 있고 또 주일 행사도 바쁘고 그래서 못 갔습니다만은 이 외관상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웨딩처럼 보였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곳곳에 숨겨져 있는 아픔의 흔적들이 있어요. 오늘 아침 야후 뉴스를 봤더니 그 윌리엄 왕자의 옆자리가 비어있는 사진이 그 전면에 뜬 걸 제가 보았어요. 그 자리는 일부러 비워둔 empty seat이었어요. 누가 앉아야 될 자리였을까요? 수년 전에 불행하게 생을 마감한 바로 해리 왕자의 어머니 다이애나의 자리였습니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아직도 그들 가슴 속을 떠나지 않은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실제로 해리 왕자가 1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어머니의 캐스켓 뒤를 따라가면서 소리내 울지도 못했어요. 왕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2년 전인가 이 해리가 TV에 나와서 자기 아팠던 과거들을 소개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어머니의 관지를 따라가면서도 울지도 못했던 그 아픔, 이것이 자기의 일평생의 고통이 되어서 디프레션 가운데 살아봤던 사실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궁에 산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닙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그러한 웨딩을 한다고 해서 다 복된 것은 아니에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나를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참된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가 진정한 행복의 자리로 나올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이 사랑 없이 우리는 절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이 사랑을 필요로 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아침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여러분을 위해 죽기까지 작정하신,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자가 그 사랑받을 자격이 될까? 나는 실격자인데 나는 패배자인데,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예수는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를 받아주기로 결정하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사랑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 여러분 안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이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워지기를 원한다면 이 사랑을 알고 사랑과 함께 우리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면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장애물을. 여러분 어떤 관계든지 그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려면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없애야 합니다. 그 장애물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관계도 오래가지 못하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5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과 우리 사회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가 무엇인지를 5절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랑을 위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 flesh를 말합니다. 우리 New Living Translation은 이걸 old nature, 우리의 옛 성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우리 안에 본래 있던 옛날 성품이 다 사라졌을까요? 사라지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제가 다룰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새 사람이 되긴 했지만 우리 안에 still old nature가 남아있어요. 옛자아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flesh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육신 가운데, flesh 가운데 있게 되면 반드시 우리를 다스리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죄의 정욕이라고 했어요. sinful desire. 우리를 계속 죄 가운데로 끌고 가기를 원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죄성에 대한 디자이어가 있다면 이 방해물을, 이 장애물을 제거해야지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막힌 장벽이 있으면 진정한 차원의 하나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상징하는 것인데 두 부부가 결혼하고 예쁜 포도원 가정을 세웠어요. 그랬는데 작은 여우가 찾아와서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그 온 포도원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도 큰 이슈가 아니라 작은 여우들, little foxes,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여우들이 우리 마음속에 파고들어와서 부부관계를 깨뜨리고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의심이라고 하는 작은 여우, 이게 우리를 계속 불편하게 만들어요. 불신앙, 부정한 마음, 이기적인 욕망, 혹은 지나친 독단이나 고집 같은 것들, 때에 따라서

작은 여우를 제거하려면 몇 가지 프랙티컬한 그 제안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첫째는 텀을 주면 안 돼요. 항상 악한 생각이나 악한 여우는 이 텀이 생겼을 때 들어오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뭔가 텀이 생기게 되면 불신이 들어오게 되고 다른 것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 텀을 주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투명해야 됩니다. 솔직해야 돼요. 진솔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투명하게 진실되게 자백하면 다 해결되어지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시험에 들까요?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게 됐을 때. 예배를 빠뜨리고 기도를 스킵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들을 빠뜨리기 시작할 때, 주님과 우리 관계에 텀이 생기면 반드시 악한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세속적인 마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작은 여우가 나를 공격하고 주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예수님께 나가서 진솔되게 자백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쁘지 않는 그런 마음이나 생각들을 다 토해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받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이 더 견고해지고 아름답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한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가 더 아름답게 진행되어져 가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사랑에 기초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위에 우리 삶을 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우리 관계를 가로막는 어떤 종류의 악이라도 이것을 제거시켜야지 주님과 관계가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새로운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성령의 길이라고 밝혔어요. 영어 번역에서는 New Way of the Spirit, 영이 이끄는 새로운 길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바뀌어져야 될 우리 삶의 방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즉 이제 율법은 더 이상 우리의 남편이 아니에요. 율법과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는 자가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삶의 두 가지 ways, 두 가지 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이 영의 길. 오늘 본문에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했는데 여기서 영이라는 단어, 뉴마라는 이 단어는 사람의 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의 영이신 Holy Spirit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뭐 둘 다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두 번째 케이스를 억셉트합니다. 존 케빈도 그렇게 해석했고 존 머레이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길, 이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택해야 될 바른 길이에요. 그 반면에 이 조문을 따라, 율법의 조문을 따라 행하는 묵은 길이 있어요. 이것을 벵겔이라는 그 성서학자는 Old Way of the Letter, 이 Letter라고 하는 것은 문자를 말하는 것이죠. 율법의 조항, 율법의 문자, 이것을 따라 사는 삶을 옛날 우리의 방식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 율법의 조항을 따라, 문자를 따라, 글자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문자 하나하나 따지고 조항 하나하나 따지면 사랑이 들어갈 여백이 없어요. 삭막해집니다. 용서라는 단어가 들어갈 여백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 중심으로 조문을 따라 살게 되면 본인은 부정을 해도 정죄하든지 비판하든지 추궁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은 삶을 계속하게 되면 본인도 피곤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상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들이 과거에는 이와 같이 율법 조문의 길을 따라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택하지 말고 성령의 새로운 길을 선택해라. 여러분, 성령의 길이 율법 조문의 길보다 더 위대하고 높은 길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길은 덜추기보다 사랑으로 덮는 것입니다.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길은 나의 능력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길이 바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의 길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없나요? 예수님

0: 함께 동행한다고 해서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지 않나요? 얼마든지 고난도 찾아오고 생각지 않던 불행도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 살기로 결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올바른 길을 택할 수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 내 인생이 가장 고통 가운데 처하고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어둠 가운데 처해도 우린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광된 열매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선교사님 중에 권욥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름이 욥이에요. 욥이라는 이름이 이미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고통과 고난으로 가득 찬 삶을 사신 분이에요. 태어날 때 다리의 뼈가 종이장처럼 휘어지는 희귀병을 안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6살 때 첫 수술을 했는데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35년 동안 수십 번에 걸친 수술과 투병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분이 선글에 보면은 자신은 벌레보다 못한 존재라고 표현했겠어요. 벌레는 움직이기라고 하지만 자기를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벌레보다 못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살 가치가 있을까요? 이런 사람도 사랑받을 가치가 있을까요? 대답은 예스입니다. 그분의 선책인 나를 드림제다라는 책에 보게 되면 그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곳곳에 서려 있어요. 그가 고통 속에 힘들어할 때 어느 날 시편 69편 30절 31절을 읽게 됐어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나 같은 자가 하나님께 무슨 가치가 있을까? 움직이지도 못하는 무능력자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 있을까? 탄식하며 저주하며 살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아니다. 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이 된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대.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정말 자기 가슴이 완전히 다 토해내고 터져나올 때까지 찬양하면 그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으시고 품으시는 것을 경험하고 이와 같은 사랑의 능력 때문에 사랑의 힘 때문에 일어서는 것조차 불편했던 이분이 2006년도에 신학교에 가셔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됐어요. 그리고 몸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지만 캄보디아로 가셔서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셨어요. 캄보디아는 킬링필드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 장소가 있습니다. 지뢰가 폭발하면서 아이들이 두 다리가 없고 손발이 없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대요. 그 아이들에게 의족을 만들어주고 의술을 제공해주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파워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나를 일어나게 할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이런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역경도 사랑을 이길 수는 없어요. 죽음마저도 사랑을 이길 수는 없어요.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본질입니다. 정말 가치 없는 여러분과 저를 내팽개쳐도 마땅할 여러분과 저를 신부로 삼기 위해서 주님 친히 대가를 지불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그의 순결한 신부로 맞아주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하신 이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의 내용입니까? 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환경이 아무리 척박해도 이 사랑이 있으면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고 걷게 하고 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고통이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다툼과 시련이 없는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덮고도 남을 위대한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사랑 앞에 나오셔서 예수님 만나고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을 하고 여러분 남은 생애를 그분과 함께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헌신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일본 작가인 가네히라 케노스케가 쓴 수필집 중에 만담가인 우스미 케이코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우스미는 어린 시절을 아주 불행하게 보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여러 번 결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인데요. 항상 우울한 표정으로 살고 있던 어린 우스미에게 그의 세 번째 아버지는 그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우스미야, 내가 웃으면 거울이 웃는단다. 아버지는 이 말을 어린 우스미의 마음속에 새겨주었습니다. 우스미는 이 말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았고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만담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가네히라 우스미를 기억하며 자신의 책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언제 어디서나 먼저 웃음을 보이는 삶을 살고 싶다고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합니까? 여러분들의 웃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큰 사랑과 위로와 행복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0: 날마다 성경을 펼쳐든 신앙의 동반자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정혜균 강사의 중도 그 수렁의 늪 제1부를 전해드립니다.
3: 저는 토론토에서 왔고요. 토론토요. 캐나다 토론토입니다. 그래서 토론토에서 비행기를 안 오고 차로 와가지고요. 한 10시간 걸리는 거 같아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같이 와가지고요. 밤에는 애보고 있고요. 낮에는 상담하고 있고요. 토론토에서는 상담 안 살아가지고요. 목회자로 있다가 유선장사로 지금 통관만 하고 있습니다. 중독 강의를 선택하신 분이 누굴까 궁금했기도 했고요. 이렇게 많을 줄은 생각도 못했고, 혹시 중국이신가? 근데 저희도 좀 이렇게 중국 강의를 준비하다가, 나는 어떻지? 선생님께서 좀 해보고, 여러분은 어떠실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 옆에 있는 그림 하나 잠깐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뭐 보이세요? 아, 그림 보이긴 하죠. 네. 뭐가 보일까? 보이시는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냥 말씀을 하세요. 뭐, 무슨 시간이 없어갖고요. 할머니 얘기하면 돼요. 보이긴 하시죠?
4: 네. 할머니, 여자.
3: 할머니하고 여자가 다 보이나요?
4: 네.
3: 할머니만 보이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여자만 보이세요? 물론 할머니도 여자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할머니가 보이신 분은 이 코가 중심이 돼서 이게 코로 보이시니까 할머니가 보이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끄덕거리신 건 뭡니까?
4: 할머니요.
3: 안 보이셨구나. 여자라고 보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 이 코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성 한 20대 중반 정도의 여성의 이 목선으로, 턱선으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여자분 이렇게 하고 저쪽 보고 있는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죠? 네. 그죠? 근데 이 그림이 뭐 바꿔놓은 건 아니죠? 이대로 봤는데 그렇게 보이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 옆에 있는 그림도 볼게요. 옆에 있는 그림은 뭐가 보이시나요? 네, 저를 의심하면서 오지 마시고요. 보이신 것만 이렇게 해주세요. 오리도 보이고 토끼도 보이죠. 어디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체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걸 귀로 보시면 토끼로 보이실 거고요. 이걸 새 부리로 보시면 오리 비슷한 새 종류로 보이실 거예요. 토끼와 오리로 이렇게 좀 보여질 수 있는데 같은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다 보이네? 다 나왔어요. 사실은 이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 우리가 화살표 방향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왜 이 그림을 먼저 보여드릴까 했냐면 이거 계속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결국은 같은 모양이에요. 같은 크기죠. 그 제가 중독 강의를 하면서 저는 중독이라는 개념을 해석할 때 보통 중독인 사람들 요즘 내가 중독인가? 요즘 중독된 사람 참 많은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느 영역인가에 다 중독되어 있다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중독의 의미를 좀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은 어딘가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하게 되었어요. 이사야서 말씀을 잠깐 보면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자꾸 이런 어려움이 생기나요? 궁금해서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나요? 해결이 잘 안 되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행복하시나요?
5: 네.
3: 한 분만 행복하시네요. 왜 행복하시나요? 어떻게 행복할 수 있나요? 사실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을 잘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품을 떠나서 있으면서 행복을 자꾸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영역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역들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니까 결국은 그 문제 때문에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제가 누뚱이를 낳는데요. 제가 지금 누뚱이가 첫째가 11학년이고 막내가 5살이니까 꽤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제 셋째가 제가 집에 가면 괜찮아요. 그래, 들어오시고. 셋째가 제가 집에 가면 이렇게 제가 먹을 거 사가지고 가고 그 먹을 거 사가지고 가면 셋째가 반응이 이런 반응이 있는데 어떤 반응이냐면 과자를 받으면 되게 저를 좋아해요. 와 하고 아빠 하고 물론 과자를 안 사와도 저를 맞이하지만 와 하고 하고 저를 보자마자 제 손에 들려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면 그걸 딱 가져가면서 와 하고 가요. 한 번은 제가 그 과자를 이렇게 좀 달라고 했더니 제 딸이 하는 반응은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조금만 달라고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도망가더라고요. 혼자 먹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과자를 사준 나를 더 기뻐하면 내가 그 과자를 더 줄 텐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여러분과의 관계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고 행복이 돼야 되고 문제보다는 더 커져야 돼, 큰 분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사야서를 쓸 때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 한 700년 전의 사람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걸 보게 됐어요. 말씀을 잠깐 볼게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보호하신 사람도 아니오 귀가 두말에 듣지 못하신도 아니오 오직 주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 뭐가 있냐고 말씀하시냐면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걸 못 듣는 게 아니라 듣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손이 짧지 않고 손이 충분히 도우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말씀하심 못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원래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어 있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창조자와 피조물이라는 그 근거를 하나 만드셨던 게 모든 걸 다 너희가 다 누르고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네가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여러분 선택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사랑의 존재는 바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사랑일 수 없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들을 할 수 있게 하셨어요. 28절 얘기하는 것처럼 땅에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등등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을 주셨어요. 원래 이렇게 그렇게 창조되었잖아요. 근데 그 창조된 영역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영역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 하나만 딱 창조했을 때 아담의 형상, 아담만 딱 창조하셨잖아요. 아담을 딱 창조하시고 아담한테 일을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겨주신 일이 뭐죠?
4: 이름을 지으라고.
3: 그렇죠. 이름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고 일을 했는데 그 일은 바로 이름을 지어줘요. 그래서 하마가 이렇게 짜게 이렇게 지나가면 하마를 딱 보고 이제 너는 하마야? 이렇게 얘기하면 하마들이 와 우리 하마래 하고 막 즐거워했고 코끼리상 이렇게 지나갈 때 코끼리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래 너희는 이제 코끼리야 이렇게 얘기하면 코끼리가 됐어요. 초등부 때 많이 듣던 얘기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얘기했던 그 영역에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아담이 좀 이렇게 좀 깨어뚱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싸우러 오고 있는데 자기만 혼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구현은 관계예요. 관계. 그 관계를 누굴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 하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한테 아담을 보시고 독차하는 모습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실 때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삼위신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구현할 수 있는 인간도 그들이라고 표현하는 복수로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관계의 영역들도 온전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다음부터는 사실 우리의 관계는 사실 아무리 노력해도요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관계 잘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은 결과적으로 그 공핍, 그 외로움, 그 두려움 때문에요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 영역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 영역으로 확인되어야 될 영역이 있는데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더 이상 그 관계 영역 속에서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사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중독되는 게 어딘가에 마음을 들 수밖에 없는 게 아주 당연한 결과예요. 이상한 거 아니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 결국은 죄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으시죠? 적군의 동태를 살피려고 오신 분 안 계시잖아요. 혹시 신천지가 계시면 회개하시는 게 좋겠어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우리 예수를 믿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영역이 인간관계 속에서 잘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들어왔던 루트를 좀 살펴보시면 이게 좀 해석이 좀 되더라고요. 사람을 얘기할 때 크게 우리가 뭐 이분설로도 얘기하고 뭐 교단에 따라서 신학을 다르게 보는 거에 따라서 이분설, 3분설을 얘기했는데 저는 오늘은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3분설을 좀 설명드리면요. 우리 몸이 있잖아요. 제가 보이시나요? 제가 안 보이신 분은 남의 등에 가려져 있는 거고요. 제가 안 보이신 분은 눈 감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왜 보이죠? 제 몸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보이는 건 제 몸이 있는 거예요. 제 몸만 있나요? 제 지금? 뭐가 있다고요? 혼이 보이시나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한국말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말은 사실 혼의 어떤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혼은 문화라고도 하고, 뭐 어떤 컬처 그런 느낌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언어도 그 영역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중국말로 자꾸 얘기하고 있으면 여러분 막 들으려고 하셔도 잘 안 들리고 그리고 더 졸게 되잖아요. 제가 지금은 한국말이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정령의 한국적 정서 속에서 며칠 전에 월드컵 경기할 때 독일을 이겼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관심 없었어요? 전 질 줄 알았는데 이겼어요. 그것도 기적적으로 2대0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막판에.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그게 느껴져요. 제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이란 분인데 이란이 사실 떨어지긴 했지만 굉장히 한번 이겼어요. 처음 16강 들어가기 전에 그때 이겼어요. 난리 난 줄 알았어요. 저는 무슨 사고 난 줄 알았어요. 근데 가오면 막 난리 붙고 막 태극기 자기네 국기 꽂아놓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 안에 영이 있고 혼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려고 하는 거예요. 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혼이 있는 것 같아요. 정서가 있으니까. 그런데 영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올 때 보면요.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사실 하나님 창세기 3장에 보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과 인간의 그분을 둘 수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먹지 마, 먹으면 정녕 죽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잖아요. 잘 아시는 얘기예요. 따먹었어요.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잘 보시면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숨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인간의 처음 반응은 숨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무서워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거야. 깨진 인간의 행동을 숨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벌거벗어서 부끄러워서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잖아요. 몰라서 찾았나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았나요? 몰라서 찾았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데요. 하나님 찾으세요. 왜 찾으세요?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못 나오지만 찾으시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 하나님 제가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이렇게.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고요 온 인류를 다 부르라고 해도요 죄는요 하나님의 낯을 알아서 피하게 돼 있습니다. 어두움은 빛을 추천할 수 없어요. 근데 또 죄의 영역이 혼으로 넘어가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혼은 관계인데 인간관계인데 여러분 아담이 저 이거 부부 세미나 할 때나 뭐 커플 뭐 이렇게 강의할 때 좀 말씀드렸던 얘기긴 한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스럽다고 하였던 하와가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3장 이어서 계속 나와요. 하나에 물어보죠. 아담아 왜 그랬어? 저는 거기서도 또 깜짝 놀랐어요. 여기 계신 남자분들한테 아버님들한테 남편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아담과 하와가 다 잘못했잖아요. 이거 곁다리 얘기 하나 드리고 싶은데 아담과 하와가 다 잘못했는데 누구한테 하나님 물어보시냐면 아담아 하와야 왜 그랬어? 이렇게 안 물어보시고요. 아담아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의 책임은 다 남편이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집에서 무슨 일 있으면 다 날 물어보시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생각하고요. 생각했더니 마음이 되게 편해지더라고요. 다 내 잘못이라고. 그래서 아내하고 지금 첫째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았던 때가 며칠 전에 있었는데 티네이저인 제 딸하고 근데 아내가 당신이 그렇게 해서 제가 저렇게 버릇이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 다 내 잘못이야. 근데 제 딸이 지금 11학년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제 딸이 오더니 아빠가 그렇게 하니까 엄마가 나한테 맨날 이러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 내 잘못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어려운데 주님한테 가서 하나님 제 잘못인 거 맞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인정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난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또 들었던 얘기는 제 아내가 고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 딸이 아빠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둘은 친해지기 있어요. 친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은 친해지고 하나님이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누구도요 그 죄의 영역들 가운데서 그 죄를 안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아도 왜 그랬어? 라고 했더니 아담이 하는 반응이 일타상피라는 단어 아세요? 일타 한번 도전해 드디어 탁 떨어지는 거예요. 아담 이런 멘트랍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짝 지어준 저 여자가 나를 따먹겠습니다. 하와가 옆에서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어요. 들었어요. 듣고 어떻게 해요? 기분이 어떨까? 사모님이시죠?
5: 예, 저 여자예요.
3: 아, 여자예요. 네. 아. 저도 여자로 배워요. 그죠.
5: 자매님이세요.
3: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남편한테 들으면 어떨까요, 기분이? 자주 듣잖아요, 우리가. 자주 나오잖아요. 근데 죄가 그래요, 죄가. 죄가요, 자기의 영역들 속에서 버티지 못하니까 누구한테 자꾸 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당연한 반응이에요. 당신 나에게 짝지어준 저 여자가 이렇게 범죄하겠습니다. 라고 딱 던지는 거예요. 그 즉시 인간관계, 아담과 하와의 관계,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그 관계가 깨진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아무리 우리가 잘 보자라고 해도요, 깨집니다. 그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아무리 위안으로 위안을 뺨이라고 해도요, 다 깨집니다. 하나님 없는 백성은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죄의 무서움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아담이 900몇 살 사다가 죽잖아요. 몸이 죽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 사망의 첫 번째는 하나님 관계가 깨진 게 사망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관계 깨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작업이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맞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시잖아요. 물론 이 얘기에는 상담적 차원에서는 좀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 때문에 아버지 부르시지 않고 전 주여 같은 좋아요. 여러분도 있는 걸 제가 경험해 봤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우리가 왜곡되어 있는 아버지상 말고 스피치를 봐도 하나님은요, 그런 분 아니죠. 하나님은 완전하게 우리를 케어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들이에요. 그냥 믿으시면 아멘.
4: 아멘.
3: 세밍하지만. 그죠? 동의하시죠?
4: 아멘.
3: 동의하시면 제가 끄떡이라도 했어요. 오케이.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관계 속에서 잘 되나요?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잘 안 되는 영역이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이 많이 안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건 좀 다른 차원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빈 공간을 메꾸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 중독입니다. 제가 그게 어떤 것일지라도 그건 다 중독입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럴싸한 얘기들도 다 중독입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캐나다는요, 제가 지금 캐나다 살고 있는데 캐나다는 10월 달부터 마리아나가 합법화돼요. 나 그냥 뭐 사도 돼요. LA 지역도 그렇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죠? 근데 그게 합법적인 일입니까? 합법적이지 않은데 합법적이라고 하고 이제는 피울 수 있고 사서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중독의 개념을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영역 속에서 해석하시면 난 좀 괜찮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역 속에서 대처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중독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서 용인해주는 것이든 아니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든 하나님의 그 공간 영역에 들어가 있는 영역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것을 채워서 그냥 일생을 그냥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영역들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다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영역으로 가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왜 잘 안 되냐면 나예요. 나.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내가 주인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우상 자리야.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자리가 바로 그거야. 우상의 자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죄 그 자체가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거니까요. 누가요? 내가요. 내가. 여러분, 제일 놓치지 마셔야 될 건 누가 나한테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 짓고 있는 거야. 그 자리, 죄의 자리가 바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인데요, 제가 교재에서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28절에 28절 전에 보면 뭐 이렇게 동성애 얘기도 나누고 그래요.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얘기하는 건 죄인 인간이요, 하나님 품을 떠나서요, 결국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영 가운데 인간이 늘 어떤 마음 상태가 되냐면 외로움과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가 외로움이에요. 하나님으로 떠나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가 불안함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아세요? 모르시죠?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늘 옆에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이 나하고 영원히 같이 있을 거라고, 아니 그 사람이 나를 정말로 신뢰한다라고 확신이 드세요? 그 늘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사회가 막 발달하면서 SNS도 막 많이 발달하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SNS가 발달하는지 이거 노린 거,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것만 잘하시면 돈 법니다. 이 두 분만 잘 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시면요, 그 돈 버는 일입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으로 있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냥 대쪽해 그러고 가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심리학자가요, 실험을 했대요. 개구리 실험. 개구리.
5: 개구리를요,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큰 물통에 뜨거운 물 붙이고 있는 거를 개구리를 탁 던졌대요. 개구리 어떻게 했을까? 개구리 거기서 수영 있나요? 거기 수영 안 하고요. 뜨거우니까 펄쩍 뛰어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찬물에다가요, 개구리를 넣어놓고 밑에서 조금씩 가열을 했어요. 그 개구리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 수영하다가요, 죽었어요. 우리 한국 속담이 이런 속담이

0: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 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음해한 자여, 배악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세상 문화가요, 그 자기네들뿐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걸 옳다고 하는 문화예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죄 짓는 사람들하고 모여있으면, 제가 너무 안타깝게도요,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 되게 큰 교회 성도라고 하시는 분의 아내가 제가 있는 지역에 유학생을 데리고 오셨어요. 자기 아들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얘기 나누는데요, 저는 자기 남편이 그 교회 되게 리더급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 모여있는 그 리더들하고 되게 잘 지내는 남자분들이요, 안타깝게도요, 세상에서 하는 것을 교회에서는 안 하지만 교회 바깥에서는 다 하고 있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영역이 교회로 많이 들어와 있는 걸 아세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행동들을 하는 게 우리 모습들 안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습들 안에 있지 않나요? 그게 왜 그러세요?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하냐면, 그들이 자기들 뿐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에게 죄악된 것, 그것이 사역, 죄로 인한 사명에 이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알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만 할 뿐 아니라, 그것을 하는 사람을 옳다라고,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로 인해서 결국은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괜찮다고 얘기해요. 괜찮아, 해. 해도 돼. 그리고 그 영역 안에 우리는 어느 정도 괜찮다고 또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로 대처되고 있는 부분들에서 좀 경계하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외로움이나 불안함을 대처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저도 있어요. 저도 살펴보니까 있더라고요. 제 강의 주면서 생각했더니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더 중독, 과다 사용 영역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앞으로도 보셔야 돼요. 꺼내놓으셔야 돼요.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얘기지만 꺼내놓으셔야 돼요. 또 하나의 행동은요, 인간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래서 무관심한 건 뭐냐면, 죄가 너무 무겁고 힘들기 때문에 등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독적인 요소들의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중독의 원인은 그래서 가치감의 상실이고 관계의 안정감의 상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안정감이 상실된 인간은요, 끊임없이 그 관계를 갈구하게 되고 구걸하게 돼 있습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탈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지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먼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 앞에 당신이 죄인됨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인된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며 3일 만에 다시 부활시키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당신의 삶의 구세주이자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구원은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이미 이루신 일에 대한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 믿음은 어떠한 사실에 대한 인정함을 넘어서 당신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신 분을 더 이상 놓치지 않겠다는 인격적인 반응을 의미합니다. 이제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려온 주님을 당신의 삶에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체계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BBN 방송 홈페이지 주소는 www.bbnradio.org입니다.

0: 세계 복음화를 우리 시대에 이루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유,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시대를 선도해가고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성경의 여러가지 주제와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강경민 목사님께서는 주님께서 주신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을 성취하는 교회라는 비전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럼 강경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드높은 비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라며 이제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자들에게 절묘한 균형적인 사고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건강한 가정을 이루려면은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소위 핵가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가족과는 거리가 멉니다. 성경은 가족을 설명할 때 3대로 묘사하지요. 그 3대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건강한 부부관계입니다. 건강한 부부가 3대 그 가족의 중심에 있습니다. 건강한 부부가 기초가 되어서 진정한 부모 공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토대 위에서만 소망이 있는 자녀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종합 설계도가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6장 9절까지 한 덩어리로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를 핵가족으로 설명하지 않고 3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 자체가 균형이지요. 이 3대를 따로따로 보더라도 정말로 기가 막힌 균형 잡힌 교훈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컨대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해서는 현모양처론처럼 순결한 여인들의 희생만을 결코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셨는데요.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께서 너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저를 비롯해서 모든 남편들이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셨나요?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주제입니다. 부모 공경도 절묘한 균형의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든지 부모 없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부모의 보살핌 없이는 온전한 인간으로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인생에게 부모는 마치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낳아주신 부모, 길러주신 부모를 무조건 공경해야 합니다. 은혜의 특징이라는 것은 갚을 길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 공경은 조건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언젠가 독립해야 하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을 스스로 분별해야만 합니다.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성숙한 인간의 태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공경하라고 명하실 때는 일체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엄중한 조건이 따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부모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철없는 남편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한 여자 성도님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똑똑한 남편입니다. 인류대학 졸업한 남편입니다. 그런데
부모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소위 마마보이 때문에 보이가 된 것 때문에 그 아내의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무한대의 공경입니다. 조건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반드시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 교육 또한 절묘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이지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때로는 채찍을 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인성 교육을 시키는 것은 천재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천배, 만배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자녀들이 천재가 되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 것입니다. 이 자존감이라는 것이 교만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교육받지 않아도 본성적으로 알고 있는 지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과연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기 자신이 존경받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어렸을 때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존경받지 못하면 출세한 다음에도 그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들을 우리는 허다하게 목도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진심으로 존경해야 합니다.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바로 자녀들을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한마디 말씀이면 100권의 교육 총서를 읽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24장에서 만난 다윗은 사울왕과 다윗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완전히 사울왕의 불안과 적개심, 나아가서 그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소위 양비론 같은 그런 논리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완전하게 사울왕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4장에서 또 한 번 아주 신비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영화를 통해서 감상한다면은 모든 관중들이 사울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면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저토록 사악한 인생을 가만히 두실까? 숨기기 어려운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여정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관중들이 환호를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절묘한 상황이 지금 다윗 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마치고 돌아왔지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있다라는 그런 첩보를 들은 사울이 3,000명의 특수부대를 구성해가지고 다시 다윗을 쫓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가는 길에 굴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뒤가 급했기 때문에 굴로 들어갔습니다. 뒤를 보기 위해서 사울왕은 옷을 다 벗었습니다. 스스로 무장해제를 한 셈이죠. 그런데 이 무슨 기묘한 일인가요? 그 굴은 작은 굴이 아니었습니다. 길고 큰 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굴에는
이미 다윗 일행이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굴에 먼저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어두움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왕이 홀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고 왕이 뒤를 보기 위해서 옷을 벗어놓은 그 민망한 상황도 다 보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은 완전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굴의 입구는 하나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먼저 속삭였습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라.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내 원수에게 행하라 하시지 않았나이까.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의 부하들이 이렇게 속삭일 때 다윗은 강하고 단호하게 부하들을 제지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그 천우신조의 기회를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마도 오늘이사 내일이사 기회를 노렸던 부하들은 크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과 어떻게 우리가 내일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부하들의 내면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생각은 견고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치는 것은 내 일이 아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해치지 않는 대신 내가 당신을 한 칼에 해치울 수도 있었다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뒤를 보려고 벗어놓은 왕의 옷자락 일부를 잘라내었죠. 그런데 말이죠. 다윗은 그 일 때문에 왕의 옷자락을 일부분 베어냈다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전전에서 그야말로 한없이 순결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느 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저는 다윗의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윤동주 시인이 생각이 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부끄러워하였노라.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권력으로부터 초연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이 뒤를 본 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굴을 빠져나갈 때 갑자기 다윗의 호소가 굴을 쩌렁쩌렁 울렸죠. 보소서, 오늘 여호와께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내 신하들이 왕을 죽이라 하였거늘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지금 사울왕에게 전한 메시지는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다윗의 태도, 미래에 대한 다윗의 언약을 분명하게 함축하고 있지요. 오늘만 아니라 앞으로도 나는 결코 왕과 칼로 대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단코 그것이 무력이든지 혹은 인심이든지 억지로 왕을 해야지 않겠나이다. 나의 진실은 이 엔게디 광야, 이 작은 굴에서 확실하게 증명되었사오니 제발 저를 모함하는 자들의 목소리에서 건져주소서. 이것이 다윗의 간절하고 진실한 호소였습니다. 물론 사울왕도 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와 의심할 수 없는 다윗의 진실 앞에서 일단 감동했습니다. 사울왕의 반응을 볼까요? 24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여러분 이 사울왕의 고백 가운데 버릴 말이 단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최소한 이 순간만은 사울왕의 고백은 진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윗의 진실 앞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은 진실을 낳습니다. 사울왕과 같은 그 무지한 인생도 다윗의 진실 앞에서는 변화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변화의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4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어머니에게 기가 막힌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며느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모르는 소리 말아라. 당신은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다. 당신 이야기는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다. 아마 열 사람이면 아홉 사람은 그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바로 그런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희망이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많은 대통령이 계셨습니다. 그 많은 대통령들 가운데 도대체 몇 분이나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았을까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더더욱 요즘처럼 정치적인 지형에 따라 국민들의 마음이 이렇게 다른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 관해서 평가하는 것은 충분히 오해받을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감히 시대를 증언하는 예언자적 심령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결코 완벽한 분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 역사에 문 대통령과 같은 철학과 겸손한 인격을 갖춘 분은 없습니다. 이분이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간절하게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기도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자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거룩한 축복의 반열에 굳게 서 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라. 이 아름답고 거룩한 다윗의 고백은 많은 오해를 받아온 게 사실입니다. 목사들의 일탈을 보고도 오로지 침묵을 강요하기 위한 근거로 이 말씀이 악용되었던 왜곡의 역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먼저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를 생각해 보실까요? 구약시대에는 왕만 아니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왕과 제사장 예언자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사명을 감당한 그런 사명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명자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사람들. 그래서 그 직분에 합당한 자리에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이 사명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목회 구조 아래서는 목자, 목녀의 사명이 너무나 중요한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반복해서 권면하고 명령합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존귀히 여겨라. 너희는 서로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 거룩한 공동체를 완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전히 탄식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야 합니다.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홀로 그 길을 갈 수 없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남겨둔 그 유명한 그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의 감사입니다. 그러나 이 깊은 감사, 이 깊은 은혜를 어찌 다윗 혼자서 체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는 그를 길러준 부모가 계셨습니다. 그가 사울 왕궁에 있을 때에는 자기 생명보다도 다윗을 더 사랑해 주었던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호롤란신 광야로 도피했을 때는 다윗과 함께 꿈을 나누면서 그 거친 광야를 전전했던 600여 명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꿈은 그들과 함께 자랐고 그들과 함께 꽃피었습니다. 다윗은 훗날 왕이 된 다음에 이렇게 간증합니다. 시편 133편이지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 그랬잖아요. 이 시의 핵심은 거기서입니다. 어디인가요? 형제의 동거함. 형제의 동거함.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수가 넘치는 곳입니다. 교회는 진리가 샘솟는 곳입니다. 그래서 왕이 된 다음 오늘날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사모하고 사모해야 할 말씀, 가슴 깊이 붙들어야 할 말씀을 남겼습니다. 다윗의 시편 16편 3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저는 40년 목회를 하면서 이 정신을 붙들지 못했던 참으로 못난 목사입니다. 이제사 시편 16편 3절이 보입니다. 이제사 다윗의 절절한 심정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은퇴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40대, 50대 주의 진리를 깊이 깨달으면 여러분들의 60대, 여러분들의 70대는 참으로 풍성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절대 권력의 소유자였던 왕이었습니다. 왕의 고백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은 과연 탁월한 균형감각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원수되었던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로 생각을 하고 끝까지 자기 손으로는 그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자신이 다스렸던 그 백성들을 참으로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그의 초기 집권의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이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오늘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토록 강조하고 꿈꾸고 있는 차별 없는 사회, 모든 백성들이 차별당하지 않고 사는 사회, 특권이 없는 사회를 이미 다윗은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참된 균형, 참된 밸런스란 양극에 있는 진리를 동시에 붙드는 것입니다. 진리는 양극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균형에는 팽팽한 긴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쪽에 치우쳐서 거기서 평안함과 안락함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양쪽에 있습니다. 예컨대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사도는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성도들이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일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서 주신 말씀도 영원한 진리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지도자들이 성경적인 진리에서 일탈할 때 단연코 노라고 말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삶이, 다윗의 생각이 하나도 변질됨이 없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윗의 삶을 깊이 묵상하고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말은 중간에 선다라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양극의 진리를 동시에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이나 신앙상담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et.bbnmedia.org 또는 저희 BBN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들으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풍성한 삶의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세가 중요하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옛말에 그 사람은 자세가 틀려 먹었어 라는 말이 있듯이 각 사람의 자세가 그의 운명을 좌우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찬들도 하나님께 대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대단히 훌륭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는 BBN 가족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진실하고 충성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십자가 승리를 날마다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주의 뜻을 따라 성경 강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도록 보내드리고 있는 주의 뜻을 따라 오늘도 말씀에는 부산 말씀교회 김두식 목사님입니다.
1: 할렐루야, 김두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33편 말씀을 통해서 경배와 찬양의 삶을 살라, Live a life of worship and praise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시편 33편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고 도전받고 헌신과 결단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3편을 관통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경배와 찬양의 명령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마땅한 의무가 바로 경배와 찬양이라는 것이죠. Command of worship and praise. It is fitting for the upright to praise God. 대한민국의 국민은 헌법상 4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교육과 국방과 납세와 근로의 의무죠. 이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강제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찬송한 정직한 자들의 마땅한 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직한 자란 구원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만 찬양하고 세상만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찬송은 삼중 강조를 통해 일석삼조의 유익을 주는 명령인 것이죠. 찬송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어디에 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가수들 CD는 많이 사고 아이돌 공연도 열심히 보러 가고 TV에서 가수들 노래하는 것은 즐겨보는데 하나님 찬양은 거의 안 하고 산다면 성도의 의무 위반이요 부끄러운 삶이 됩니다. 그런 삶은 선하지도 아름답지도 마땅하지도 않은 것이죠. 매주 수고하고 고생하는 우리 교회 찬양팀이나 찬양대보다 나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아이돌의 노래가 더 좋다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주중에 매일매일 가수들 노래 즐겨 듣고 심지어 자면서도 이어폰 꼽고 그들의 노래를 들으며 자는데 찬송은 교회 와서 부르는 게 내 인생의 전부라면 나는 영적으로 밑바닥 인생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푼다면서 교회는 안 오고 노래방에 가서 세상 노래만 목이 터지라고 목청껏 부른다면 그게 무슨 성도의 삶이겠습니까? 의무 위반이 아니라 자격 미달이겠죠. 경배와 찬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 교양이 아니라 우리의 전공 과목이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시편 33편의 메시지입니다. 시편 33편은 경배와 찬양으로의 거룩한 초대이죠. 사회성을 가리켜 어려운 전문용어로 사회적 관계성이라 부르고 이것을 줄여서 쉬운 말로 눈치라고 합니다. 사회생활하면서 눈치가 없으면 관계성이 나쁠 수밖에 없겠죠. 눈치 없는 사람은 결국 도태됩니다. 그래서 눈치가 실력입니다. 공부 잘하고 성적 좋아도 눈치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쁘고 잘나고 대단한 사람도 눈치 없는 사람 참 많아요. 눈치는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이라면 요구되는 눈치가 있고 거기서 좀 모자라면 남들의 비난과 원성을 사다가 결국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짐승들도 눈치가 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도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모릅니다. 주인이 뭐 먹으려 하면 달려와서 애교 부립니다. 주인이 외출하려면 와서 못 가게 하고 징징 웁니다. 외출 마치고 돌아오면 달려와서 안기고 핥고 애교를 부립니다. 태국에 가서 코끼리 트레킹 해보셨습니까? 몸무게 많이 나갈 것 같은 사람 안 태우려고 코끼리들끼리 관광객들 앞에서 서로 신경전 벌이는 모습이 참 우습습니다. 아프리카 이집트에서 사하라 사막 투어할 때 낙타를 타는데 이 낙타들이 눈치의 대장들입니다. 2시간짜리 사막 투어를 마치고 낙타에서 내릴 때 가벼웠던 사람은 곱게 내려주지만 무거웠던 사람은 모래에 집어던집니다. 저도 약간 무거웠던지 낙타에서 내릴 때 모래에 저를 던져버리더라고요. 짐승들도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눈치가 없다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 골라서 하게 되니까요. 영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모르고 영적인 눈치가 꽝이면 찬양 대신에 세상 노래만 부르다가 인생 끝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찬양을 명령하시면서 구원받은 자들의 마땅한 의무가 찬양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왜 찬양하며 살아야 할까요? 찬양해야 원망 안 합니다. 찬양해야 엉뚱한 생각 안 합니다. 찬양해야 욕 안 하고 찬양해야 사탄이 떠나가고 찬양해야 묶인 것이 풀어지고 찬양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찬양해야 더러워진 내 마음과 입이 깨끗해지고 찬양해야 악한 생각이 떠나가고 찬양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찬양해야 죄질 생각 사라지고 찬양해야 성령 충만해지고 찬양해야 은혜와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찬양이 구원받은 자들의 마땅한 삶이요 의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차에 시동을 걸면 도대체 어떤 음악이 나옵니까? 찬송가 CD? 극동방송? 아니면 그때그때 다릅니까? 저는 택시 타면 반드시 93.3 극동방송 틀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면 음악이 너무 좋아서 마음이 행복해지고 유쾌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도의 접촉점이 되지요. 지지난 주에 대영온천에 목욕 갔다가 이발했는데 이발사가 영어 찬송을 듣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냐 물어보니까 안 다닌다길래 그러면 왜 찬송가를 듣고 계시냐고 물었더니 이게 찬송가냐고 되물으면서 너무 마음이 편해서 듣고 있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복음 전할 기회를 얻었죠. 영어 가사를 한글로 해석해주며 전도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내가 찬송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게 되고 남이 찬송하거나 듣도록 만들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찬송을 많이 듣고 많이 부를 수 있도록 실천 방안을 연구하고 이행하십시오. 기독교 서점에 가서 클래식 찬송가 모음도 하나 사고 베스트 CCM CD도 하나 사고 라디오 주파수도 극동방송 맞춰놓고 설거지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찬송가 듣고 불러보십시오. 그래야 삶에 찬송이 넘치게 됩니다. 시편 22편 3절에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내 삶에 찬송이 가득하게 하소서, 내 입에 찬송이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기도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 목장 모임이 참 활성화되고 뜨겁습니다. 여러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공통점을 찾아보십시오. 찬양하는 모습이죠. 남자 집사님들이 통기타 치며 찬양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다들 교회 오빠였음이 증명되는 순간이죠. 모임 중에 찬양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시편 33편을 관통하는 핵심은 경배와 찬양의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를 통한 은혜를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과 경배를 성도의 의무라고 규정하신 이유는 뭘까요? 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기까지 할까요? 시편 33편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알려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사역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고 운행하며 통치하시는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으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사역에 앞장서는 교회입니다. 말씀 공부하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 퀴즈까지 합니다. 말씀 쓰고 말씀 전파하며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충성하는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한 몸부림이죠. 교회다운 교회는 크고 화려하고 멋진 예배당과 최신 주차장과 교육관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높임을 받고 그 말씀이 주도권을 쥐고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전파해야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다는 것은 불평거리가 아니고 칭찬받아야 하는 감사거리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말씀을 이리도 강조한단 말이냐라고 반문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몰입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교회의 표상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말씀교회인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고 강조하고 전파하는 교회에 다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사역 때문입니다. 시편 33편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인간의 계획은 불완전하고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지만 그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십니다라고 하는 10절 말씀이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에 주시는 놀라운 위로의 말씀입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It is such a blessing of blessings to live under God's reign. 하나님을 마음껏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은 축복의 나라입니다. 본문 12절은 그 복을 설명하십니다.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을 받은 나라입니까?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을 알고 믿고 전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를 헬 조선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의식화 교육은 통탄스럽습니다. 우리는 배고프면 맛있는 밥도 사 먹고 간식도 먹죠. 1년에 음식물 찌꺼기만 11조 억이 넘게 남깁니다. 언제 어디라도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살고 싶은 곳에 살 수 있습니다. 대통령 욕을 해도 웃고 넘깁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대통령을 저주하고 탄핵까지도 시키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살인 독재자의 통치 아래 있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숨도 제대로 못 쉴 폭압과 독재에 시달립니다. 고모부도 고사포로 처형하고 형님도 독극물로 암살하고 웃었다고 졸았다고 태도 불량하다고 즉결 처형해 버립니다. 거주의 자유가 없고 이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여행은 꿈도 못 꾸고 다른 지역으로 다닐 수도 없고 허가증 없이는 평양에 출입할 수도 없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으며 종교의 자유도 없습니다. 김일성이 하나님입니다. 북한은 현재 17년 연속으로 기독교 박해 지수 세계 1위입니다. 미 국무부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한 해 동안 119명을 처형하고 770명을 수용소에 보냈습니다. 12만 명의 크리스천이 현재 북한 전역의 수용소에서 고문당하고 생체 실험을 당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원하는 적화 통일이 되면 우리 성도들은 모두 처형 1순위가 됩니다. 일반 주민들의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전기도 부족하여 밤에는 불을 켜지 못할 때가 더 많고 서로 감시하도록 만들어서 조금만 김정은을 비방해도 다 죽여버립니다. 북한에 가서 직접 보니 초등학생인 줄 알았는데 고등학생이고 60대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목소리가 가랑가랑해서 물어보니 39살이랍니다. 헐벗고 굶주려서 북한 군인들의 평균 키가 160도 안 됩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엔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도 독재자의 기쁨조 속옷을 구입하는 데만 해마다 몇 억을 씁니다. 그런 독재자 밑에서 통치를 받느니 차라리 죽더라도 탈북하자며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탈출합니다. 그러다가 경비병의 총에 맞아 죽거나 중국 사람들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3만 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그들은 참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분들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보니 김정은의 통치보다 100만 배, 1억 배 좋음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오히려 우리 조국을 싫어하고 헬조선이라 부르며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동조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은혜며 축복임을 모르는 것은 저주입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가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시편 33편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북한의 핵 문제로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북한에 동조하는 친북 성향 때문에 나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북한식으로 연방제 통일되고 김정은이 우리를 통치하면 어쩌나 걱정하면서 대한민국 망하기 전에 어서 미국이나 캐나다 혹은 호주로 이민 가야 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럴수록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시편 33편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인류 역사를 운행하시고 통치하시죠. 그 하나님의 통치는 완벽합니다. God is in control and his control is perfect. 왜냐하면 오늘 시편 33편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감하사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굽어 살피사 인생을 꿰뚫어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시고 굽어 살피십니다. 그 표현이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기에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본문 16절에서 19절을 보니까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 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군사력이 세다고 핵무기가 있다고 군대가 많고 강하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전략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완벽함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We should praise God for his timing and strategy are always perfect. 삶이 힘들고 불안하고 예측 불가능할수록 우리는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 입술에 불평 불만이나 걱정 근심이 아니라 찬송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0: 지금까지 크리스천 초중고등학교를 세워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사역자며 베스트셀러 전도는 어명이다의 저자 말씀교회 김두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말씀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들여서 운동을 합니까? 이 규칙적인 운동 습관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속시켜주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의 연습뿐만 아니라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하루 저희 BBN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에 유익이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상에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3부 꺼지지 않는 불길.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37번째 시간.

0: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조차도 일본은 자기들의 침략 애욕을 위해 철저히 왜곡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으로 시작된 성령운동을 한민족 말살정책에 사용하고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1: 당시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 우린 철저히 냉정히 판단을 해야 합니다. 제국주의 시대의 많은 선교사들은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위해 선교사란 명분을 사용했지만 평양에서 일어났던 붕운동 현장의 선교사들은 자국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운동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적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설령 개중에는 그렇지 않은 선교사들도 있었겠지만 성령운동이란 관점에서 보면 그 운동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미국이란 나라의 대조선의 영향력이란 것이 극히 적었고 이미 일본에 그 권한을 빼앗긴 후였기에 선교사들을 스파이의 개념으로 보기론 너무 미약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었죠. 당시 선교사들은 본국으로 보고서를 썼는데 그 내용의 대부분은 한국이란 작은 나라의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성령님 사역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였다는 것에 우린 관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아니, 그렇다면 제가 염려했던 것들이 맞는다는 것 아닙니까?
3: 그렇습니다. 장로님께서 염려를 했던 대로입니다.
2: 이런...
3: 설마 했는데 일본이란 참으로 대단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을 가지고서 자신들의 정치에 사용하려고 하는지. 가만 보니까 중국까지 차지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들이 나중에 교회에 큰 해가 될 것 같아요. 장로님, 너무 그리 염려하지 마세요. 자기들이 아무리 일본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 누가 맡겠습니까?
2: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만행을 막아주셔야만 합니다.
3: 저희들이 거절을 했으니 이제 뭔가 행동으로 옮겨질 것 같습니다.

0: 아니, 아무리 성직자들이라고는 하지만 이건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이 돈이께서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감히 거절을 해?
1: 그나저나 이 사실을 어떻게 한다? 경성에 보고를 해야 한단 말인가? 아니면은...
0: 아니, 그... 이 사실을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다시 한번 설득을 해보죠.
1: 다시 한번 설득을 한다?
0: 어차피 놈들도 우리 도움이 필요하기는 할 겁니다. 조선의 실질적인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까? 지들이 우리 앞에 굽신거리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1: 하지만 지금 놈들이 하는 것을 보면 뭔가 개운치가 않아.
0: 조금만 기다려보십시오.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다시 한번 접촉을 하겠습니다.
2: 그래, 우연 일로 외놈들이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하는겨.
3: 기거이 말이야. 외놈들이 우리 목사님들을 꼬드기려고 한 거이야.
2: 뭐라고 얘? 꼬드겨 얘? 뭘 말인겨?
3: 외놈들을 도와달라고 하는 거이지.
2: 아이고, 참말로 배알도 없는 놈 같으니라고. 아니, 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이? 대체 뭘 도와달라고 하는 건데, 얘?
4: 도와달라고 한 거이 아니 그 소리? 도와주었다고 한 거이디.
2: 오셨는겨?
4: 아니, 할 일이 없으면 기도나 하디. 여기서 뭘 들라고 있네?
3: 기도만큼이나 중요한 거이.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들이 오케 지내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4: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갔소? 기건은 하나님께서 알아 하실 거이니까니 네 임자나 걱정하라우요.
2: 참말로 외놈들이 그랬어, 얘. 뭘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얘.
4: 아, 기결 내, 어케 안 해. 외놈들의 속은 귀신도 모른다고 하는데 어케 알겠네.
2: 아이고, 참말로 더러운 놈들. 지금 와서 뭘 도와주겠다고 하는 건지, 뭔?
4: 다 교회를 이간질하고 사람들을 혹세 무민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네. 자, 어서 올라가자오. 기도밖에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니.

0: 이렇게 가만 물러설 이들이 아닌데 틀림없이 다시 찾아올 텐데. 아, 이거야 가만 좋디. 어, 가만 좋아.
1: 아이고, 저 장로님 나와 계셨습니까?
0: 아, 예. 기도하고 가는 중이십니까?
1: 예. 걱정이 많으시디요. 우리들이 힘이 되어 드려야 하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0: 그런 소리 마시라요. 교회를 위해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1: 대체 외놈들의 꿍꿍이 속이 뭡니까?
0: 외놈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 대한의 피를 빨아먹고 교회를 이간질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1: 그럼 평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외놈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하기 위해서리 도와주겠다고 하는 겁니까?
0: 그렇지요. 기도 많이 해야 할 때입니다.
1: 그럼 이제 어째입니까?
0: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시가디요. 안 그렇습니까?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3부 꺼지지 않는 불길. 출연 오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훈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3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프면 한밤중에라도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건강이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인데요. 만일 여러분들이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면 어떤 희생을 지불하면서도 전도에 앞장설 것입니다. 영혼을 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천국 영혼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말씀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나의 영혼과 내 이웃의 영혼이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ITL 카드를 신청하셔서 그분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아직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라고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그 고민과 갈등의 마침 지점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세주로, 즉 1대1로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나의 1대1의 만남을 가로막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나의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깨달음과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니 내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깨끗이 씻어졌다는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게 되었으며 그 믿음이 바로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이 죄인임을 먼저 고백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구원의 확신은 물론이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에 놀라운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S는 이주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매주 함께 묵상하고 암송하실 암송요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멘트를 통해서도 매시간 알려드리고 있는 이 요절 말씀은 BBN 한국방송 웹사이트 왼쪽 하단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빛과 등불이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암송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이러한 중요성을 따라서 저희 방송에서 매주 보내드리는 2주의 좋은 소식을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 속에 기록된 말씀은 언젠가 필요한 때에 적절한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문을 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0: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6장에서 7장 말씀입니다.
3: 제6장.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았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았고 아비수아는 북기를 낳았고 북기는 우시를 낳았고 우시는 스라히아를 낳았고 스라히아는 무라욧을 낳았고 무라욧은 아마랴를 낳았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았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았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았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았고 아사랴는 요하나를 낳았고 요하나는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았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았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았고 사독은 살룸을 낳았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았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았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았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갔었더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랄이며 게르손의 아들의 이름은 림니와 시므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랄이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이 레위 사람의 집들이 그 종족을 따라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 림니요 그 아들은 야시요 그 아들은 심마요 그 아들은 요아요 그 아들은 잇도요 그 아들은 세라요 그 아들은 여아들에며 그 아들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 암미나답이요 그 아들은 고라요 그 아들은 아시리요 그 아들은 엘가나요 그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 아들은 아시리요 그 아들은 다하시요 그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 아들은 우시아요 그 아들은 사울이며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 자손은 이러하니 그 아들은 소베요 그 아들은 나하시요 그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 아들은 엘가나며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아며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 아들은 림니요 그 아들은 시므이요 그 아들은 우사요 그 아들은 시므아요 그 아들은 학기아요 그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에 다윗이 아래에 무리를 세워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게 하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전을 세울 때까지 저희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반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아들들이 이러하니 그 아세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저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수베 아들이요 수분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하세 아들이요 마하스는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하세 아들이요 다하스는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며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우편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저는 베레기아의 아들이요 베레기아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세아의 아들이요 바세아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저희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 좌편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비아의 아들이요 하사비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저희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 아들은 북기요 그 아들은 우시요 그 아들은 스라히야요 그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 아들은 아마랴요 그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 아들은 사독이요 그 아들은 아히마아스더라. 저희의 거한 곳은 사방 지경 안에 있으니 그 향내는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하 족속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저희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들을 주었고 그 성의 밭과 향내는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들과 야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들과 힐렌과 그 들과 드빌과 그 들과 아산과 그 들과 베스메스와 그 들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들과 알레멧과 그 들과 아나돗과 그 들을 주었으니 그 족속에 얻은 성이 모두 열셋이었더라. 그앗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족속 중에서 제비 뽑아 열 성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 족속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레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열세 성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족속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열두 성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과 그 들을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앗 자손의 몇 족속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을 얻어 영지를 삼았으며 또 저희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들과 게셀과 그 들과 용무암과 그 들과 베토론과 그 들과 아얄론과 그 들과 가드림몬과 그 들이며 또 그앗 자손의 남은 족속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들과 빌르암과 그 들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족속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들과 아스타롯과 그 들을 주었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들과 다브랏과 그 들과 라못과 그 들과 아넴과 그 들을 주었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들과 압돈과 그 들과 호곡과 그 들과 루홉과 그 들을 주었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들과 함몬과 그 들과 기리아다임과 그 들을 주었더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들과 다볼과 그 들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편 곧 여리고 맞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들과 야사와 그 들과 그데못과 그 들과 메바앗과 그 들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못과 그 들과 마하나임과 그 들과 헤스본과 그 들과 야셀과 그 들을 주었더라.
2: 제7장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숩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수메일이니 다 그 아비 돌라의 집 족장이라. 대대로 용사더니 다윗대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만 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베다와 요엘과 이시와 다섯 사람이 모두 족장이며 저희와 함께한다는 그 보계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만 6천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은 연고며 그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큰 용사라. 그 보계대로 계수하면 8만 7천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길과 여디아엘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이리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족장이요 큰 용사라. 그 보게대로 계수하면 2만 2,034인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하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너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아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이로하며 저희는 다 그 집의 족장이요 큰 용사라. 그 자손을 보게대로 계수하면 2만 200인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이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수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소와 아이사하리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그 집의 족장이여 큰 용사라. 그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만 7,200인이며 이레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찰루미니 이는 비랄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 그 처의 소생은 아스엘이요 그 첩 아람 여인의 소생은 길라세압이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부앗이니 슬로부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가는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 아우는 이름이 스레스며 스레스의 아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라스의 자손이라. 길라스는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며 그 누이 함몰 레켓은 이스옷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은 아이한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람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 아들은 베레시요 그 아들은 다하시요 그 아들은 일르아다요 그 아들은 다하시요 그 아들은 사바시요 그 아들은 수델라며 저가 또 에셀과 일르앗을 낳았더니 저희가 가드 토인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 아비 에브라임이 위하여 여러 날 슬퍼하므로 그 형제가 와서 위로하였더라. 그 후에 에브라임이 그 아내와 동침하였더니 아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 이름을 부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니 저가 아레윗 베토론과 우센 세라를 세웠더라. 부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여 레셉의 아들은 벨라여 그 아들은 다하니여 그 아들은 라다니여 그 아들은 암미우시여 그 아들은 엘리사마여 그 아들은 눈이여 그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산업과 거처는 베델과 그 향리요 동에는 나라니요 서에는 게셀과 그 향리며 또 세겜과 그 향리니 아사와 그 향리까지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경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향리와 다낙과 그 향리와 무기또와 그 향리와 돌과 그 향리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아와 이수이와 부리아여 저희의 매제는 세라며 부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겔이니 말겔은 바르사이의 아비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저희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들은 이로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이와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스아우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무라와 베셀과 훗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족장이여 뽑힌 큰 용사여 방백의 두목이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 복에 들어 계수하면 2만 6천인이었더라.
0: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묵상하신 말씀은 역대상 6장에서 7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민수기 21장 좀 뒷부분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22장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내용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 노뱀 사건이었거든요. 이 여덟 번째 마지막 원망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뱀이 나와서 죽게 되니까 살려달라고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함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노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달면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았고 보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다고요. 그와 같은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과 계속적으로 교훈을 삼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손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아르논 강에 당도하게 됩니다. 21장 13절 말씀을 보죠. 거기서 진행하여 아모리인의 지경에서 흘러나와서 광에 이른 아르논 건너편에 진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것이라. 이제 그 노뱀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옮겨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이제 더 진행을 합니다. 16절입니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또 노래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것을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다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찬송하며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이 사막에서 희망에 가득 찬 노래를 부르며 흥얼거리게 되는데 할렐루야가 합창으로 울려 퍼지게 되는 거죠. 그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찬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1장 17절로 20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가로되 우물무라 수산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족장들이 받고 백성의 귀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광해에서 맞다나에 이르렀고 맞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하못에 이르렀고 바하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제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위하여 충분하게 물을 마련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족장들이 우물을 팠으며 백성 가운데 존귀한 자들도 땅을 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존귀한 자와 평범한 사람들이 한때 어울려 노동하는 모습을 대하게 되죠.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희망찬 행진을 보게 됩니다. 21절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이 말씀은요. 21절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그 사람들의 땅을 통과해도 좋느냐 이렇게 허락을 구하는 것인데 시온이 어떻게 해요? 이를 거절하고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21장 2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파하고 그 땅을 아르논부터 야뽀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시온을 쳐서 물리치게 하시는 건데요. 33절 봐보세요.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바산왕 옥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왕과 왕의 자녀와 그 백성들을 쳐서 마침내 바산 땅을 차지하게 되죠.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희망찬 행진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와 모압도 대적하게 하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큰 놀라운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차근차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21장으로 넘어가서 22장에는 이 발람의 길, 그 탐심에 대한 그 교훈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25장까지는 선지자 발람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발람은 낯선 이방인인데도 성경에서 여러 장에 걸쳐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어떤 인물을 평가할 때 그에 대한 자료가 좀 더 풍부하다면 좀 더 공정한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죽음을 보지하고 하나님께 올려갔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너무 짧게 기록하고 있어서 어떻게 살다가 어떠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라갔는지 이런 것들이 참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뭐 수천 명에 달하는데 대개의 경우 성령께서 그들에 대한 계략적인 설명만 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성격을 묘사하는 뭐 몇 가지 그 낱말만 읽을 수밖에 없을 뿐이라고요. 자세하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제한된 자료를 가지고 등장인물을 이해할 수밖에 없고 또 연구하면서 깨닫게 되는데 그런데 어떤 인물은 그나마도 자료가 없어가지고 아까 말한 에녹처럼 말이죠. 그야말로 어둠 속에서 뭐 벽 더듬기, 우리식으로 말하면 건물에서 바늘 찾기 하듯이 뭐 어떤 인물인지 추론할 수밖에 없다고요. 어두움은 진면모를 가리워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어두운 베일에 가려진 인물들에 대해서는 왜곡되고 비뚤어진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인물들로는 뭐 가인, 뭐 에서, 삼손, 사울, 압살롬, 그리고 이 사람 발람,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 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확신이 사실은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매기 목사님께서 교훈하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러한 사람들을 왜 적어 놓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가보면 예수님께 나왔던 부자 청년이 있는데요. 그 사람도 그래요. 이 청년은 나중에 그리스도께 혹시 돌아오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만 우리가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또 어떻습니까? 과연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대부분은 가룟 유다는 멸망받은 자의 대명사로 여기고 있단 말이죠. 그가 우리 주님을 따라다녔던 3년 내내 마치 이방인처럼 주님의 주변만 빙빙 맴도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주 예수님 자신 외에는 유다가 거짓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또 바울과 함께했던 대마는 어떤 사람일까요? 대마는 처음에는 충성한 사람이었지만 훗날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대표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다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발람은 수수께끼와 같은 인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작가는 발람이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요상한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표현하는 주석가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저자는 그는 아주 영악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 또 소개하고 있는 경우도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어떤 이는 그가 종교를 빙자한 사기꾼이다 이렇게 또 단정짓는 분도 없지 않아 계세요. 그렇다면 발람은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거짓말만 일삼았던 사기꾼이었을까요? 여러분 각자 스스로 제 말씀을 듣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서 이 장을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발람이란 사람을 무가치한 추론에 의거해서 잘못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 대하여 뭔가 중요한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환기시켜 드리고 싶은 겁니다. 미가의 기록을 제가 읽어볼게요. 6장 5절인데요.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주의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미가는 이스라엘에게 발람을 잊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면을 우리 역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에 대한 기록보다 발람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더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신약 성경의 발람에 대한 기록이 신약 성경만도 세 번이 나와요. 이 세 번 다 배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는 발람의 길에 관해서 읽을 수가 있는데요. 거기도 배도의 길에서 언급하고 있죠. 유다서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도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은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예언자였죠. 세상 말로 그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명석한 자였을까요? 발람에 대한 평가하기에 앞서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진짜 수천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중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밖에 기록을 안 하고 있어요. 이 발람과 같은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참 못된 선지자인데 22장에서 25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죠. 22장 1절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무서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여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그 땅에 들어갈 준비를 완료했죠. 모압 왕 발락은 아모리인과 바산왕 옥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환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몰아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쳐야 할런지, 무엇을 어떻게 할런지 매우 혼란스러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그는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를 불러다가 물어보려고 이제 하게 마음을 먹습니다. 민수기 22장 5절로 6절 어떻게 말하는가 볼까요?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두올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발락은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발람은 당시 모든 땅에서 가장 잘 알려진 예언자였어요. 발락은 발람을 고용하여서 자기에게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요단 강가에 위치한 자기 땅에 몰아닥칠 이스라엘을 발락은 그 땅에서 내몰아낼 심산이었던 것이죠. 7절,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함해 그랬습니다. 발락이 보낸 사신들이 발람에게 내려가서 사정을 합니다. 발람은 인기 연예인과 같은 자였어요. 사신들은 신들린 예언자에게 예물을 건네주게 되죠. 발람은 인간의 기룡사를 말해주는 당시 최고의 점쟁이였어요. 발락은 매우 값진 예물을 아주 그 나름대로 사정사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22장 8절로 가보세요.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 유하니라. 이 대목에서 발람은 마치 하나님의 의중을 진심으로 타진해 보려는 듯 여기서 보인다고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발람은 마치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 8절 이후에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봐보세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함께한 이 사람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발람과 대화하시는 장면이, 이게 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상당히 인상적이죠.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니라. 어조는 매우 단호합니다. 더 이상 물어보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 그런데 발람을 보십시오. 13절, 발람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발람은 아주 신중하고 정중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만일 성경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발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이야기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발락이 집요하게 발람에게 매달립니다. 15절로 17절입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컨대 아무것에도 거리 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실제로 발람은 발락이 보낸 사람들에게서 엄청난 돈을 받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또 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찾아온 사신들이 엄청난 돈을 갖다 바치지만 이 사람 발람을 아주 움직이지를 못해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발람은 돌아앉습니다. 아주 뭐 당신들 그 소원 못 들겠다 하는 거죠. 발람의 말은 그렇게 뭐 이렇게만 본다면 얼마나 거룩하게 보이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의 말에 아멘하고 싶을 심정이거든요.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발람이 어떤 의도를 가진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발람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도 그의 말을 분석해 보면 그의 속내가 금방 드러납니다. 발람은 비록 자기에게 금과 은을 가득 채운 집을 준다고 했을지라도 뭐 그렇게 말을 한다 이렇게 해도 말끝을 지금 흐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도 발람은 속으로 그 조건을 내걸고 돈을 더 많이 받고 싶은 겁니다. 그는 탐심이 가득한 사람으로서 자기 속에 있는 그런 것들 그런 식으로 우회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자, 이쯤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뻔한 일이 벌어집니다. 발람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다른 응답을 받기 위하여 또 다른 밤을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가지 말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그러하실지라도 주님께 또 뭐랄까요, 좀 더 그 작은 문틈이라도 이렇게 뭐 있는지 거기다 발을 이렇게 슬쩍 디미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비집고 나아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심정이었어요. 이런 유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행동을 계시할 만한 빌미이거든요. 그야말로 이거 뭐 정말 웃기는 짬뽕이라고요. 혹시 우리도 이와 비슷한 일을 벌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같은 설교가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자주 설교를 하지요. 제가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설교자가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을 했대요. 여보, 조금 전에 다른 도시에 있는 교회에서 나를 청빙했어요. 당신도 알잖소. 그 도시는 아주 그 훨씬 크고 풍요롭고 교회도 크고 교인도 많고 사람들도 좋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교회에 청빙을 받았단 말이요. 위층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겠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겠소. 그녀가 그 목사님에게 대답을 했어요. 저도 당신과 함께 기도하러 위층에 올라갈게요. 그가 말을 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여기 그대로 꼼짝 말고 계시오. 이 설교자는 정작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 옛날 발람도 마찬가지로 자기 속내를 감추고 겉으로는 딴짓을 했던 거죠. 이 목회자도 사실은 가고 싶지만 그건 뭐 다 정의한 거죠.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빌미를 내밀고 있습니다. 이르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Bible Broadcasting Network,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선포된 말씀의 후반부와 함께 하겠습니다.
1: 근데 미국에도 이 참새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미국 참새하고 한국 참새하고 제가 다른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는 그걸 몰랐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미국 가서 이렇게 보니까 미국 참새들은 사람을 안 두려워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참새는 조금만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도망가잖아요. 미국 참새들은 밥 먹으면서 밥으로 제가 이렇게 하나씩 던져주면 팔팔 밑에까지 와요. 참새가. 그래서 아, 미국 참새는 또 이렇게 간도 크구나.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이스라엘에도 이 참새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참새가 사실 굉장히 보잘것없고 하찮은 미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참새들도 돌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은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들을 돌아보고 있고 너희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여기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카락 이야기도 하고 계세요. 우리 신체 중에 많은 이 지체들이 있는데 머리카락은 이거는 사실 굉장히 하찮다면 하찮은 그러한 지체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말할 때 머리카락은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머리카락까지도 다 셀 정도로 너희들을 세심하게 돌아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참새도 돌보시고 참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셀 정도로 세심하게 돌보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염려할 것이 무엇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생활이 어려워도 염려하지 마시고 혹 머리카락이 빠지셔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것도 그 하나님 뜻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또 머리 없이 사가라고 또 이렇게 머리카락도 빠지게 하시는구나. 그냥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세상 마음의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염려가 있고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24절을 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2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또 예수님께서 참새 얘기하시다가 이번엔 또 까마귀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지금 까마귀 이야기했다가 참새 이야기했다가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포인트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새들도 돌아보는데 너희들 안 돌아볼까봐 너희들 걱정하고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한 말씀이시죠. 어떠세요? 이런 말씀 잠깐 보니까 좀 희망이 생기고 좀 예 자신감이 생기시죠? 근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분들이 혹 계실까봐 12장 28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 28절까지 이렇게 보는데도 불구하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혼나도 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만 가지면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새들도 돌보시고 들의 풀도 돌보시는데 어찌 나를 안 돌보시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욥기 38장 4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까마귀 새끼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염려가 있고 생활에 두려움이 있는 분 계시면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힘줘서 이야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염려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속되면은 그거는 완전히 습관성입니다. 습관성 염려예요. 그거는 저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염려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권고하신다는 말은 돌보신다는 말이에요. 염려, 두려움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기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보시면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말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또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청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예, 이 말씀도 역시 제자들의 앞날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곧 어떤 일이 닥칠 것인가 하면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잡혀가고 또 권세자들 앞에 재판도 받게 되고 하는 일들이 이제 곧 일어날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상황을 미리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혹시 사람들에게 끌려가거든 무슨 말을 할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 다양하세요. 구원의 확신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사역들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 하면은 설교할 때 설교 준비할 때 특별히 설교 준비를 하고 그냥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제 그거 바라보면서 이 설교 준비를 안 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들 진짜로 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설교 준비를 이렇게 참 정성들여 많이 하거든요. 잘 못하는 설교지만 책도 보고 뭐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연구를 합니다. 준비를 합니다. 노트도 이렇게 쓰고 근데 어떤 분들은 특별히 준비를 안 해요. 진짜로 노트도 없어요. 그냥 묵상만 생각만 하고요. 그리고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볼 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이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설교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어떻게 보면 조금 깊이도 있는 것 같은데 또 시간은 엄청 길고 주로 그런 특징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설교와 관련해서 적용시킬 말씀이 아니고 특별히 핍박으로 인해서 어떤 높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거 염려하지 말라. 그러한 차원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은 제자들이 복음 전하다가 관원들 앞에 끌려갑니다. 위협도 당하고 감옥 속에도 들어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 말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가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뭐 이런 말씀도 하고 또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말씀도 합니다. 근데 원래 이 베드로가 말이죠.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그 계집종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은 베드로가 굉장히 담대해졌어요. 그리고 말도 너무너무 잘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있게 되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는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고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성령을 모셨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담대함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담대하게 힘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26장에 쭉 읽어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참 권세자들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톡톡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판을 맡은 베스도 총독, 뭐 벨릭스 총독 이런 사람들까지도 거의 예수 믿게끔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그렇게 말을 잘하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느냐? 물론 이분이 많이 배우고 똑똑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누가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성령님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유창하게 말도 하고 그들을 죄수의 신분에서 그 재판장들을 오히려 천도까지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전도하실 때 나는 이 말을 못해서 내가 전도를 못하겠다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전도하시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이 전도 잘하는 거 하면은요 많이 배웠다고 전도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 잘한다고 전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참 단순하게 그저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영혼을 얻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들도 참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특별히 전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네 가지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무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부터 10절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예,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 내용상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뭔가 하면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구원받으라. 이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 안 하십니다. 다른 말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너희들 기도 많이 해라. 뭐 전도 열심히 해라. 헌금 많이 해라. 이런 말씀 하시겠어요?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다른 말씀 안 하세요. 너희들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구원받아라. 이 한 가지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십니다. 혹시 이 중에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분 계시면 오늘 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새겨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금 다른 말씀 안 하세요. 선행을 많이 하라. 착하게 살아라. 교회 열심히 나라. 말씀 안 하십니다. 딱 한 가지. 여러분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시인하고 구원받으십시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새겨드려야 되는고 하면은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시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고 인정해 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고 반대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즉 받아들이고 또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사람은 천사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도 부인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옥에 던지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 어떤 사람들을 던지느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결국은 다 지옥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 아직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시지 못한 분 계시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셔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고백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예, 많은 분들이 이 중에 많은 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자기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 확신이 없는 분들, 또 믿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고백 못하지요.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인류의 구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지 구원받고 지옥까지 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꼭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또 여러분의 입으로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절에 보니까 또 참 의미 있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아,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심어주는 거는 그게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우리 주님의 권유 또 어떤 설득을 뿌리친다면 그거는 단순히 여러분을 전도하는 사람 또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그 성령님을 거역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계속 역사하실 때는 그걸 뿌리치시면 안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이 반응을 보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회를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지옥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시면 벨릭스라고 하는 로마의 한 총독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그 벨릭스 총독 앞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가올 심판도 이야기하고 지옥도 전해줬어요. 그때 이 벨릭스가 두려워가지고 벌벌 떱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생각을 했겠죠. 아, 나도 결국 예수를 믿기는 믿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도 이 사람이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근데 참 애석한 이야기가 뭔가 하면 그 이후에 이 벨릭스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구원받았다. 이런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도 벨릭스 총독과 사도 바울은 만남을 갖습니다. 근데 더 이상 그런 감동도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구원받았다는 기록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감화감동하시고 역사해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 베푸시려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이 꼭 구원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회는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입니다. 내가 내일도 살고 앞으로 몇 년 더 살 것 같지만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아무도 사람의 생명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회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0: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어느 통계에서 보니까 2%의 크리스천들만이 복음을 전하고 98%의 신자들은 복음 전파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하루에 16만 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약 25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인색함으로 각지 선교 현장에서는 자원이 항상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선교 지원금들을 세상 다른 것들에 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는 왜 줬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법을 줬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죄를 알려고 유대인들에게 법을 줬는데 세상에 죄를 알기는 그냥 그 법으로 자기를 지장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법 잘 지키는 우리는 대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법 못 지키는 너희들은 죄인. 얼마나 수고하고 모은 짐을 졌을까요?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세리가 되었고 죄인이 되었고 창기가 되었는데 나는 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성전에도 못 나가고 정말 탄식하며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무조건적인 용서를 해주셨어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천국의 열쇠 후반부 말씀입니다.
0: 다시 보십시오.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러니까 원래는 이 게바라고도 해요. 게바는 아람 말입니다. 게바도 반석이란다. 그래 예수님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뭐였어요? 시몬. 시몬.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을 딱 보고 시몬아 내가 너를 뭐로 하리라? 베드로라 부르겠다. 아람 말로는 게바라 부르겠다. 예수님은요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내 널 게바라 부르겠다. 베드로를 부를 때부터 예수님은 뭐 하겠다? 너를 반석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반석으로. 그러니까 그 반석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는데 사실은 베드로 자체는 흔들려요. 그러함에도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 같은 자를 불러서 교회로 세우느냐라고 할 때에 너는 아무리 흔들려도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되지 않니?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너는 흔들려.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알기 위해서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좀 이따가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을 듣고 십자가 앞에서는 세 번이나 저주 맹세 부인하면서 도망가잖아요. 그게 무슨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 베드로는 흔들려도 상관없다.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으면 베드로도 교회의 반석이 되구나. 아 그걸 본 거예요. 아 성경 보니까 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이 나중에 이 십자가 앞에서 저주 맹세 부인하고 도망가는데요. 그 도망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이죠. 왜 그렇게 되느냐. 누가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시는데 예수님은 시몬을 뭐라고 불렀어요? 베드로가 불렀잖아요. 게바라고 불러. 게바는 아람하고 베드로는 헬라어니까 이 신약을 기록한 사람은 헬라어 문화권에 있으니까 헬라어로 기록했지만 예수님은 게바야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시몬이라고 불러요. 시몬아 시몬아.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르기 전에 이름이잖아요. 예수님 부르기 전에 이름 시몬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려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시몬아 시몬아 너는 사탄이 흔들면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옛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언제까지?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는 옛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늘 흔들린다니까요. 시몬아 시몬아. 그래도 괜찮아요. 흔들려도. 왜요? 우리에게는 누가 주신 이름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불른 이름이 있잖아요. 베드로야 불른 이름. 그것을 새 이름이라 어린 양의 이름이라고 해요. 내가 네한테 이름을 내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반석에서 샘물을 말해 그 반석은 그리스도가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 시몬을 보고 너 반석이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반석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에게 붙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는 늘 흔들려요. 늘 흔들는데 그래서 나중에 성령 임하고 나서 성령 임하고 나서도 뭐합니까? 유대인들이 오니까 이방인하고 음식 먹다가 음식 안 먹은 채 외식 막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흔들려요. 그래서 바울에게 막 책망받잖아요. 베드로가. 그래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어요? 후회가 없어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 시몬인들이에요 다. 원래 태어날 때 시몬. 혈과육으로 태어난 시몬. 그냥 여러분들 이름을 다 있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 이름 붙들고 있어요? 왜 우리의 이름 붙들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갈 때는 미안합니다. 저를 반드시 포함시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한 거 할 수 없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네, 우리는 할게요. 왜 우리는 우리 이름을 붙들어요? 그 썩은 이름, 그 제약된 이름, 아버지의 혈과육으로 난 그 이름, 제약동에 잉태된 그 이름, 사라져야 될 이름, 왜 그 이름 붙들고 있느냐 말이에요. 날마다 흔들리면서, 날마다 주를 부인하면서, 예수가 어디 있어요? 몇 푼, 푼돈 앞에 예수 팔아먹는 우리들인데, 조그마한 자존심 때문에 거짓말이 그냥 입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우리들인데, 문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시몬아 시몬아 사탄의 밀가루 너 친구였다. 우리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탄에게 넘어가고 싶어. 막 뭘 유혹 좀 안 해주나. 기회만 있으면 교회 말씀 듣지 말고 도망가고 놀고. 청년 때 그러잖아요. 심심하니까 야 뭐 재미있는 일 없나 재미는 없나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재미는 없나? 재미는 없나? 사탄이 날 유혹 안 해주나? 사탄이 날 유혹 안 해주나? 그 말이에요. 죄 짓는 것 치고 재미 없는 게 없거든요. 뭐 재미있는 거 없나? 재미. 교회 와서도 사람들이, 아, 뭐 재미있는 거 없나? 뭐 재미있는 거 없나? 죄 짓는 일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게 혈과육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이거요, 금방 말씀 보다가 보인 거예요. 원고할 때는 이 내용 없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이에요. 아, 이거였구나. 자, 밀가루가 우리를 요구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예요?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부인하고, 세 번 저주면서 부인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했기 때문에, 결국, 부인해요. 부인하고 또 돌이켜 주신다. 예수님께서 찾아오고 돌이켜 주세요. 돌이켜고 난 후에 형제를 뭐라고요? 굳게 하라. 그럼 베드로가 이제부터 복음을 어떻게 전했을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복음 전했을까요? 이게 천국 열쇠를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것만 찾아보면 되겠죠. 이제 베드로가 어떤 천국 열쇠를 전할까요? 놀라워요. 정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봐요. 아, 베드로가 이렇게 천국 열쇠를 사용하구나. 자, 베드로가요,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1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들로 고백한 것은 누구의 소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이름했기 때문에 아들의 소원이에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는 자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죠. 자 이렇게 아버지께서 알게 해서 신앙 고백이 나온 자들을 향해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면 뭐가 오는 거예요? 쉼이 오는 거예요. 뭐가 벗겨져요? 멍에가 벗겨져요. 무슨 멍에예요? 율법의 멍에예요. 율법의 멍에가 벗겨진다니까요. 그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 못했다니까요. 왜? 율법에 의가 있으니까. 그런데 세리와 죄인과 장기들은요, 자기들은 메시아 오면 심판받는다고 살았어요. 심판받는 게 좋겠어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장기로 살아야 해요? 이런 환경에 그렇게 되어봐요. 장기로 살 수밖에 없지. 물론 요즘 장기가 좀 달라요. 그 당시에는 제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장기짓 하는 사람 많았어요. 남은 게 몸뿐이니까 오늘날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대생들이 물론 일부지만 자기 유흥비를 마련해서 몸을 파는 일들이 아니 막 공공연해요 지금. 오늘 이 시대의 장기들 보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들 장기 중에서도 정말로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릴 일에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몸판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대부분의 장기들은 자기 유흥비를 말해, 자기 캐라를 위해서 한번 갔다 오면 500만 원 받잖아요. 짜다, 재벌 회장이. 더 줘요, 더. 가치에 따라, 상품 가치에 따라. 그게 오늘 이 시대거든요. 그러나 이 당시 장기는 달라요. 정말 가족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자들은요, 자기 죄를 알아요. 메시아 오면 나는 심판받아. 나는 메시아 오면 심판받아. 죄인이에요. 세리에요. 나 메시아 오면 심판받을 건데.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면서 너희들은 천국에 나와 함께 먼저 갈 것이다. 누가 화가 나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 그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무슨 열쇠예요? 천국 열쇠예요. 이걸 베드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세요. 그러면서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바리새와 서기관들은요, 사람들의 짐을 벗기는 게 아니라 짐을 더 지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가득 지우기는 하는데 자기는 뭐예요? 손가락도 깎다니. 이게요, 재벌 회장들이 아무리 윤리 경영을 외쳐도 자기는 거기에서 초월한 황제거든요. 법에 상관없어요. 우리나라 일부들이 다 그래요. 겉으로 나서는 윤리 도덕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뒷구석, 그 뒷배경은 실제로 드러난 거예요, 이번에. 내부자들의 이야기가 그게 엉터리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화적 상상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 세계에도요, 아주 뭐 물론 그런 사람이 뭐 일부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직 법에 초월한 사람처럼 그렇게 노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권력의 정점에 가고 경제의 정점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들은 뭘 하고 싶어요? 예, 꼼짝 안 해. 자기들은 마음대로 하면서도 가르치기는 뭐예요? 착하게 사세요. 바르게 사세요. 제가 창원시청 앞을 지나가다가 너무너무 우스운 그 창원시청에서 붙인 표를 봤어요. 그 현수막을 봤어요. 이번 여름 휴가는 창원에서. 이 더운 더 여름에 뭐 이번 여름 휴가는 창원에서 금수하고 뭐 어떻게? 그 뭐 금수하고 그렇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우리가 60년 됩니까? 정말로 저 정치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개돼지로 하는가 봐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창원에 있을 것이면 그렇게 안 한다고 외국에 나갈 거예요? 지 알아서 다 갑니다. 그 말한다고 개도 될 인간들이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개도 될 인간이 아니에요. 교정될 인간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서붙이는 것 자체가 아직도 뭐요? 탁상행정에 뒤떨어진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교회 가도 그런 플랜카드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묶어서 어깨에 지우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자, 5절 보세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늦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을 하나요? 너희는 나의 형제니라. 이런 유대 사회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네요. 유대인들은 아버지를 더 공경해요? 선생님을 더 공경해요? 선생님을 더 공경해요. 왜요? 왜 아버지보다 선생님을 더 공경해요? 아버지는 세상 사리를 알려주는 아버지만 스승은 뭘 알려줘요? 천국 사리를 알려주는 스승이기 때문에. 물론 대한민국 선생이 뭐 천국 알려주는 선생 없잖아요. 돈 잘 벌게 하는 선생 많지만. 그러니까 천국 사리를 알려주는 선생이기 때문에 세상은 유한하고 천국은 영원하니까 선생이 훨씬 더 존경받는 거예요. 그게 랍비예요. 그러니까 랍비라 칭함 받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랍비를 떠받들어요. 왜 떠받든다고요? 세상 사리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 사리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내가 어른들에게 그 얘기 했는데, 여러분들 아이들 학원 과외비 얼마 듭니까? 아이들 학원 과외비. 어마어마하게 늘어요. 하여튼 대한민국 아줌마들 학원만 다 안 보내도 대한민국은 확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로 성경 배우기 위해서 선생님을 한번 과외 선생님 한번 모셔본 사람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 있기는 했다 그래요. 아이들 성경 과외 하려고 뭐 몇백만 원 상품 구조가 한번 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다 망쳤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은요, 뭐요? 하늘나라 가르치는 그 선생을 아버지보다 존경하는 이유는 하늘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그 바리새인과 성국 간들은 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생각한 거예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그들이 세상의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더라.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자기들의 의로 천국 가려고 한 그들이 천국을 가로막고 있더라. 23장 13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 그럼 기존의 천국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근데 그들은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천국 문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더라고요. 이들이 뭐예요? 율법주의자들, 행위주의자들,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 다음에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열심히 전도합니까 안 합니까? 열심히 전도해죠.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생기면, 교인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들어버려요. 뭐 했어요 이들을? 천국 문을 가로막았어요. 무엇으로 가로막았어요? 법으로. 법으로. 여러분 천국은 사랑의 나라거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하는 제일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항상 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천국 가면 믿음도 필요 없고 소망도 필요 없어요. 믿음과 소망이 완성된 상태가 천국이거든요. 천국에는 뭐만 있어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법이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법으로 대하면 그건 부모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법으로 대하지 않잖아요. 사랑이에요. 사랑이면 돼요. 아이들이 왜 삐뚤어지는가? 자녀들이 왜 삐뚤어지는가? 사랑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부모들이 전부 다 법으로 하거든요. 자, 이번에 성적 얼마 올르면 스마트폰 바꿔준다. 이번에 뭐 몇 등 하면 자전거 사준다. 전부 법이었어요. 성적 내려가면 용돈 깎는다. 아이들이 거북이에게 배운 적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가 예수를 믿어요. 목사고 장로 근사를 해도, 오래 다녔다는 해도 예수로서 무조건 용서 받아봤나요?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세상이 왜 지옥인지 아세요? 법이 있어서 지옥이에요. 법은 왜 줬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법을 줬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죄를 알려고 유대인들에게 법을 줬는데 세상에 죄를 알기로는커녕 그 법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법 잘 지키는 우리는 대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법 못 지킨 너희들은 죄인.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을까요?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세리가 되었고 죄인이 되었고 창기가 되었는데 나는 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성결에도 못 나갔고 정말 탄식하며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무조건적인 용서를 해주셨어요. 무조건적인 용서해 주셨어요. 그들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서 천국 1등 자리 들어간다고 자기들이 천국 열쇠를 맡았다고 하는 그들은 백성들을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만들고 자기도 못 들어가니까 백성들도 천국 못 들어가게 만들고 교인 하나 열심히 전도해서 데리고 왔는데 배나 지옥 자식 만들고 있는 현실이 2000년 전 그때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법을 달라고요? 법을 안 주니까 교인들이 엉망진창이 된다고요? 엉망진창이 되는 사람은 원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사랑에 눈 물어보세요. 시켜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사랑에 눈 물어보세요. 집에 10시까지 와. 10시에 와가지고 자는 척하고 아버지 엄마 잠들면 다시 밤 넘어갑니다. 법을 안 돼요. 그런 사랑도 한번 못 해보신 표정들 같아요.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오셨어요. 완성된 십자가로 율법을 완성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니까요. 무시무시합니다. 자기들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하면 천국 들어간다 저렇게 천국 들어간다는 그들이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로 천국 열쇠를 맡긴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저주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하셨기에 이 베드로는 배신했지만 돌이킬 수 있었어요. 주님께서 돌이켜주셨어요.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 교회요? 예수님의 교회. 여러분 사람의 혈과 육으로 만들어내는 교회는 전부 엉터리입니다. 자기의 피와 땀이 들어간 건 다 엉터리 교회예요. 나는 개척 멤버다. 나는 헌금을 얼마 했다. 나는 교회당 옮길 때 뭘 했다. 나는 전도를 얼마나 했다. 우리 가족은 몇 명이다. 나는 이것저것 했다. 라는 것들이 나오면 그건 전부 다 가짜들이에요. 그건 혈과 육으로 세운 교회예요. 그건 마귀가 그대로 흔들려 넘어지는 교회들이에요. 오직 주님의 교회, 내 교회라. 베드로. 부인할 줄 알아요. 부인할 줄 알아요, 베드로. 그러나 내가 교회 세우겠다. 누구의? 베드로 네 위에. 오늘 우리 부인해요? 흔들려요?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겠다는 주님의 의지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뭘 준다고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 이게 교황권을 가지고 교황이 파문하면 지옥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 말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말이 뭐냐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제가 세 번 해야 될 것을 오늘 한 번에 다 하니까 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겁니다. 사도행전 2장 보십시오. 36절 그런 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베드로가 성령이 임합니다. 우선 성령이 임하고서 복음을 전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천국 열쇠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복음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하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삼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보세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이 말이에요. 복음 전했는데 찔림이 왔어요. 아 내가 예수 죽인 죄인 정말로 맞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잖아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으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것을 세례라 그래요.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삼 받고 성령을 선물을 받는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이 먼데 사람 속에 오늘 우리도 포함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이날의 신도의 수가 삼천이라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라는 예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을 바로 성령을 보내셔서 사도들이 복음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가 이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세워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건 자기 죄를 알아요. 자기 죄를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요. 그렇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뭐가 되는 거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천국 열쇠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로 전도하러 다닙니까?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 뭐도 지키고 있어요? 율법도 지키고 있습니다. 과도기예요 아직은. 율법도 어려서부터 지켰으니까 그게 습관이잖아요. 율법을 지키고 예수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다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한 데 따라다니듯 하는 말이 너희들 이방인들도 율법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되고 모세율법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라고 말하니까 바울과 바나바하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와 유대에서 내려온 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하고 싸움이 일어났단 말이죠. 율법의 문제잖아요.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보면

0: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뭐 이제 읽어도 이게 다른 해석 필요 없이도 이해가 되시죠? 지금 우리 한 시간 동안 한 게 이 말씀이니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거 누가 말해요? 베드로. 베드로도 율법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라 할 때 안 갔습니다. 성령이 떠밀어서 억지로 할 수 없이 갔잖아요. 법으로 못 가요.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그런데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예루살렘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뭐로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믿음으로. 율법 지켜서 마음이 안 깨끗해졌습니다. 믿음으로 깨끗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끗해졌으니까 그들이나 우리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자, 마태복음 23장과 연결되지요. 마태복음 23장 연결되지 않습니까?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법으로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법을 완성하셨어요. 십자에서 저주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 율법의 멍에가 벗겨진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그리고 신약시대는 법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거죠. 무슨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 율법에 완성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지 못했으면 법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자꾸만 법을 요구할 것이지만 그 사랑 받은 사람은요 물을 이유가 없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사랑하면 되는데요. 사랑을 받지를 못했으니까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게 뭐예요? 천국의 열쇠입니다. 이게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 율법 지키는 우리나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열쇠예요. 그래서 이 천국 열쇠는 이사야 22장 22절을 보면 엘리야김이 천국 열쇠를 열쇠를 다윗의 열쇠를 받아요. 다윗의 열쇠는 왕궁을 열고 닫는 열쇠인데요. 이걸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그 3장 7절을 보면 다윗의 열쇠가 예수님이시고요. 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1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다윗에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내가 베드로라 너희의 교회를 세우는 이 교회는 뭐가 흔들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한다. 음부의 열쇠도 누가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아니 지옥과 사망의 열쇠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천국의 열쇠도 누가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 이분이 베드로 보고 너는 교회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보고 날마다 흔들리는 우리 보고 갈대 같은 우리 보고 너는 나의 신부요 나의 거룩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행한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천국문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율법을 완성하신 그 십자의 사랑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되는 것은 우리의 혈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리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수많은 실수를 반복하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또 삶의 어려움에 지쳐 좌절하는 우리에게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은 큰 힘이 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비록 오늘 하루 실패의 쓴잔을 마신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의 삶은 승전가를 울리는 챔피언 인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 모두 함께 순종하여 목적이 있고 방향이 분명한 의미 있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고민관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광장 시간입니다. 고민관 목사님께서는 현재 울산 소리침례교회를 동사로 섬기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 모든 사람들의 삶에 희망을 주는 소리가 되기를 원하는 울산 소리침례교회로 주님의 뜻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 시간 고민관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 듣겠습니다.
1: 신약교회 정신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날 시스템이 아닙니다. 어떤 형태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형식을 갖추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신약교회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강의는 다 잊어도 좋으니 이것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했는데 은서가 그거를 듣고 그거를 외워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신약교회의 저도 봐야 되잖아요. 신약교회의 정신을 회복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이가 이거를 외웠다면 저희 교회는 뭐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꿈솔교회 화이팅, 일본 목장 화이팅, 빈들스쿨 화이팅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제2의 종교 개혁이에요. 요 말은 이제 저희가 그 지금 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새 교회의 5부에 나오는 그런 말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제2의 종교 개혁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가정교회에 대한 설명이 참 잘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제목을 했고요. 그러면 종교개혁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교 회복운동이었고 그리스도교회의 본래적인 신앙과 생활에서 이탈한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의 형식화된 의식적 생활에서 떠나 사도적 교회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로마 카톨릭의 성례전적인 제도와 공적 사상 등과 같은 비복음적인 전통에서 벗어나 근본의 기독교 혹은 사도적 교회로의 회복운동이 종교개혁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은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고요. 이게 이제 그 성경으로 돌아가자, 요게 그냥 한 줄이 한 줄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한 줄,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그 교회를 다시 회복해 보려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다시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운동이고요. 그리고 제2의 종교개혁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 그 말씀인 거죠.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를 다시 세우고 신약교회 회복운동이 바로 가정교회이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요 목장입니다. 그래서 제2의 종교개혁이죠.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국교로 만들어질 당시에 큰 교회를 형성한 것을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지금의 성당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그렇게 세워진 건물 중심에 성직자 중심에 그런 신약 교회의 처음 그 정신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던 것이 지금 313년 이후에 일어났었던 일이고 그것을 1500년 그때 17년에 마틴 루트에 의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운동이 바로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동일하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신약 교회의 정신으로 돌아가십시다. 성경대로 우리가 하십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5부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가정교회의 정신을 고수하라 입니다. 월화수목금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좀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5부와 조금 6부의 내용을 조금 섞어서 이야기하면 그냥 이 책을 거의 다 다루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구입하시고 꼭 소장하셔서 이 책을 꼭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목장에서도 늘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챕터 12입니다. 선교사를 후원하는 목장이에요. 이제 12과에서는 가정교회 목장 모임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라고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가정교회 목장 모임의 궁극적인 목표, 이거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것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전도와 선교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목장 모임은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외부 사람들이 파고들 수 없는 아주 이기적인 집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향하는 것이고 그들이 목장 안에 들어온 거고 우린 다 같이 선교에 동참하는 그 일을 지금 계속해서 목표로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목장 모임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든다는 가정교회 목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시선을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목장 모임으로 그렇게 끝내야 되는 겁니다. 목장 VIP 근황을 보고 받고 서로 어떻게 VIP 어떻게 교제했는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그렇게 그런 보고를 받고 선교사와 VIP를 위한 기도로 맞춰야 하는 것이 목장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항상 전도와 선교가 있어야 되고요. VIP가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선교사를 후원한다는 것은 목장과 교회에 있어서는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을 상급을 나누어 받는 기회에 목장과 교회가 동참하여 하나님의 상급을 나누어 받는 기회를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요 장면을 요렇게 좀 이렇게 공부하면서 여기다 이제 PPT를 만들면서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을 선교사님들의 사역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지나온 10년 동안에 그냥 필리핀 바기오에서 한인 목회를 하며 또 그냥 디아스포라 그 선교 사역을 감당했었던 그 시간이 저에겐 좀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아, 하나님 저에게도 정말 하나님께 받을 큰 상급이 있군요. 그래도 제가 10여 년 동안에 그 시간 동안 그냥 헛되게 지난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로만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었군요 하고 좀 위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장과 교회가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의 상급을 나누어 받는 기회를 갖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챕터 13입니다. 주님이 맛보게 하시는 교회 성장의 기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테레사 수녀님 인도 콜카타에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집을 세워서 죽어가는 거리의 사람들을 평생 돌본 공로를 인정받아서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죠. 근데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인류 평화에 기여한 것은 별로 없고 고용과 기부금을 통해 사회에 유익을 주는 대기업들보다도 사회 기여도가 낮다는 그런 빈정대는 말, 비아냥거리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충성하라고 부르셨어요. 우린 자꾸 성공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성공에 우리의 마음에 유혹받고 미혹되어서 그것에 성공하는 것에 뭔가 초점을 맞추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성공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 때문에 휘둘리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충성, 신실함, 약속을 지켜냄, 이것을 이야기하셨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고 테레사 수녀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는 급성장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영혼 구원은 일어나야 하고 깨어진 개인과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며 교인들의 삶의 순종과 섬김이 배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급성장하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구원 받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교인들의 삶에 순종과 섬김이 배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죠. 본질이 회복된 교회는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급성장하는 거, 성장하는 거, 그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지만 우리는 본질의 회복에 집중하다 보면 그 다음에 교회는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 교회를 외면하시지 않고 충성되이 섬기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게 당시 로마 시민이 5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약교회에서는 어떤 성공을 위해서, 뭔가 부흥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를 그대로 해보려고 노력했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 그 정신 그대로 그곳에서 해보려고 노력했을 때 로마 시민의 50% 이상이 기독교인이 돼서 콘스탄틴 대제가 마침내는 국교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급성장을 목표로 하진 않지만 본질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챕터 14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신앙을 전수하라 라는 거고요.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 한번 했었거든요. 밑전 신공 기억하십니까? 밑전 신공, 뭐 밑자의 본전 이런 건 아닙니다. 밑전 신공, 이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전수하고 신앙을 공유하라 입니다. 믿음을 전수하고 신앙을 공유하라.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믿음을 전수하는 것, 신앙을 공유하는 것, 이건 딱 이런 얘기가 나오면 목장, 가정교회가 생각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계속 진행합니다. 전수되지 않는 신앙은 실패한 신앙입니다.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수되지 않았어요. 신앙이 온전하게 그렇게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실패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휴스턴 서울교회 사역의 우선순위를 나누면서 그 이야기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목표로 하는 목장 사역이 1순위, 신앙 전수를 위한 어린이 사역이 다음 세대 사역이죠, 2순위, 그리고 다른 사역은 똑같이 3순위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원이 어린이 사역을 하기 위해 성가대를 그만두겠다고 하면 두 말 없이 허락했고, 주일학교 교사가 목자 목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린이 사역을 그만하겠다고 하면 즉시 받아들였습니다. 성가대보다 어린이 사역이, 어린이 사역보다는 목장 사역이 우선순위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원칙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갔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이 교육을 강화하는 것으로는 신앙을 전수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린이 교육만 예솔, 꿈솔, 청솔 여기에만 모든 교육을 강화한다고 해서 신앙을 전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 전수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이 전수되는 거고 우리의 믿음이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목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자녀의 신앙 교육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 주체가 교회가 아니고 부모가 되어야 하고, 부모가 주도하고 교회의 어린이나 청소년 사역자는 부모를 돕는 것을 사역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교회에서 신앙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신앙 생활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은 그 목장 모임 하는 것을 보고 자라갑니다. 그러면서 아, 지금 목장에서 어떻게 하고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지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신앙이 흘러가고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를 해주려면 청소년 어린이 사역자들이 이 사역을 사명으로 알고 평생 목회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작년 목회도 담임 목사가 오래 있어야 부흥을 맛볼 수 있는 것처럼 청소년 어린이 목회자들도 장기적으로 사역해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설명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를 해주려면 청소년 어린이 사역자들이 정말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그냥 한번 지나가는 그런 사역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 어린이 우리에게 신앙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내 사명입니다 라고 결정을 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청소년들이 정말 신앙을 가지고 이 시대의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게 정말 중요하고 지금 청소년 사역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하게 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배려가 필요한데 그 배려의 첫 번째 그것은 청소년 어린이 목회자들도 장기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담임 목사나 또 교회는 장기적으로 이 목회자들이 예솔과 꿈솔과 청솔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윤택하지는 않더라도 쪼들리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책임져 주지 않으면 그러면 계속해서 이 사역에 삶을 온전하게 드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한 배려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또 하나 배려는 무엇이냐면 동역자로 취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돕는 자, 그냥 뭔가 일을 시키면 그냥 하는 자가 아니라 동역자로 함께 그렇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요. 성공시켜야 할 사람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솔, 꿈솔, 청솔을 맡고 계시는 그 목회자들의 그 삶을 성공시켜야 된다. 이게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냥 거쳐가는 부서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 한번 경험을 쌓고 또 한 단계 높아져서 다른 부서 가서 그냥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부서를 쌓다가 다른 교회 좋은 자리 나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정말 아, 이 목회 내가 어린이 사역이면 어린이 사역 청소년이면 청소년 사역에 내가 그냥 목숨을 걸겠다 정말 이곳으로 나는 내 평생 사명을 삼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계속 배려와 지지가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그럴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신앙을 전수받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그 목회자들에게 배려하고 동역자로 삼을 때에 비로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챕터 15입니다. 전부를 바칠 정도로 가치 있는 사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면 된다. 이게 마지막 관대요. 신약교회의 회복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신약교회의 회복을 한다는 건 지금 이 시대를 거슬러 가는 거고요. 그냥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에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성공시키자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그런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헌신된 자리에 있어야 되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렇지 않게 우리가 살았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걸 돌리는 건 너무 어렵죠. 그래서 만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러나 가정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버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가정교회는 그냥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걸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이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분이 소원하시는 것, 아 그거 내가 들어드리지. 딴 사람들은 다 못해도 내가 그거 해야지. 나를 정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교회에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쓰시고자 하신다면 내가 그 사역에 감당해야지 라고 그러한 자부심이 있고 그 버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수선서울교회도 내외 둘만 모일 정도로 극도의 침체를 겪던 목장이 목장의 목자 목녀가 VIP를 품고 기도하면서 오래 버티더니 어느 순간에 목장 식구가 갑자기 늘어나 분가를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냥 극도의 침체를 겪습니다. 정말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단 한 가지 놓치지 않았었던 건 뭐냐면 목자 목녀님이 VIP를 놓고 계속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버틴 거예요. 둘만 있든지 뭐 셋이 있든지 상관없이 그냥 버틴 겁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어느 순간에 목장 식구가 갑자기 늘어나서 분가를 하더라는 거죠. 이제 내일 오실 심현춘 목사님 심호하시는 천안 아산 제자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끝나고 다 같이 그냥 목장별로 식사하는 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어쨌든 서울교회가 당연한 것처럼 천안 아산 제자교회도 당연히 그렇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 끝나고 다 같이 식사를 하죠. 근데 너무 열심히 했던 이 목자 목녀님이 다 떠나가고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님이 거기에 앉아서 먹기에는 너무 창피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안 먹고 가버렸대요. 그때 목녀님이 전화하는 거죠. 와서 밥 먹자고. 그냥 와서 여기서 우리가 먹자. 지금 또 이런 시간이고 또 이 시간이 지나가면 또 하나님 붙여주시면 또 앉아서 같이 먹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있자 해가지고 그 두 부부가 또 그 자리에 또 꾸역꾸역꾸역 버티고 앉아가지고 식사를 했대요. 옆에서 뭐 다른 목장에서 뭐 대단한 잔치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 그냥 그 두 사람은 그냥 그렇게 그걸 견디면서 그 시간을 보낸 거죠. 중요한 거 하나는 무엇이냐면 VIP를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그 원하시는 신약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내 삶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VIP 보내주셔야죠. 내가 그러면 예수님의 원하시는 그 교회 그대로 내가 계속 할 테니까 보내주시면 하나님 이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소원 들어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부심을 갖고 가정교회 사역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럴 수 있죠. 지금은 내가 낮아질 수도 있고 내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내가 창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성공이 아니었어요. 목장에 모근이 많은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떠한 모습에서든지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인원이 많으면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인정받는 사람이 된 것 같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그냥 적으면 그냥 그 자존감이 확 무너져버리고 자존심이 팍 상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데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데요? 그건 우리가 충성되는 거고 신실함이고 약속을 지키는 거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삶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냥 삶을 우리는 살아내면 돼요. 박교회는 여섯 개 교회가 때로는 뭐 다섯 개 교회가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이렇게 연합 집회를 할 때가 이렇게 계속 있었어요. 1년에도 뭐 한 세네 번은 계속해서 그렇게 연합 집회를 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제대로 된 교회가 있었고 그냥 조금 또 열악한 교회가 있었고 정말 안 되는 교회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럼 연합 집회를 딱 하게 되면 그게 딱 눈에 들어와요. 아, 저기 교회 많이 왔구나. 우리 성도님 왜 안 오시지? 왜 우리 장로님 안 오시지? 막 그게 창피해져요. 그 자리 있기가 정말 부끄러워져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와 많이 데려왔으니까 정말 나는 정말 대단하게 잘하고 있는 목사야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으면 괜찮은 겁니다.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되지 않고 정말 영원히 구원돼서 한 명이라도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함께 있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오래 버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뾰족한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그냥 원칙을 지키며 오롯이 버티는 일이 그냥 숙제예요. 그걸 우리는 해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신약교회를 회복시키겠다는 자부심에서 온다는 거죠. 그냥 그 백장이에요. 그냥 내가 가정교회를 하다가 가난해지든지 가정교회를 하다가 정말 심지어 교회에서 쫓겨날지라도 정말 주님이 순교로 인정해 주시지 않겠냐 하는 그런 배짱으로 버틴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가정교회로 전환을 해요. 이제 일반적인 교회가 전환을 하고 이제 교회 목자 목녀가 세워지고 그분들이 막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1년 2년 너무 행복하게 너무 즐겁게 너무 잘 하신대요. 근데 2년 정도 지나면 그냥 서로 힘들다고 나 어렵다고 그만하겠다고 막 아우성을 친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휴스턴 교회는 20년 동안에 그렇게 한결같이 그렇게 사역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대요. 비결 좀 알려주십시오. 최영기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한 30년 됐잖아요. 이제 작년에 30주년 그렇게 하고 지금 31년 달려가고 있는 중인데요. 그때 그 최영기 목사님이 그런 질문에 대답을 이렇게 하셨대요. 우리 교회 목자 목녀들에게는 목장 사역이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목녀하다가 죽는 것이 소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거죠. 목장 사역이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인 사람들, 무엇이든 그것을 삶의 일부로 생각하고 뛰는 사람과 전부로 여기고 뛰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하물며 우리가 신약교회의 회복을 위해 뛰는 사람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목장에 쏟는 열정, 시간, 에너지, 기도, 마음은 완전히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시선 서울교회 목자 목녀들에게는 목장 사역은 부업이 아니라 주업이라고 표현해요. 부업이 아니라 주업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시선 서울교회의 모든 목장이 다 잘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최영기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주 잘 되는 목장 3분의 1, 그럭저럭 현상 유지에 그치는 목장이 3분의 1, 침체 상태인 목장이 3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목장이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목자 목녀는 자신의 전부를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잘 되고 3분의 1은 그럭저럭, 3분의 1은 침체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3분의 1 잘 되는 그 목자 목녀님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털어가지고 쏟아부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게 아니라 3분의 1 침체되어 있는 그 목장, 목자, 목녀님도 동일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전부를 쏟아부어서 그렇게 사역을 유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목장을 돌본다고 해서 가정이나 직장을 내팽겨 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거기는 너무 잘 되니까 아, 목장 사역만 다 하시나 보죠. 가정과 직장은 뭐 다 그냥 등지고 사나 보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시선 서울교회 가보고 거기서 같이 목자 목녀님들이 함께 뭐 저희를 만나주고 집으로도 모셔주고 막 함께 하시지만 그러고 보면 정말 보여지는 건 정말 대단한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냥 자신들이 그냥 최선을 다해서 목장 사역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목장을 돌본다고 해서 가정이나 직장을 다 내팽개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들의 삶이 가정교회 사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냥 목장, 이 가정교회, 이 사역의 그냥 삶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금요일날 온전한 그 목장 모임을 하기 위해서 목요일날 그냥 야간 작업을 하는 거죠. 그냥 끝까지 그리고 모든 걸 다 채우고 목요일은 조금 더 편하게 그렇게 목장 모임에 참여하는 분들도 참 많다고 하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만 돌보다가 흔적 없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지만 목자 목녀가 되어 이웃의 운명을 바꾸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 엄청난 특권에 감사하며 끝까지 섬기는 것, 이게 사명입니다. 전부로 여기는 자들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나와 우리 가족만 돌보다가 흔적 없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냥 잘 살다가 간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할 수 있죠. 아, 그의 가족은 정말 좋았더라, 그의 가족은 정말 행복했더라, 그의 가족의 삶은 정말 윤택했더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목자 목녀가 되어서 이웃의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내 이웃의 운명을 바꾸는 거에 한 명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한 명만 오는 게 아니라 그 한 명의 가족들이 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의 운명을 바꾸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엄청난 특권으로 감사하며 끝까지 섬기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 직장이나 사업이나 가정보다 목장을 1순위에 놓으면 인생의 삶에서

6장 33절의 삶을 살면 아, 그 다음 하나님이 정말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거를 그냥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낼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동일하게 그러한 삶의 도전을 받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랐어요. 그리고 그에게 배를 묻혀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죠.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던 걸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가 봤죠. 근데 그때마다 어떤 일들이었냐면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의지했을 때 일어난 일이었어요. 자신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막 소리쳤었던 사람, 그때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버렸죠. 그런데 지금처럼 예수님 말씀하시면 단순하게 네 그렇게 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다는 거고, 그 주인공이 베드로였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하고 명령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단순하게 받아들입니다.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베드로의 단순한 대답이었어요. 극도로 단순하죠. 아주 심플합니다. 나가서 내려서 잡아라.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애를 썼으나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하겠어요. 이게 아니란 얘기죠.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말씀을 따라, 말씀하시니 그 명령 받아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한 전부예요. 말씀하셨으니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이게 다였어요. 그게 그냥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게 말씀대로의 삶이었고 그 삶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아멘. 그대로 하니 이겁니다. 말씀대로 하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순종하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고깃대가 걸려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찢어질 지경으로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자는 건 뭐예요? 그냥 그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버티시다 보면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라는 겁니다. 2008년도에요 스웨덴 예테보리 하프 마라톤에 4만 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이때 19세 된 미카엘 에크발이라는 청년이 함께 참석을 했죠. 한 장 넘기시면 이렇게 됩니다. 에크발이라는 이 청년이 이제 이 시합에 참석을 해서 1시간 9분 43초로 21위를 했습니다. 4만 명 중에 21위였어요. 그 다음에 같은 경기에는 9위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는 스웨덴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볼까요? 보시면 보 앞에 불 꺼주시고요. 지금 이 청년이 이제 출발선에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2km 지점까지 딱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설사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km가 넘는 거리 동안 계속 설사를 했대요. 계속 설사를. 앞장 다시 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예. 저 뒤에 사람들 보시는 거 보죠?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지금 19살 청년이 그냥 계속해서 설사를 하면서 그냥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21위를 했습니다. 4만 명 중이에요. 이 사진이 세상에서 가장 창피스러운 사진 모임집에 단골 손님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정말 창피한 사진이죠. 근데 이 경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기자가 이 에크발이라는 청년에게 질문을 합니다. 대체 왜 레이스를 관두고 씻으러 갈 생각을 안 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한 거죠. 그 에크발이라는 청년이 대답합니다. 시간 낭비니까요. 한번 멈추면 그 다음, 또 그 다음에 멈추게 되기 쉽지요. 그러면 습관이 됩니다.

0: 청년이 이야기한 건 그겁니다. 한번 멈추면 또 멈추게 돼요. 그러면 또 멈추기가 쉽다는 겁니다. 계속 타협하다 보면요, 또 타협하게 되고 또 타협하게 됩니다. 목장 모임을 열지 않기 시작하면 또 열지 않게 되는 건 쉽습니다. 내가 목장 모임 참석하지 않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가기 어려운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습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는 것도 습관이고요, 포기하는 것도 습관이고요, 자꾸 미루는 것도 습관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습관에 밀려서 습관에 밀려서 타협하다가 타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그 자리, 그 사역, 그 목장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우리가 자꾸 미루다 보면 결국은 습관이 되고 결국은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평생을 우린 살아가지만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냥 아 우리 가정, 아 내 삶 정말 괜찮은 삶이었어, 그냥 돌아보니 그래도 괜찮았어, 난 그래도 나았어 라고 하는 그냥 그저 그런 삶으로 마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정말 위대한 사명 우리에게 주셨고요, 제2의 종교개혁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꾸 타협하기 시작하거나 자꾸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대로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한번 멈추면 그 다음에도 멈추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텨야 돼요. 버티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사역 가운데 버티기 시작할 때 비로소 열매가 일어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 모습 그대로예요. 다른 대단한 어떠한 것을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필리핀 바기오라는 그 삶이, 10년이라는 삶이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참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부르신 곳이 거기였어요. 저한테는 거기밖에 없었어요. 다른 곳을 말씀하시지를 않았고 그 자리에 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버티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버티다가 또 다른 길을 주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 인도함 받아서 가는 거죠. 저는 저대로 그렇게 또 버팁니다. 이곳에서도 또 그렇게 불러주셨으니 저는 버틸 뿐이에요. 그냥 가정교회를 이어가는 건 정말 감사한 거죠. 올로 목사님이 가정교회를 시작해 주신 건 전 너무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저희 시작했거든요. 요 에크발은 2008년도래요. 여하튼 그 비슷한 숫자만 봐도 좋아요. 2009년에 시작해 주셨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 가정교회로 지금 계속 가고 있고요. 많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아 저 교회 참 잘 되는데 뭐 하지? 하고 가서 갖고 와요. 저쪽에서 뭔가 프로그램이 좋으면 그거 가지고 와요. 뭔가 계속되어지는 갈증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갈등이 있어요. 그냥 혼자 스스로 정말 많은 고민을 해요. 그러나 뭐 어떤 것들 뭐 그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전 그게 너무 기쁘고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냥 그래서 저도 조금 무리될 정도로 제 삶을 움직여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그렇게 가요. 요번에 새겹줄 금식 새벽 기도회 제가 5일을 준비하는데 이틀은 밤을 샜어요. 그러면서 아 내가 아직도 밤을 샐 수 있구나. 10년 동안은 이제 아, 10년이 아니라 이제 초반에는 바교에서 처음 다니는 목회할 때는 거의 뭐 밤새는 게 일이었어요. 그냥 토요일날 밤새는 건 그냥 일이었어요. 그냥 아침에 새소리와 함께 그냥 주일을 준비하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아, 안 되겠다, 힘들다, 이제 안 되겠다, 자야지 이랬는데 그 새벽 기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는 이틀을 꼬박 샜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저는 저대로 가요. 저는 저대로 가정교회 지키겠다고 이 정신 그대로 흘려보내겠다고 전 노력합니다. 그럼 목자님은 목자님대로, 목녀님은 목녀님대로, 부목자님들은 부목자님대로, 모건분들은 모건분대로 함께 그렇게 달려가는 거죠.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서로 버티고 정말 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지금 있으니 그게 가장 좋아서 있는 겁니다. 우리 찬양팀 같이 찬양할까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냥 VIP 위에서 그냥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VIP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요. 그렇게 버틴다면 우리는 신약교회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내 인생 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1: 지금까지 고민감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해드리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신앙상담을 원하시면 울산소리침례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면서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Yes,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실 거야,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원하고 있으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하시거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느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하루 24시간 365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크리스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섭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우리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아주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이미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을 가져오신 구세주를 만나기 전까지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만난 후 그는 오랜 두려움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게 되었답니다.
1: 아니, 무슨 일이죠, 여보?
2: 크리스가 악몽을 꾸나 봐. 내가 가서 보고 올게. 무슨 일이니, 크리스?
3: 무덤을 저를 삼키고 있었어요.
2: 그냥 꿈을 꾼 거야. 아들아, 걱정하지 마. 모든 사람들은 언젠간 죽게 돼 있어. 하지만 너에겐 아주 오랫동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알겠지? 이제 다시 잠을 자렴. 무서울 건 아무것도 없어.
0: 이 악몽에 시달렸을 때 당시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이 남자는 훗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이 꿈을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크리스토퍼 브로스넌의 실화 간증으로 그가 어떻게 사슬을 끊었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 저는 1986년에 뉴질랜드에서 이남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산림관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다니던 자꾸 보수적인 학교를 제외하면 우리는 고립돼서 지냈죠. 그래서 전 친구들이 많지 않았고 대부분 시간을 독서를 하며 보냈습니다. 그 결과 교만으로 자아가 부풀었고 자기중심적인 아이가 됐죠. 그 때문에 또래들에게서 따돌림을 받았고요. 그러다가 제가 10살 때 우리는 멀리 떨어진 도시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도 저는 다른 아이들에게 자주 괴롭힘을 당하곤 했습니다. 교실에서 제게 공을 가져오라고 시키고서는 저를 안에 가둬버린 적도 있고 또 제 점심 도시락을 나무 위로 던져버리기까지 했죠. 제 자존심은 심하게 상처를 입었고 그 때문에 집에서 반항을 했습니다.
1: 크리스, 너 아직 그 책 읽고 있니?
3: 네.
1: 엄마가 네 방 청소부터 하라고 그랬잖아.
3: 오늘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1: 어서 청소부터 해.
2: 크리스, 너도 나랑 같이 교회에 갈 거니?
3: 네.
2: 아, 그렇다면 빨리 준비해. 여보, 당신도 우리랑 같이 가겠어?
1: 아, 나 교회 가는 거 싫어하는 거 잘 알잖아요.
3: 저 지금 나가요. 방은 나중에 치울게요, 엄마.
2: 요즘 성경을 읽고 있니?
3: 네. 하지만 이해가 안 돼요.
2: 실망하지 마라. 나도 다 이해가 안 되니까.
3: 만약 제가 성경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교회 예배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아빠. 왜 엄마와 동생이 집에 남아있는지 조금은 이해가 돼요.
4: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도 친구들이 생겼는데 그 아이들은 로그막과 비디오 게임, 포르노그래피를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과 자주 어울렸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가치를 수용했죠. 그러다가 17살에 생애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방과 후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같이 일하는 직원 중에서도 늘 행복해 보이는 몇 명을 좋아했는데 특히 마티 형을 좋아했죠.
5: 크리스, 이 일이 네 지평선을 확장시켜주고 있지 않니?
4: 어? 아니, 형, 그게 무슨 뜻이야?
5: 이 일을 하다 보면 더 나은 교육을 받고 싶거나 뭔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가 생기잖아.
4: 그런가? 아무것도 없는 것보단 낫네.
5: 내 말이 바로 그거야. 크리스, 넌 장래에 무슨 일을 하고 싶어?
4: 아직 모르겠어. 난 독서를 좋아하니까 어쩌면 작가가 될지도 모르고.
5: 인류의 악에 대해 써봐.
4: 형은 참 재밌는 사람이야. 여기 다른 형들도 다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이 보여.
5: 우린 모두 같은 교회에 다니거든.
4: 그러던 어느 날 밤,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갔는데 부모님이 동생과 저를 거실로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2: 너희들에게 말할 게 있다.
4: 무슨 말씀인데요?
1: 엄마가 잠시 동안 저 친구네 가서 지낼 거야. 너희들은 여기서 아버지와 있게 될 거고.
2: 이건 너희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내 엄마와 나 사이의 일이란다. 너희들이 원할 땐 언제든지 엄마를 만나도 돼.
4: 두 분은 이혼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동생과 전 두 분의 의도가 뭔지 알 수 있었죠. 한동안 저는 제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제 반항적인 태도 때문에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고 때때로 그 일로 두 분이 말다툼을 하셨으니까요. 부모님이 이혼하신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밤 저는 마티 형과 함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5: 너도 교회 다니니, 크리스?
4: 다들 그러지 않나?
5: 우리 가족은 안 다녀. 그럼 매주 나가?
4: 아니, 그냥 가끔씩만.
5: 만약 오늘 네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이 너한테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야 하지? 라고 물으신다면 넌 뭐라고 대답할래?
4: 나 그런 거 몰라. 형은 뭐라고 대답할 건데?
5: 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대답할 거야. 성경에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 넌 그 말씀을 믿니?
4: 믿어.
5: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셔. 이건 단지 몸이 죽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야. 모든 사람이 다 한 번은 죽는데 중요한 건 둘째 사망도 있다는 거지. 둘째 사망 때 사람들은 지옥에 던져져 영원히 그곳에 있게 되는 거야. 만약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넌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게 둘째 죽음이야.
4: 이런 얘긴 처음 들어.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5: 네 자신의 방식대로는 천국에 갈 수 없어. 너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야. 만약 네가 네 죄를 회개하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분이 널 구원해 주실 거야.
4: 그럼 목사님이 필요한가?
5: 아니, 예수님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이셔. 그러니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돼. 너도 지금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할래?
4: 아니,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해준 건 정말 고마워. 저는 너무 당황해서 그와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스쿠터를 타고 집에 오는 길에 혹시라도 사고가 나서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될까 염려가 됐죠. 저는 꼭 구원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침대로 가서 무릎을 꿇었죠. 주 예수님, 부디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릇된 말씀을 드리고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전 이런 일에 정말 익숙치 않아요.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음을 믿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부디 저를 용서하셔서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고 저를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주세요. 아멘. 그날 밤 저는 과거의 죽음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염려 없이 아주 단잠을 잤습니다. 언젠가 천국에 가게 될 것을 알게 되니 얼마나 평안하던지요. 그런데 어느 날 마티 형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교회에는 가지 않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연히 엿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을 열었죠.
6: 나도 새신자야. 근데 교회는 다니지 않고 있어.
5: 그건 좋은 게 아니야, 크리스. 꼭 교회에 다녀야 돼.
6: 난 교회란 곳은 초대를 받아서 나가야 하는 줄 알았어.
5: 아니야. 교회란 모든 크리스천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선포된 말씀 가운데 성숙해가는 곳이야.
6: 어느 교회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5: 네가 좋다면 우리 교회로 와도 돼.
6: 좋아. 바쁘지 않으면 갈게.
7: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했던 바리새인처럼 되지 마십시오. 그는 스스로 만든 자기 의, 곧 그의 행위를 의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에 감명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거부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동안 그가 경멸했던 평범한 사람인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태도입니다.
4: 전 그 말씀과 그 예배가 너무도 좋았죠. 그래서 다음 주에 또다시 찾아갔는데 다가오는 주말에 아우니치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참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목사님은 제가 온 것을 보고 놀라셨고 얼마 후 저에게 멘토가 되어줄 동갑내기 자매를 한 명 소개해 주셨답니다. 멘토와 저는 친구가 됐고 저는 믿음 안에서 자라났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잡초인 저를 그분의 목적을 위해 열매 맺는 나무로 바꿔놓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제가 얻은 새 믿음을 요동치게 할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0: 마티 오빠가 주님을 떠났어.
1: 뭐? 마티 형이? 아, 그 형은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준 사람이었는데.
0: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께 등을 돌렸어. 다시 무신론자가 되었대.
1: 그래. 맞아. 형은 무신론적 집안 출신이라고 했어.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0: 나도 정말 모르겠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성경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말씀을 잊지 마. 믿음은 무언가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에겐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일 수 있어. 하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1: 아, 난 마티 형을 우러러 봤었는데.
0: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위해 다른 이들을 바라보면 안 돼. 우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해.
1: 정말 사탄은 절대 포기하지 않나 봐, 그지?
0: 유다를 봐. 그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 내내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대화도 했지만 그 후에 그분을 배반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사람들은 너를 낙심시킬 수 있어, 크리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
2: 신약 성경을 꾸준히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당시 저는 18살이었는데 목사님께 교회에서 설립한 신학교에 다음에 입학하게 해달라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목사님은 제게 아멘이라는 답장을 보내주셨죠. 그쯤 저는 아버지 댁에서 독립해서 나와 같은 교회 청년들과 함께 한 아파트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를 초청했죠.
3: 너 잘 지내는구나. 이 종교가 너에게 맞는가 보다.
1: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아버지. 주님은 정말로 계세요. 제가 하나님께 저를 구원해 주실 것을 구했을 때 그분은 그렇게 하셨어요. 바로 그 시점에서 저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받았고 이제 그분은 제 안에 살아계세요. 그분은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고요.
3: 그래? 이제 내가 정말 달라졌어. 난 단지 그게 무엇이든 식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1: 아버지께 뭔가를 설명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괴로우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3: 응, 알았다.
1: 이건 로마서예요.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세요. 맞나요?
3: 어, 맞아.
1: 그리고 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3: 그 한 사람이 아담이었지?
1: 하, 네, 맞아요. 자, 이번엔 6장 23절 말씀이에요.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어요.
3: 난 한 번도 그 점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구나.
1: 로마서 10장에서는 구원을 받는 법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3: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구나.
1: 우린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어떤 행위를 하기 원하지만 그럴 순 없어요.
3: 아무것도?
1: 네. 구원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오기 때문이죠. 단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굴복하고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럴 의지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거든요.
3: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해줘 고맙다, 그리스.
1: 주님을 믿으세요, 아버지.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아버지 인생도 바꿔주실 거라고요. 아버지는 마음의 깊은 감동을 받아 떠나셨고 죄인의 기도를 담은 전도책자도 갖고 가셨죠. 다음날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더니 감사하게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남동생과 어머니는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거부하셨죠. 전 몇 번이나 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그날도 함께 차를 마시러 찾아뵀죠.
4: 배고프니? 뭐 좀 차려줄까?
1: 아니요, 괜찮아요, 엄마. 저 예수님에 대해 얘기를
4: 하고... 난 그런 소리 듣기 싫다.
1: 하지만 그분은 엄마에게 새 생명을 주세요. 그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4: 참, 크리스. 엄마 말이야, 새해를 시작했어, 의료부서에서.
1: 주님께서 엄마께 구원의 새 옷으로 입혀주실 거라고요.
4: 넌 그 얘기밖에 할 게 없니?
1: 전혀. 엄마의 영원한 운명에 깊은 관심이 있어요. 심판의 날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고요. 엄마가 예수님께 나아가시면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엄마를 함께 데리고 가실 거예요. 그 일은 교회에서 휴거라고 부르는데요. 하지만 엄마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엄마는 이 땅에 남아 아주 끔찍한 대환란을 겪게 돼요. 그리고 그 후엔 영원한 지옥에 있고요.
4: 너 이단에 빠진 것 같구나.
1: 아니요, 이거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엄마도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엄마를 대신해서 그분의 생명을 주셨다고요. 여보세요?
5: 나는 아직도 어제 네가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설교한 것 때문에 화가 난다, 크리스.
1: 죄송해요, 엄마.
5: 너 엄마 집에 와서 그런 행동을 할 권리가 전혀 없어.
1: 전 단지 하나님께서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5: 절대로 다시는 내 집에서 설교하지 말겠니? 네 종교는 그냥 너나 믿으라고.
1: 어머니의 말씀에 제 마음은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전 어머니의 요구를 존중해드렸지만 어머니 댁에 있는 동안은 저의 태도와 행동을 통해 산증인이 되기 위해 고군분투했죠. 그리고 드디어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전 여전히 교회의 다른 형제들과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형제 중 한 명이 제가 로그음악을 즐겨 듣는 걸 언짢아 하며 끄라고 고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멘토인 신과 저는 공원을 산책하며 이 얘기를 했죠.
0: 목사님께서 네가 로그음악을 듣는 문제

0: 가사가 죄를 미워하기 때문이야.
1: 그래? 하지만 난 그저 음악이 좋을 뿐이야. 가사엔 정말 신경 쓰지 않는다고.
0: 또 다른 이유로는 대부분의 록스타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나쁜 본을 보이기 때문이지. 그들은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간음을 부추기고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거든. 그들의 음악을 듣고 구입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을 지

0: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 그리고 성경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도록 권고하셔.
1: 쉽진 않겠지만 앞으로는 크리스찬 음악을 듣고 점차적으로 록음악을 줄여가야겠다.
0: 그래, 기도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봐.
1: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멘토 친구가 우리 공동체 안으로 이사해 왔을 때 록음악을 완전히 포기하고 신학교를 장학생으로 졸업했죠. 현재는 요양원과 어린이를 위한 교회 그리고 중독자들을 돕는 선교사역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비록 23살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위성교회에서 부목사로서도 섬기고 있는 중이죠. 전 여전히 어머니와 남동생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무덤 안으로 삼켜져 들어가던 어린 시절의 그 악몽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은 수많은 다른 이들이 염려될 뿐이죠. 고린도 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2: 애청자 여러분, 혹시 아직도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어쩌면 여러분께 내일이 결코 찾아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연 정은석, 이명숙, 유재상, 현경수, 김기흥, 이미향, 한신정, 이현주,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는 신앙생활의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사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윈도 같은 질문을 남겼고 그에 대한 답은 오늘날 생명의 기원에 대한 논쟁에 많은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다윈은 과학 분야를 전공하지 않았기에 진화론은 과학이 아닌 철학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다윈의 전공은 철학과 신학이었죠. 다윈은 철학과 신학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등동물에서부터 발달한 인간에게 신념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 믿을 만한지에 대한 무서운 의심이 계속 생긴다. 만약 원숭이에게 신념이 있다면 그것도 신뢰할 수 있을까? 즉, 다윈이 말한 것은 자신의 이론이 사실이라면 인간의 마음이 원숭이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 그런 마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동물보다 훨씬 우월하다면 그것은 창조가 진실일 때뿐입니다. 어느 쪽이든 다윈의 논리는 창조가 진실이고 진화는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게끔 합니다. 인간이 하등동물에서 발전했다고 가르치면서부터 동물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함께 늘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윈 자신의 말은 진화론이 얼마나 왜곡된 논리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보스턴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보건소에 웬 사나이가 흉기를 들고 뛰어들어와서는 의사와 간호원을 위협하여 인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헤로인 대용으로 쓰이고 있는 진통제 메사돈을 요구하며 그 메사돈을 치사량 이상으로 대량 복용을 했습니다. 바로 그 청년은 자살하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 제이슨 호브라고 하는 사나이는 메사돈을 복용한 후에 곧 실신하여 몇 분 동안 호흡이 멎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해독제를 투여함으로써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원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닌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죄를 씻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는 영적인 해독제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BBN 한국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이행보 목사님과 함께하는 비전 라이프 시간입니다. 이행보 목사님은 미국 내시빌 연합침례교회를 섬기시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 온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사역을 위해 섬김, 전도, 소그룹 훈련에 힘과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행보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3: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4: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우리가 영분별하는 게 굉장히 참 중요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만날 때 그 영이 어느 영인지, 진리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영인지, 아니면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영인지, 우리가 잘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천사처럼 이렇게 가장하면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한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한국의 옷값이 너무 비싸다고 그런 얘기를 우리가 나눴는데,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 부부가 한국에 나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한테 당부를 합니다. 여기 옷값이 너무 비싸니까 내가 미국에 들어가면 좋은 옷 사줄 테니까 여기서 이제 사지 말라고 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외출에 딱 들어와 보니까 사모님이 비싼 옷을 입고 거울 앞에서 이렇게 폼을 잡고 있는 거예요. 웬일인가 싶어서 이제 물어본 거죠. 그냥 구경만 하러 백화점에 갔는데 너무 자기 마음에 드는 옷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냥 한번 입어만 보려고 입었는데 사탄이 속삭이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그 옷, 당신 입은 이 옷이 너무 잘 어울린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가르친 게 있잖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자기도 그렇게 했대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사탄이 그러더래요. 사모님, 뒤에서 봐도 예쁜데요? 그 옷은 사모님 거예요. 그래서 샀다고 그러는데, 이 알아도 당하는데, 그죠? 모르면 얼마나 더 당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이 일어난다고 이게 하나님의 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종교에서도 이적과 기적은 일어나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영을 다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친다고? 아니에요. 이단도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잘못된 교리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어떻다고 그래요? 우리가 둘이에요. 하나님께 속하든지 세상에 속하든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탄이 활동하는 영역, 이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뭘로 이루어졌을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본능대로 살아요.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 이 자꾸 이 한 번 정욕을 통해서 어떤 쾌락을 느끼게 되면 이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자꾸 보게 만들고 학습효과를 일으키면서 그걸 자꾸 취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 뭐 개인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자랑이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공동체가 깨져버립니다.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교회가 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성도들끼리 정말 겸손하기로 하고 가능하면 내 잘남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겸손하시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에 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늘 겸손하고 또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섬겨주고 그래서 공동체를 하나되게 유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이 이게 성령인지 아니면 사탄인지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진리를 선포하는 영인지 아니면 미혹의 영,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를 사탄의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영인지 우리가 잘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분별하는 기준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에 대해서 이게 아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한번 때려볼까요? 그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에 대한 시인 여부이다. 아무리 가르침이 뛰어나도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에 대해서 저들이 부인한다고 하면은 아 이거는 이단이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영, 사탄의 하수인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절, 3절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거 시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 보면 나오죠. 7절에도 보면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았다면 큰일이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았다면 우리 안에 거할 수 없고요. 우리와 같이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세상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끌리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아요. 왜? 세상보다 더 큰, 세상보다 더 중요한 이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4대 교회는 이름만 교회란 이름을 가졌지 뭐예요? 바로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죠. 네 행위를 아느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왜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들의 행위를 보게 되면 전혀 예수님과 동떨어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럴 수가 없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교만을 떨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또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그런 삶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던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지만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는 기준은 따라해볼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에 대한 시인 여부이다. 그 예수를 시인하느냐 안 하냐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느냐, 예수를 구원자로 시인하느냐는 것이죠. 종교다원주의의 문제점은 뭘까요?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입술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세상에 속했고 사탄의 하수인에 불과한 것이죠. 바로 예수님만이 only 유일한 구원자이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구원할 수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내가 준 적이 없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 신약에 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두 가지면 내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있었는데요. 예수, 이 저들은 바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거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 동의했지만 저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자기들의 로마 약제에서부터 풀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근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이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로 오시는 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면 어떻게 되죠? 그분은 우리 죄를 짊어질 수가 없어요. 육체로 와야만 죽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죗값은 사망이라고 해서 그분이 대신 죽어져야 우리 죗값이 치러지는데 육체로 온 것을 거부하면 영지주의자처럼 거부하면 영지주의자들의 문제점은 뭔가요? 저들은 영은 신령하고 육은 더럽고 추하다는 거예요. 육은 죗덩어리이기 때문에 육이 행하는 일들은 결국은 죄를 짓다가 결국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내 영은 거룩하기 때문에 영과 육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이 아무리 죄를 짓든 내가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면 그 영은 영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 지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언제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느냐? 예수님께서 침례관을 통해서 침례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럼 언제 떠났느냐? 십자가 달리 직전에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예수의 몸은 죄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분의 온전한 하나님이고 온전한 인간됨을 먼저 거부하니까 부인하니까 우리의 속죄를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됨을 부인하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것을 부인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을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같이 나와 동행하고 천국까지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왜?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영생을 가진 자로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보면 이것을 왜 기록했느냐?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이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분은 구원자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하나님께 속했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이 하나님됨을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은 바로 이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부인하는 게 뭐예요? 통일교잖아요. 예수님은 구원에 실패했기 때문에 문선명이가 자기가 완성했다고 그래요. 자기를 통해야만 구원 얻는다고 그래요. 또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신천지도 이만희를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원자가 따로 있는 것은 바로 이단입니다. 영지주의자들 구원파 같은 그런 데서는 어떻게 돼요? 육신으로 뭐 하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육신이 어차피 죗덩어리고 이거는 죄 짓다가는 썩어 문드러질 건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영지주의자인 거예요. 거기에 속아서도 안 되죠. 그래서 예수가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럼 예수님께 직접 바뀌고 있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에게 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 이 부활의 복음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해서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도 보면 바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뭘 밝히고 있나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 동행해가지고 내가 결국은 재판을 받고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3일에 살아난다고 하는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로 온 구원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분별하는 기준은 따라해볼까요? 사도들이 하는 말에 대한 순종 여부이다. 바로 사도들, 그 당시에 신약성경이 없었어요. 사도들이 하는 말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바로 신약 성경 말씀에 대한 수정 요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사도들이 하는 말, 바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신약, 특별히 신약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보면 진리의 영에 속해 있는지 미혹의 영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구자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내가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자주로 영접할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우리는 다 죽었어요. 예수님 영접할 때 나 인간의 행보는 죽었어요. 그러면 요때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까? 내 가족을 어떻게 만나? 죽었는데 어떻게 사람을 만나요? 죽으면 사람 못 만나잖아요. 대신에 우리 안에 무슨 생명? 예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떤 미국 교회가 너무 위치가 좋은데 술집이에요. 그렇지만 그 술집을 사서 교회로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그 술집 주인이 기르던 앵무새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술집 주인이 그냥 그 목사님한테 앵무새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 앵무새가 교회에 있는데 목사님이 단위 올라가니까 이 앵무새가 그러는 거예요. 새 주인이네, 새 주인이네.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근데 이제 성가대가 쫙 올라와서 하니까 새 팀이네, 새 팀이네. 그동안 밴드만 봤는데 밴드가 싹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새 팀이네, 새 팀이네. 교인들이 쫙 들어오니까 그 손님이네, 그 손님이네. 술집 맨날 들락날락 거리던 그 사람이 교인이라고 들어오니까 이게 안 죽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죽고 예수 생명으로 바뀌면 달라져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면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낮아지십시오. 섬기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에 앞서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삽니다.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안에 예수님, 세상보다 더 큰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앞서서, 말하게 앞서서, 행동으로 섬기게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 끝까지 전해질 때까지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미국 내시빌 연합침례교회를 섬기시는 이행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BBN 복음대화방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대화방 홈페이지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그럼 오늘 들으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5: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몰아내시면서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면서 강도굴로 만들어버린 종교 지도자들과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성전을 시장터로 만든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린도서에 의하면 내 몸이 곧 성전인데 오늘 예수님이 내 마음을 방문하신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하는 경고의 음성이 제 마음을 두렵고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여러분들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거룩하십니까?

혹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원하십니까? 아마 틀림없이 이 질문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는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내가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또 내 죄가 모두 용서되는지 안 되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을 잘 들으셨다가 여러분들의 기도로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밖에 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만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성경의 약속처럼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 주십니다. 미루지 마시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4: 조용히 해.
5: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6: 자, 우리 지난주에 2주 동안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내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내신다. 우리는 결심을 아무리 해도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중간에 다 포기하는 경우 너무 많아요. 공부할 때도 오늘 내가 밤 12시까지 공부하고 자야지 라고 결심을 다 하고 책상에 앉았는데 앉아서 책을 탁 펴는 순간 뭐가 와요? 그래서 12시에 못하는 경우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면 그걸 끝까지 이뤄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 그 착한 일이 뭐냐 물으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이라고 했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고 그 복음을 믿으려면 또 성령님도 오셔야 돼요. 이런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날까지 다 이룰 것을 확신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7절 보세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너희 무리와 이와 같이 생각할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바울이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저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전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야, 누가 막 목사님 저 멀리 떠나면 여러분들과 누가 제일 마음에 있을까? 체리나? 너는 내 마음에 있다? 아마 체린이 생각날까? 오늘 엘리베이터 같이 타고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이 나요. 엘리베이터 같이 타고 와서.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지금 복음 전화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나는 비록 감옥에 있고 여러분들은 빌립보에 살지만 여러분이 내 마음에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또 복음을 전가하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런 일에 여러분들은 나와 함께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연보를 보내주었어요.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할 연보를 보내주고 또 사람도 보냈어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위로하고 또 격려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복음 전하는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린이는 잘 모르지만 우리 교회 어른들이 되면 그 주보에 나오면 성경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쪽을 보세요. 우리 교회는 연보도 있고 이제 성경금이라는 게 있는데 성경금 하면 뭐 하느냐면 저 중국이나 또는 뭐 인도나 터키나 또 저 외국에서 지금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연보를 보내요. 그럼 연보를 보내면 그분들은 또 편지가 와요. 목사님 감사해요. 넓은 교회 감사해요. 편지를 보낸다고. 왜? 그분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하니까. 이게 은혜에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서 연보를 보내주고 사람 보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제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도 은혜에 참여했어요. 라고 하면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입니다. 그럼 사람들은요, 야, 전하면 이러죠. 야, 보고 싶다. 언제 한번 만나자. 언제 한번 밥 먹자. 그거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한 번이 1년에 가고 2년에 가도 안 돼. 언제 한번 밥 먹자. 보고 싶다. 이게 입에 발린 말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보고 싶다. 이게 하나님이 정의래요. 거짓말이네요. 왜?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보고 싶을까요?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잘 듣는 친구는요 보고 싶어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막 스마트폰까지 요새 성경 보아서 보니까 엉뚱짓 하는 사람은요 좀 조용해라. 네 말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바울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로 보고 싶어요. 왜? 정말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늘 함께 하니까 그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증인을 하면서 이제 기도해요. 9절에 내가 기도해요. 내가 기도하나. 바울이 이제 예수님이나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었고 또 이렇게 성경금을 보내주어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 은혜에 참여했으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 세상에서 부자 되세요, 성공하세요 이런 기도를 안 해요. 참 이상해요. 정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사랑하면 빌립보 교인들 되게 어렵거든요. 힘들어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또 막 핍박받는 사람들 있어요. 그분들의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하기를 여러분들 정말 힘을 가지세요, 권력을 가지세요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하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 보고 싶은데 뭐라고 편지하느냐 하면요 기도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첫째,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도해요. 자, 우리가 지난주 2주 동안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했는데 그 착한 일을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다 이룰 것을 원합니다. 때 그 착한 일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착한 일이 전에는 뭐 구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오늘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뭐예요? 사랑. 세상 사람들은요 사랑 그러면요 너무너무 오해해요. 텔레비전에 드라마를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보잖아요. 엄마 아빠가 드라마 보니까 어려서부터 사랑 드라마를 봐가지고 초등학생이 꽃 들고 가서 남학생 여학생한테 사랑해요 하고 꽃다발을 바치고 이래요. 초등학생들이. 그럼 여자들은 흥! 안 받아 이러는 거예요. 왜 안 받니 그러면 내가 쉽게 받아주면 내가 쉽게 보이잖아. 그래서 안 받아. 그 두 번째 와서 사랑해요 하고 막 선물 가져오면 받아줄까 말까 하다가 세 번째쯤 정도 되면 슬쩍 받아주는 이런 거 어디서 배우세요? 잘못된 사랑이란 드라마 보고 배운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사랑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성경의 사랑은 첫째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고 용서하고 자비하고 정말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자기 아주 욕심적인 사랑뿐이에요. 엄마가 날 사랑하면 이거 해줘야지. 이건 엉터리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시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이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례하면 이렇게 말해요. 신랑, 신부를 사랑합니까? 아, 이렇게 안 해요. 질문에, 신랑, 왜 결혼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신랑이, 네,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이 뭐예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 답을 잘 못해요. 사랑이 뭐예요? 당신이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하지만, 당신의 사랑한다는 것은 이 아가씨를 당신의 소유로 삼고 싶은 당신의 욕망이에요!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주례식장에서. 주례하는데. 그럼 사람들이 벙 쪄요. 응? 저 무슨 말 하지, 주례가? 진짜 사람은 결혼 안 해야 돼요. 결혼하면 당신을 위해서 밥 해줘야 되잖아요. 아이를 가지고 배가 불룩해지면요. 여자들 뱃살이 다 터요. 그건 아내를 희생시키는 것이 뭘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해요. 그럼 이 결혼하라는 말이에요? 말하는 말이에요? 그때 목사님. 그럼 어느 결혼 안 할 거예요, 앞으로?
4: 아니야. 할 건데요. 모르지만지 모르겠어요.
6: 오, 와우.
4: 결혼.
6: 여자친구 두 명인데, 누구를 생일을, 몇 학년이니, 너?
4: 2학년!
6: 2학년인데, 여자친구 두가 있는데, 결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누구를 정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네. 잘못된 드라마를 봐서 그래요.
4: 아니요.
6: 그래서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랑한다는 말은요, 자기 욕심이 들어있어서 잘못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결혼 주례 하면서도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 사랑인지 결혼해서 살아볼 때에 내 이기적인 욕심이 나올 때는 아, 왜 예수님이 우리를 김건우 집사님 들으세요 와서 왜 우리를 예수님께서 죽도록 사랑했었는지 그걸 알라고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정말로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돼. 왜? 내가 아내를 절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나임을 발견할 때에 정말 예수님이 날 죽도록 사랑해 주실 거라 이거 알도록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 그걸 배우세요. 이렇게 하세요. 신부도 묻죠. 신부는 왜 결혼해요? 남편을 사랑해서,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한대요. 근데 신부는 신랑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이제 이 신랑에게서 마지막 기대해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우리가 정말 기대해야 할 분은 예수님이거든요. 그걸 배우는 학교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착한 일이 뭐냐면 사랑. 이것만 해도 1년 52번 해도 이러면 다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겁니다. 1년 내 이 말만 해도 다 못해요.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갈게요. 사랑.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그 사랑을 시작하셨다면 결국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 우리 안에 이기적인 사랑 어떻게 해요? 빠져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내 이기적인 사랑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내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뤄내겠다. 두 번째 뭐예요? 사랑이 풍성해지고 또 하나요. 지식과 총명. 이 지식이라는 것은 세상에 돈 잘 받는 지식 그런 지식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모르면 망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총명. 그게 지식.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3번 총명이에요. 무슨 총명이요? 하나님을 아는

BBN에서 들려드리는 찬양은 매우 엄격한 검증을 거쳐서 방송됩니다. 왜냐하면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높여드리는 소중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BN은 잘못된 멜로디나 리듬 혹은 가사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찬양이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아무리 현대적이고 인기 있는 찬양이라고 해도 성경적인 정확한 기준에 위배된다면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와 같은 원칙이 언제까지나 지켜질 수 있기를 바라며 많은 사람들이 BBN의 찬양을 통해서 정말 영혼이 순수해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언제나 올바른 찬양을 내보내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우리는 거짓과 진실을 잘 구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있거든요. 옛날에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큰 거짓말이 작은 거짓말보다 더 강력하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비극적이게도 자기 자신의 그런 생각을 시도를 했고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히틀러가 정치 초년생이었을 때는요, 다른 사람들의 큰 뜻을 지지하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권력을 잡았을 때는 자기 정당이 어느 누구도 박해할 의도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나중에 미디어를 통해서 자기를 국민의 아버지 같은 존재로 또 도덕적인 지도자의 이미지로 그려냈습니다. 거짓말이죠. 사탄은 우리 삶 속에서 거짓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특징이 있어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가능할 때마다 우리를 두려움과 분노와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탄은 그 안에 어떤 진리도 없기 때문에 진리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대적 사단의 사탄의 몇 가지 거짓말들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첫째로, 기도는 중요하지 않아. 이런 거짓말이에요.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사람들, 의롭다고 인정받은 그 사람들이죠.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또 둘째로, 우리가 공경에 젖을 때 빠져나갈 길이 없다. 또 거짓말입니다. 틀렸어요.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은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다.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또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또한 피할 길을 내서 피할 길을 감당하게 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세 번째 거짓말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는 거짓말입니다.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어떤 거짓말보다 더 강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한다면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고 거짓된 것을 분별하면서 물리칠 수가 있고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을 만한 거짓말에는, 여러분이 아는 그런 거짓말 가운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로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실까요? 사랑하는 진리의 예수님,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저희가 믿었던 거짓말들을 다 드러내 주시고 성경에서 읽은 진리에 매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하나님 은혜의 경이로움과 진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말씀으로 새롭게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차이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2: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2: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1: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1: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1: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19세기 영국의 소설가 중에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소설이 우리 모두에게도 잘 알려진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나중에 미국에서 뮤지컬로 만들어져서 브로드웨이에서 오랫동안 공연됐던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죠. 이 소설의 주인공인 헨리 지킬이라는 사람은 영국의 의사였습니다. 존경받고 유능한 의사요 과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위해서 인간 마음속에 있는 선과 악을 분리하는 연구를 하게 됩니다. 연구가 거의 완성이 되어서 이제 임상실험을 해야 될 단계가 됐을 때 그 병원 이사회의 반대 때문에 연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킬 박사는 심한 좌절감과 분노 속에서 본인이 연구했던 약물을 자신에게 투여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임상실험의 대상이 된 케이스죠.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었는지 자기 안에 하이드라고 하는 또 하나의 자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존경받는 의사로서 지킬 박사로서 생활을 하고 밤만 되면 하이드로 변해서 연쇄살인을 하는 악마가 됩니다. 자신의 연구를 반대했던 이사들을 찾아가서 하나씩 하나씩 살해하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자도 죽이는 그런 악한 일을 자행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중적인 삶 가운데서 고통을 느낀 지킬 박사가 자기 안에 있는 하이드를 몰아내려고 예를 썼지만 몰아내지를 못합니다. 이미 자신의 컨트롤을 벗어났기 때문이죠. 결국 자신의 약혼녀와 결혼식을 하던 날 처음 입장할 때는 지킬 박사로 입장을 했는데 도중에 하이드로 변하는 자신을 보면서 자기 친구의 칼에 몸을 던져서 스스로 자살함으로 생을 마칩니다. 이 방법 외에는 자기 안에 있는 하이드를 처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작품이 처음 소개가 되었을 때 영국이나 미국에서 굉장한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특이한 설정을 소개했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작가인 스티븐슨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얻은 것입니까? 그때 스티븐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I learned it from my own nature. 나 자신 안에 있는 나의 본성으로부터 이것을 배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두 개의 자아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지킬이고 또 하나는 하이드입니다. 한 개의 자아는 착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아라고 말한다면 또 하나의 자아는 악을 자행하는 자아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 두 자아가 있고 여러분 속에도 있습니다. 남편에게도 있고 아내에게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애를 할 때는 지킬 박사가 되었다가 결혼만 하면 하이드로 변하는 남자들 많이 계시잖아요. 은혜 받으면 성도님들도 지킬처럼 행하다가 수 틀어지면 하이드로 변하는 케이스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 안에는 이와 같이 한 가지 자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병행하는 두 개의 자아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 자신 이것이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될 영적 현실입니다. 흔히 예수 믿으면 항상 승리하고 완벽한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만 현실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패배와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새로운 자아가 형성되긴 하지만 동시에 아직도 죽지 아니한 옛 자아가 우리 안에 스틸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를 만난 새로운 자아와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옛 속성이죠. 죄를 가지고 있던 옛 자아가 끊임없이 갈등 가운데 투쟁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일종의 영적인 딜레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딜레마라는 이 단어는 영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헬라말에서 왔습니다. 이 die라고 하는 단어는 two라는 뜻입니다. 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레마라고 하는 것은 명제, subject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역을 하면 두 명제 사이에서 길을 찾지 못하면서 방황하는 케이스를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우리식 표현으로 하자면 진퇴양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영어 표현으로는 persistent problem 풀리지 아니하는 계속적인 문제를 딜레마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 크리스찬 삶 속에도 이와 같이 풀리지 않는 영적 딜레마가 있습니다. 마음은 선하고 싶은데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데 또 넘어지고 무너지는 우리의 현실 잘 믿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또 바보같이 선택하고 마는 우리의 모습 우리 모두 안에는 이와 같이 우리 힘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영적 갈등 혹은 영적 딜레마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딜레마를 벗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진실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기를 원하는 참된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현실은 두 개의 자아이지만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딜레마를 풀고 참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우리 내면 속에 존재하는 두 개의 자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사도 바울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 본문에 보면은 나라고 하는 1인칭 단수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 개인의 경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I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다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이미 아는 바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로부터 해방당했다고 배웠는데 어떻게 바울은 다시 죄에 팔렸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육신에 속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flesh. 그래서 영어 번역에서는 I am fleshly. 나는 육신적인 삶을 산다. 아직도 과거에 나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죄성을 갖고 산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실제로 법적으로는 의롭게 선포를 받긴 했지만 아직도 나의 마음속에 나의 삶속에는 플래시 육신이 남아있어서 sinful nature가 남아있어서 계속해서 투쟁하고 죄에 끌려가는 현실을 산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15절을 보시면은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했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이것은 나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나 자신도 내가 왜 이렇게 행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 성경 보면 I do not do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But I do what I hate.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이중적인 모습 발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싶은데 실제는 미워하는 케이스를 보게 돼요. 자녀를 만나면 좋은 말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상처만 드는 말을 남기는 경우, 나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나도 왜 이와 같이 행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우리의 모습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중적 자아의 모습, 아직도 풀리지 아니한 영적 딜레마를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이와 같이 선을 행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살아가고 싶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와 같은 것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마침내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고백이 24절 말씀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게 곤고하다는 말의 뜻은 피곤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참하다는 뜻이에요. What a wretched person I am. New Living Translation은 Oh, what a miserable person I am. 나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냐, 얼마나 누추하냐, 이와 같은 고백을 바울이 쏟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경험을 표현한 것이지 예수 믿은 후의 경험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벵겔 같은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 같은 자가 어떻게 이와 같이 죄의 노예가 되고 이와 같이 아주 비참한 곤고한 자가 될 수가 있을까? 그러므로 이것은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경험을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거스틴 같은 분도 동일한 의견을 가졌고, 존 켈빈, 마틴 루터, 칼 바르트,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유수한 성경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4절에서 25절까지가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난 이후에 경험한,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스틸 경험하고 있는 영적 현실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시제 때문에 탄스, 오늘 본문에 사용된 탄스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7절에서 12절까지를 보시면은 이것은 모두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 past tense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즉 다메섹에서 회심하기 전에 본인의 경험을 표현한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바울은 율법의 전문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에 유학을 가서 가말리엘 문하에서 최고 수준의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의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바울에게 있어서 최대 가치는 율법이었어요. 율법이 인생의 전부였고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자랑이었어요. 마치 옛날에 저희들이 한국에서 성장할 때에 공부가 전부였던 것처럼, 공부 잘해야 착한 사람이잖아요. 공부 잘해야 성공하잖아요. 그래서 학벌이 중시되고 학벌이 모든 것을 대변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속았다는 걸 알잖아요. 학벌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이 동일한 고백을 적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 보시면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율법이 자신의 최고 과제이고 율법만 잘 알면 하나님께까지 도착할 수가 있고, 소위 말해서 율법을 통해 self-righteousness를 이루게 되면 하나님의 바른 사람으로 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속은 거예요. 속일 뿐만 아니라 율법은 궁극적으로 바울을 죽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12절까지 기록된 이 모든 내용들은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과거적 경험을 이야기한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3절로 오면은 텐스가 변합니다. 과거 시제에서 현재 시제로. 그래서 13절은 일종의 전환 구절, 트랜지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같이 읽었던 14절에서 25절까지는 전부 다 present tense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아마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 시점에도 still 본인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소개한 것이죠. 이런 면에서 14절 이하에 기록된 이 모든 내용들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경험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이 이처럼 고통스러워했다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증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 자체가 바울이 예수 만나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존 스타트라고 하는 영국의 학자가 이 대목에서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죽은 자는 몸부림치는 법이 없다. 여러분, 송장이 몸부림치는 거 봤어요? 찌른다고 아파하는 거 봤어요? 죽은 자에게는 죄에 대한 가책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지 못함에 대한 고통을 안고 있는 것.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아픈 고통을 기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도 바울이 진짜 예수 만났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 믿은 후에 나만 갈등한 줄 알았어요. 나만 패배하며 나만 고통 가운데 사는 줄 알았는데, 나만 넘어지고 잘못되게 사는 줄 알았는데,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도 예수님 만난 이후에 갈등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었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예컨대 예배 시간이 조금 늦게 왔습니다. 다들 조용히 예배 드리는데 늦게 오면 참 미안하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더 늦게 오는 사람이 있을 때 굉장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더구나 그 사람이 장로님일 때 얼마나 위로가 크게 되나요? 나만 실수하고 나만 잘못한다면 나에게 부담이 되지만 다른 사람도, 나보다 더 훌륭하게 보이는 사람도 동일한 고통을 혹은 동일한 스트러글링을 한다는 사실을 들을 때 위로가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완벽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프리텐드하고 있지 않아요. 나에게도 아픔이 있다. 나에게도 스트러글링이 있다. 나에게도 회의가 들어오고 때에 따라서는 실패하고 뒤로 물러서는 케이스도 있다. 그래서 뉴 리빙 트랜슬레이션 14절을 번역할 때 I am too human. 나도 똑같이 인간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실제 영적 생활 가운데에 아픔을 겪습니다. 갈등을 겪습니다. 더 잘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함에 대한 좌절감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풀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아니한 현실을 보면서 회의적인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발버둥치고 딜레마에 빠진 것처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바울같이 위대한 자도 동일한 아픔을 겪은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아픔이 있는 현실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고통 속에 계속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 삶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자신의 아픔과 본인의 갈등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바른 축복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예수님 믿은 이후에 실패하고 잘못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갈등은 피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비결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이 갈등의 딜레마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진정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찾아놓은 갈등의 딜레마를 넘어가서 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갈등을 넘어서는 세 가지 비결을 오늘 본문이 소개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연약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가라고 하는 자신의 연약성과 무능력함을 인식하는 것이 회복을 향해 가는 첫 스텝이라고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속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기에 참 진솔한 바울의 고백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나에게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 안에서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신을 정직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있다. 여기서 바울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패하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도달하지 못하는 본인의 연약성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해야지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무능력한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서 연약함을 인식하는 것은 여러분의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회복으로 가는 첫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지나친 자기 확신에 빠진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넘어져도 난 아니야.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않아. 이와 같이 본인은 절대 다른 사람처럼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사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죠. 물론 자아에 대한 확신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자신감이 없으면 또 안 되니까 자아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지나친 자아 확신, 우리가 셀프 컨피던스가 너무 지나친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진정한 확신은 셀프 컨피던스가 아니라 God confidence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지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강한 자냐, 내가 얼마나 완벽한 자냐, 여기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바로 가질 때 그때 우리가 회복도 가능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도 열리는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을 드리면 우리 모두에게는 약점이 다 있어요. 어떤 면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면을 보면은 다 weakness를 갖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공부해봐도 동일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다윗은 찬양도 잘하고 목자로서 양도 잘 치고 사울왕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했던, 블레셋과의 수많은 전투를 벌였지만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했던, 우리가 얼핏 보게 되면 흠잡을 데가 없는 진짜 영웅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성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결정적인 약점이 무엇일까요? 여자 문제. 다른 건 다 스트롱했는데, 다른 건 다 강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의 허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부하의 아내, 우리 아내 바세바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즉 여자 문제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엄청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약점이 그거예요. 아간의 경우는 뭐가 약점이었을까요? 물질에 눈이 어두웠어요. 돈만 보면 다른 게 안 보이는. 여러분은 이런 약점이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아간은 물질에 약했습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베드로, 수지자로서 많은 훌륭한 일을 했지만 뭐가 약점이었어요? 한 성질 하셨어요. 화만 나면 뒤집어버리는, 그냥 칼 뽑아들고 사람 귀 잘라치는. 그래서 그는 강한 것도 있고 좋은 면도 많았지만 weakness, 약한 것이 있었어요.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경우를 보면 사실 요셉도 넘어지려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요셉이 넘어지지 않은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요셉이 저기 애굽에 끌려갔을 때 청년이었어요. 아주 꽃다운 나이,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그때 미세스 보디발이 와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만일에 요셉의 마음속에 나는 이길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오버컴 할 수 있어, 그리고 만일 버텼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10중 8구는 넘어졌어요. 요셉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자기네 자신의 약점을 알았기 때문에 약점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도망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했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연약함이 있어요. 약하다는 것을 숨기지 말고 자신의 연약성을 인정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 딜레마를 벗어나려면 1차적으로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갈등이 얼마나 치열한지, 이 갈등의 치열함을 또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갈등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serious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

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나오고 마음의 법이 나오고 죄의 법이 나오고 또 8장 2절에 가보면은 성령의 법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법은 우리말 표현에는 같아 보이지만 실제 의미는 다릅니다.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모두 21절에 나오는 내가 한 가지 깨달았다는 이 법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철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governing principle.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발견하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발견한 원칙은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선과 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발견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법이 나오죠.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구한다 그랬는데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법은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향해 나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계속 23절에 나오는데 또 다른 하나의 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법은 끝까지 읽어보게 되면 이 법의 실제 내용은 죄의 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의 의미는 율법도 아니고 철칙도 아니라 파워를 말하는 것입니다.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개의 힘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는 내 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새 사람의 파워예요.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원하는 강력한 파워가 우리 안에 있어요. 동시에 또 하나의 파워는 내 안에 존재하는 죄의 파워. 나를 죄 가운데로 계속 몰아가는 옛 자아가 가지고 있는 파워. 이 두 가지 파워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우고 있다. 이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자아가 싸우면 옛 자아와 새 자아 하나님을 향해 가려고 하는 선한 마음과 죄를 향해 가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서로 싸우게 되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의 경우는 어느 쪽이 이겼나요? 뭐 거의 대부분이 다 비슷할 것입니다만은 처음에는 물론 바르게 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선을 택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죄에게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바르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사랑해야지 그러지만 예배 끝나고 파킹장만 나가시면 금방 변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몰고 가는 죄의 파워가 훨씬 더 스트롱하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죄를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쉽게 핸들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스트롱하고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 넘어설 수 없는 것이 죄의 파워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BSBC 라이프를 할 때 늘 소개해드렸던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부 시절에 학교 교회 안에 저희들을 지도하던 지도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집사님이셨어요. 한 번은 고등부가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 끝나는 마지막 날 캠파이를 피워놓고 이제 학생들이 나와서 돌아가면서 간증을 하는데 참 은혜스러운 시간이죠. 그때 학생들만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교사이신 집사님이 나오셔서 그분도 간증을 하셨어요. 우린 전혀 몰랐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하셨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오랫동안 담배를 끊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와서 본인은 입 딱 닦고 주일날 와서 학생들 가르치고 교회 섬기고 또 집사님이니까 기도 인도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실제로는 담배를 끊지 못했대. 사실 요즘 같으면은 뭐 그렇게 또 심각하게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제가 고등학생일 때만 하더라도 더구나 제가 다니는 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담배는 큰 죄였어요. 근데 이걸 끊지 못한 채 이걸 감추고 교회에 나와서 사역을 하니까 얼마나 고통이 됐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한 번은 작정을 했대요. 정말 본인이 마음에 굳게 결심을 하고 약 열흘 동안을 담배를 안 피웠어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이것을 굶는다 그럽니다. 담배도 식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열흘을 굶었대요. 열흘 동안 담배를 굶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담배 외에는 보이지 않는 현상. 그래서 한 번은 이분이 화장실에 갔는데요. 그 당시는 공중화장실, 마을 안에 공동으로 쓰는 공동화장실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화장실의 현장을 질퍽질퍽합니다. 오물이 그냥 번져나오고 퍼져나와가지고 이 화장실인지 바닥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그 질퍽질퍽한 더러운 그 공중화장실에 담배 꽁

0: 하나가 딱 떨어져 있는데 본인도 모르게 그걸 줍더래요. 그걸 줍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야,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가 시작이 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은혜로 본인의 담배를 끊게 한 간증을 듣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죄의 힘은 스트롱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더 정확하게 표현드리면 죄는 처음부터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만일 나의 능력과 힘으로 죄를 극복할 수 있다면 예수님 오시지 않아도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죄는 처음부터 우리가 핸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죄 문제를 처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사실이 뭐냐고 하면 이번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스틸 죄의 파워는 우리의 힘만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죄를 가볍게 여기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자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다. 죄 문제는 아직 처리되지 않았어. 너희들의 힘으로 죄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해. 오직 한 가지 죄에 대한 해답이 있다면 너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능력의 리소스를 가질 때 비로소 죄를 이길 수 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영적 딜마를 해결하는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해법을 인식하고 그 해법을 테이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면서 오늘 본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소개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딜리버할 것인가, 끄집어낼 것인가, 이런 고백입니다. 사실 이것은 고통 중에서도 최악의 고통, 클라이맥스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마도 이것은 그 당시 로마에서 행해지던 사형법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말씀이 아닌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는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시체와 함께 묶어서 죽이는 사형법이 있었대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시체에 묶여있는 나의 모습, 시체에 썩어가는 냄새가 나의 코를 찌르고 시체에서 나오는 진액이 나의 몸속에 스며들어오는 것을 느끼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모습,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옛자의 결박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을 25절, 24절까지만 본문을 읽는다면 예수 믿는 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차라리 죄에 대해서 몰랐더라면, 관심 없이 살았더라면 좋았을 걸. 죄가 무엇인지도 알고 하나님 무엇인지도 아는데 그것 때문에 더 비참하고 더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된다면 크리스찬 삶이 오히려 더 비참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오늘 성경은 24절에서 끝나지 않고 25절이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음 주에 다룰 8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8장 속에 진실로 우리가 이와 같은 결박을 풀 수 있는 진정한 파워의 리소스를 소개합니다만은 오늘 보면 25절에도 그 내용이 어느 정도는 함축되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지금까지 패배에 대해서, 갈등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고백하던 바울이 갑자기 톤을 바꾸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give a thanks to God,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말 번역에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 원어에는 네라고 하는 but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접속사가 나와 있어요. but 우리 현실은 이와 같이 비참한 건 사실이지만, 그리고 나를 묶고 있는 죄의 결박을 풀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but 그러나 한 가지 길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는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해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고린도서 15장 57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에게는 승리할 수는 힘이 없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할 힘을 주신 하나님. 로마서 8장 37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승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 죄의 결박을 끊고 승리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능력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처참할 수 있습니다. 노력했지만 또 패배할 수 있어요.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이 나를 지배할 수가 있어요. 증오심이 내 마음을 떠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모든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분 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보혈이 들어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분 안에 죽음마저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이 무엇인가요? 바로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다음 주에 다룰 것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파워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이고 여기에 진정한 복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많은 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너무 피곤한 나머지 나는 할 수 없어 그런 멘탈리티로 사는 분이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누구나 낙관한 나머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만하는 분이 있어요. 둘 다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Don't aim too high. 너무 여러분의 목표를 높게 잡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Don't aim too low. 너무 여러분의 기대를 낮추지도 마십시오. 우리의 참된 기대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이 그분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또 그분을 붙잡기만 하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결박을 풀어주시고 참된 해방과 기쁨으로 여러분을 안내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단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지도자 중에 한 분이 W.A. 크리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지금 세상 떠나셨습니다만은 제가 신학교 다닐 달라스에 있는 제일 침례 교회를 담임하시는 분이고 50년 이상을 목회하시다가 떠나셨죠. 이분이 달라스에서 목회를 하기 전에 오클라호마에서 목회를 하신 적이 있대요. 오클라호마는 저도 몰랐는데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미국 정부에서 인디안 다섯 부족을 강제로 이렇게 이주시켜서 정착시켜서 만든 그 스테이트가 오클라호마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체로키라는 인디안이 있어요. 체로키. 뭐 차 이름도 있습니다만. 원래 이 사람들은 노스 캐롤라이나에 살고 있고 조지아에 살고 있던 인디안들인데 이들을 강제로 이주시킨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체로키 인디안들이 이주를 올 때에 복음을 받고 왔어요. 성경을 들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는 애국가가 Amazing Grace예요. 예. 물론 이제 체로키 말로 하는데요. 제가 아침 인터넷을 잠깐 들어가 봤더니 그들이 부르는 애국가가 체로키 말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국말이 중간중간 나온대요. 와, 신기한 일입니다. 오래전 사만시대 때 한국말 그게 그대로 나온다고 해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어쨌든 그와 같은 그 인디안이 체로키 인디안인데 한 분은 크리스월 목사님이 체로키 인디안의 노인 한 분을 만나서 대화하던 중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확신한대. 그래서 다시 묻기를 당신이 뭘 근거로 확신하느냐 그랬더니 노인이 설명을 합니다. 벌레 하나를 잡아다가 가운데다 놓고 그 주변에 마른 나뭇가지를 쭉 들러놓았어요. 그리고 나뭇가지에다가 불을 붙였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벌레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빠져나오려고 발부둥 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길이 없어요. 사방에서 불은 계속 타 들어오는데 어디를 둘러봐도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노인이 벌레를 손으로 들어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exactly 바로 이와 같은 일이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일입니다. 제가 벌레를 여러분에게 비유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행하시는 일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 우리 인생이 포위당한 것처럼 고통 가운데 찰 때가 있어요. 나를 포위한 고난의 불길은 나를 에워싸고 타오르고 있는데 어디를 둘러보아도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발버둥 쳐보아도 길은 없어요. 동쪽을 가도 서쪽을 가도 남쪽을 가도 위를 가도 어디를 가도 나아갈 길은 없이 불길은 점점 내 인생을 향해 타오르고 있을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나를 건져내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안아다가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사건이고 이것이 크리스찬 삶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원래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포위당한 것처럼 고난의 포위 가운데 처해서 빠져나갈 길이 없는, 발버둥 치고 애써보았지만 도무지 길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매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건져내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분은 즉시 달려오셔서 여러분을 건져내어 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상하지 않도록, 해받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냥 두면 다 깨어지고 부서질 질그릇 같은 존재.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아주셨어요. 우리가 강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우리가 고통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그분을 바라보겠다는 그런 결단으로 기도하며 주께 나오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0: 8개 국어로 1971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장지훈 강사의 나를 살리는 연애, 나를 망치는 연애 제3부를 전해드립니다.
3: 저는 청년 사역하면서 그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았어요. 집사님, 이거 해도 돼요? 안 돼요?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근데 똑같은 행동을 해도 어떤 목표와 어떤 의미에서 이걸 하느냐 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 얘기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있을 때 어느 쪽이 맞다라고 대답할 수 없는 문제가 대부분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원리를 붙들고 그 원리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결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과 연애해도 될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 이제 이런 질문을 나이가 좀 있으신 자매님들이 많이 던진다고 해요. 예, 그건 뭐냐면 형제보다는 자매가 훨씬 많은 어떤 파퓰레이션이고, 거기에 교회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많이 나이가 들었는데 남자가 주변에 없는 거죠. 근데 자꾸 교회 안에서 짝을 찾아야 된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혹은 교회 바깥 사람과 연애하거나 결혼하는 게 되는 일인가 안 되는 일인가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또 다른 질문으로는 신앙이냐 스펙이냐 이런 식으로 변질되어서 질문이 던져진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도 우리가 이 원리를 좀 적용해보면은 굉장히 심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4: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3: 제 의견이요?
4: 네.
3: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코스타의 입장과 전혀 무관함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네. 믿지 않는 사람과 연애해도 될까? 결혼해도 될까? 예, 아니요로 대답하기 싫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연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연애를 할 수 있고, 하지만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믿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 결혼하고 나서 천천히 이 사람을 믿게 하자, 안 될 가능성이 되게 크고요. 근데 이 사람과 연애를 하면서 이 사람이 실제로 믿지 않는 이유가 들어보지 못했거나 좋은 공동체에 속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예전에 상처 때문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스펙이 좋아서 만나진 마세요. 스펙은 헛된 것이고 결국에 사라지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들 잘생긴 사람, 아름다운 사람 만나면 좋을 것 같으시죠? 근데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어떤 미모나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걸 바라보고 만나진 마시고, 근데 밖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안 믿는 사람이 너무 인격이 훌륭한 거예요. 성품도 좋아. 그리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너무 좋은데 단 하나 믿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람과 만나보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좁혀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과감하게 갈라서야겠지만 연애를 하고 그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들 충분히 하셔도 되고, 전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은 내가 스펙이랑 신앙이랑 뭘 택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보기에는 별로 아닌 것 같지만 교회를 참 열심히 하는 어떤 청년이 있는 거죠. 오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이 사람이 딴 건 모르겠지만 신앙이 좋으니까 결혼했어. 근데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 우리가 가진 지금 믿음을 내가 정말 지켜나가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가만히 있다고 지켜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결혼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회사 들어가고 사회생활 좀 하더니 이제 지친 거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한 결혼 10년 정도 됐는데 아, 난 더 이상 예수님이 안 믿어져.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면 아니, 너 신앙 하나 보고 결혼했는데 지금 네가 이러면 내가 이혼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 사람이 신앙이 좋으니까 결혼해도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질문에 어떤 배경이 된 어떤 신앙만 좋은, 그러니까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일반화할 수 없고 코스타의 입장도 아니지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사회생활이나 학교에서 일이나 직장에서 일이나 교회에서 일이나 모든 걸 죽게 하듯 할 때 당장 단기적으로는 변화가 없을 수 있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어떤 높은 곳에 올라가고 뭐 커다란 돈을 벌고 이런 건 아닐지라도, 그리고 그것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뭐 이상하다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교회 일이 그냥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막 있는 게 좋고 내가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 와서 뭐 찬양 연습하는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오늘. 그죠?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죽게 하듯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의 경우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했다가는 이제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믿지 않는 사람과의 연애, 결혼 해도 될까? 저는 당연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애 과정 가운데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될 때, 그 가운데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가치가 함께 컴패터블하게 공유될 수 없을 때 그 관계는 아무래도 끝을 내는 게 맞다라는 게 이제 저의 의견입니다. 다음 거 한번 해볼까요? 결혼은 꼭 해야 하는 것인가? 안 해도 되는 것인가? 여기 혹시 관심 있으신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5: 결혼 정년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나이를 지난 사람으로서 결혼에 대해서 물론 안 해도 되겠어 하도 방처럼 근데 좀 고견을 듣고 싶어.
3: 아, 고견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네. 일단 두 가지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결혼 적령기라는 거. 결혼 적령기죠. 이 정도 나이에 결혼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다라는 어떤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어디 문서화되어 있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나이엔 결혼하고 이 정도 나이엔 애를 낳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결혼 적령기라는 건 사실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나가는 놈이죠.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저는 약간 늦은 상태였어요. 근데 지금 제 나이에 결혼하면 굉장히 빨리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결혼 적령기가 되게 뒤로 미뤄지고 있는 거죠. 근데 결혼 적령기를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결혼을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원리를 좀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결혼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었죠? 그렇죠.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을 함께 가져나가는 것이고, 그게 아무래도 내가 아무리 교회 공동체에 있더라도 내가 혼자 집에서 생활할 때 나의 모든 것을 다 보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보다는 내가 덜 다듬어지겠죠. 결혼 생활이 주는 유익은 그런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신의 은사라는 성경 표현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왜 독신이 은사야 도대체? 그 약간 위로하는 느낌이잖아요. 독신이니까 은사라고 해주자. 뭐 이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독신의 은사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결혼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한 그 모습으로 다듬어 나가질 수 있는 그 정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결혼하지 않는 것도 유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혼하게 되면 자식도 챙겨야 되죠. 아내도 챙겨야 되죠. 싱글일 때는 갈 수 있어요. 내 마음만 있으면. 결혼하면 컨스트레인트가 되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하고 싶은 만큼 뭘 못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그런 바울처럼 그런 은사가 있어서 결혼하지 않고도 정말 그런 분량까지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일 수 있는 거죠. 왜? 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어떤 섬김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제 이 캐리고리에 해당되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는 중요한 이슈가 아니고, 내가 결혼을 만약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을 때 내가 이제 결혼 안 할 거니까 가만히 있어야겠다가 아니라 결혼을 안 하지만 나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푯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과정을 거쳐야겠죠. 네, 그런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혼전 순결 지켜야 하나요? 관심 있으신 분. 물론 여기서 제가 관심 있으신 분에 손을 들었다고 해서 혼전 순결에 뭐 이슈가 있다거나 이런 거 아니고 이런 부분에 그냥 지네릭하게 관심이 있으시냐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되게 요즘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고 실제로 이미 교회를 다니는 많은 청년들 가운데는 세상에서 연애하는 그런 청년들과 어떤 통계 자료만 보면은 전혀 다르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봤던 통계는 교회 내에 40% 정도는 이미 어떤 혼전 순결이라는 이슈에 있어서 나는 이미 경험이 있어 라고 리포트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만약 그 파퓰레이션이 그대로 왔다면 40%는 이미 지금 이런 상황과 되게 연관이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젊은 나이에 그 혈기에 이거 너무너무 힘든 거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는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하는가? 라는 건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혹시 혼전 순결이 너무 좀 과하다 그러면 스킨십은 어디까지 이런 거 관심 있으신가요 혹시? 제가 되게 어제도 강의하면서 되게 이렇게 감사했다라고 표현할게요. 감사했는데 제가 이렇게 되게 가급적이면 여러분에게 가장 어떤 좋은 정보와 세미나를 드리기 위해서 되게 이렇게 젊은 친구들 많이 인터뷰를 했어요. 막 뭐 너 관심이 뭐가 있니? 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 친구들이 얘기해 준 건 더 심한 수위까지 얘기를 막 해줬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제가 막 뭐 관심 있어요? 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왜 저런 거를 뭐 그러니까 저는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인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되게 순진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가 야!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되게 리버럴하게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저 관사님 뭐야? 막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아니야 어제가 특별했을 거야 이러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왠지 이것들이 되게 여러분에게 반향을 일으키는 패션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저거 왜 뭐 이게 뭐 왜 이런 걸 물어보시죠? 뭐 예. 그래가지고 뭐 스킨십 관심 없으면 넘어갈게요.
4: 그냥 제 의견 하나.
3: 아, 네. 좋습니다.
4: 네. 저희 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뭐 제가 목사님 안지는 뭐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 목사님 해주시는 말씀은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건데 이제 해주시는 말씀은 본인은 정말 손만 잡고 이제 사모님이랑 결혼을 하셨다는 거예요.
3: 네네.
4: 그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3: 네.
4: 너무 그러니까
3: 네.
4: 이분은 죄송해요. 실망한 얼굴을 했지만 그러시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목사님으로서 그 24시간 내내 어디서 무엇 하든지 사모님이 본인을 믿어줄 수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한 그 자유로움 그러니까 보통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아무리 목사님이라고 해도 밤 시간에 어디서 간다든가 막 그런 게 있는데 본인은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거에서 자유롭다는 거죠. 다 자기를 믿어주는 거.
3: 네네.
4: 근데 솔직히 쉽지는 않죠.
3: 네.
4: 예. 정말 힘든 거는 아는데.
3: 네.
4: 그니까, 그거를 추천을 해드리고는 싶은데, 그것 때문에 힘들다면 솔직히 말해서 참아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3: 스킨십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원리를 배웠잖아요. 그쵸? 예. 지금 그냥 원리는 원리대로, 뭐, 질문을 질문 대로 이런 건 아니고요. 원리를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킨십이랑 관련해서는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 근데 여러분, 제가 되게, 좀 주의를 드리는 게 스킨십이든 혼전 순결이든 뭐든 간에, 맞아. 우리가 연애 세미나 이번에 코스에 들었는데, 나를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을 생각하래. 상대방을 섬기래. 근데 내가 교제하는 자매가? 아니면 내가 교제하는 형제가 이걸 원하는 거야. 그를 위해서 해줘야겠다. 이런 식의 생각은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단서가 뭐냐면 그 사람을 온전한 크리스천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섬겨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섬긴다라는 건 궤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좀 주의하시고. 자, 스킨십은 여러 단계가 있어요. 스킨십. 가장 어떤 낮은 레벨의 스킨십은 뭐죠? 스킨십?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가장 낮은 레벨은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싹 단 거예요. 단 거. 이렇게. 네, 내가 반팔 입고 있었는데 오늘 데이트를 하다가 이렇게 단 거예요. 이렇게 스킨십이죠. 가장 로우 레벨. 네. 아까 그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제가 되게 깜짝 놀랐는데 제가 첫 번째 그 자매랑 4년 반 교제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2년 지나서 처음 손을 잡았었어요. 네. 근데 그 2년 지나서 손을 처음 잡고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네. 네. 되게 바보 같죠. 네. 어쨌든. 근데 스킨십을 절제하는 부분은 아내가 나를 믿어주냐 아니냐보다 스킨십의 속도를 천천히 가는 것이 가지는 유익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코스타 페이스북에 이렇게 인터뷰 뭐 한번 뭐 홍보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뭐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일단 남자분들 다 오시고요, 여자분들 다 오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이 되게 놀리거든요. 다 오란 얘기냐, 여자랑 남자 오라 그러니까. 근데 그 얘기 중에 이제 들어있었던 의도는 뭐냐면, 형제들 같은 경우에 어떤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꼭 뭐 여자친구나 자매와 스킨십이나 혼전 순결의 문제가 아니라 뭐 포르노 중독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청년 사역하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어드레스하고 가이드하고 막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돼요. 예.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제가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이슈를 많이들 안 다루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걸 해결을 다 못했기 때문에 아마 얘기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그냥 슬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고 혹시 그런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에게 나중에 뭐 컨택을 하셔도 좋겠지만, 제가 대학교 때 뭘 했냐면 제 두 번째 여자친구를 사귀고 교제하면서 제가 욥기에 나오는 내가 내 눈과 언양을 맺었다라는 그 말씀을 보고, 아, 눈을 통제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눈을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길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인간인데, 길을 걸어가다가 저기서 누군가 나타나는 거예요. 딱 봐도 S커브를 가지고 이렇게 쭉쭉 빵빵,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 딱 나타나면은 순간적으로 슥 하면서 스캔을 딱 할 수가 있어요. 저장을 하는 거죠, 머리에. 그리고 대놓고 보기도 해요. 그리고 어디서도 되게 많은 막 연예인, 뭐 예쁜 여자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제 눈에 어떤 자극의 레벨이 엄청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극적인 걸 찾고 더 자극적인 걸 찾는 거죠. 포르노의 문제가 다 그런 건데, 근데 제가 눈과 언약을 맺고 내가 내 여자친구 이외에 다른 사람은 보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딱 하는 순간부터, 제가 누군가 저기서 뭔가 옷을 약간이라도 야하게 입은 사람이 온다 생각이 들면은 걸어가다가 딱 이쪽을 봐요.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뭐 짐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TV에서 뭐 MTV 뭐 이런 데서 뭐가 나온다. 그럼 TV 꺼요.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도 안 보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몇 개월을 살고 나서 제가 뭔가 야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 야한 생각을 어떻게든 해봐야지 근데 생각이 안 나. 근데 제가 유일하게 마음껏 볼 수 있는 사람이 제 여자친구였거든요, 그 당시.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땅에다 눈을 깔고 다니다가 갑자기 여자친구를 딱 만나면은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 제 눈앞에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사진 보셔서 원래도 아름다운데 그렇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제가 제 눈을 통제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저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내가 볼 수 있는 여자 자매인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이뻤는지 안 이뻤는지 모르겠지만 아담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한 이유는 그 사람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여자였기 때문이에요. 농담 같지만. 근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제 여자친구를 보면 어디 손을 잡을 생각을 해요. 그냥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많이 채워지고 충족이 되고, 손잡으면 가슴이 터질 수 있겠는데?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스킨십의 진도를 빼다 보면은 이제는 잠을 자도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혼을 해서도. 근데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게, 아, 혼전 순결이란 컨셉이 소중한 게 아니고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는 그 상대방을 뭐 보호해주고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나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다른 거를 전혀 보지 않고 난 이 사람만 보겠다. 이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그 연애의 원리랑 되게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다른 곳에 호시탐탐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무브온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을 계속 살피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과 교제하기로 한 순간 나에게 세상에 존재하는 여자나 남자는 이 사람밖에 없다. 다른 걸 통제하면 스킨십의 문제는 굉장히 자유롭게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프랙티컬하게 제가 했던 얘기를 드리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혼전 순결이나 스킨십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자, 스킨십의 단계를 아까 제가 얘기 드렸는데 막 살이 스치죠. 스킨십. 손을 잡죠. 손잡으면 뭐 하죠? 그 다음 단계는 깍지 낀다고요. 이렇게 잡는 거에서 이렇게. 야,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잡았으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잡으면 안 될까? 100일이 지났잖아, 막 이러면. 아니죠, 예. 손을 잡고, 뭐 팔짱을 끼고 허그를 하고, 그쯤에서 닿아서, 뭐 나중에 최종 레벨은 뭐 인터콜스까지 갈 수 있겠죠. 그 인터콜스 전까지 여러 단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스킨십을 하다가 인터콜스만 안 한 거예요. 그 전까지 다 했어. 근데 인터콜스만 안 하고 그 전에 막 온갖 그런 걸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혼전 승결을 지켰어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볼 땐 혼전 승결을 지켰습니다 이런 거 일어나요? 아니잖아요. 예. 네. 야, 그게 승결을 지킨 거라고 얘기할 수 있니? 물론 그 기준을 만약 인터콜스로 본다면 그런 거지만 그걸 혼전 승결로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럼 어디까지 가능한데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제가 여기서 좀 더 여러분이 생각하셨으면 좋겠는 이슈는 왜 이렇게 우린 여기에 목매는가요? 왜 이렇게 혼전 승결의 이슈에 목을 매냐는 거예요? 가볍게 볼 것도 없지만 혼전순결이라는 것이 만약 죄라고 한다면 성경에 따라서 혼전순결이 죄라면 왜 우리는 다른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미워하거나 사람을 욕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죄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왜 혼전순결에 대해서만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죠. 저는 이게 혼전순결도 괜찮다 다른 죄랑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만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콜스만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혼전순결이 나에게 의의가 된다면 그건 정말 안 좋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걸 지켰어. 나 순결해 이거란 말이에요. 막 뒷담화 많이 하고 욕하면서 난 혼전순결은 끝까지 지킨 거야.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예. 그리고 연애하시는 분들 중에 친구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혼전순결을 뭐 혼전순결이 아니라 계속해서 뭐 관계를 맺어가고 그거를 끊을 수 없어가지고 고민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제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또 넘어지게 돼 있어. 넘어지고 결단하는 것도 한두 번이에요. 회개하고 아 이제는 민망해서 못하겠어.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비유만 더 들게요. 우리가 살아갈 때 혼전순결이나 스킨십의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분명히 수많은 죄를 짓게 될 텐데 저는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을 이렇게 평균대의 위를 걸어가는 삶이라고 제가 되게 많이 설명을 많이 해요. 평균대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길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체육시간에 고등학교 체육시간 중학교 때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잘 못 가면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평균대가 이렇게 있는데 평균대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그 옆에가 이렇게 길이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내리막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평균대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평균대에서 떨어졌을 때 우리는 바로 다시 올라가야 돼요.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내가 다시 떨어질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길을 다시 걸어가겠다고 평균대로 올라가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회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아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내가 행여라도 이건 어차피 올라가도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안 올라가고 싶어. 한참 가다가 나중에 한 번에 올라가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이 길이 너무너무 낮아져서 올라갈 수 없는 단계가 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나에게 더 이상 죄가 아니고 무뎌져서 더 이상 회개할 생각도 못하는 단계가 될 수도 있어요.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하고 있는 연애가 되게 디스트럭티브하고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무너질지라도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올라가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스킨십이나 혼전순결과 관련된 문제들은 이제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뭐 여러가지 질문들이 있거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또 저랑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세미나 또 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기도하고 오늘 세미나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사람이 청년들과 함께 연애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눈 것이 모든 것이 맞는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이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단 한 가지 마음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연애하고 또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아름다운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기 원하는 소망이 있는 청년들이 앞으로 연애에 나갈 때 오늘 배운 세미나를 통해 알게 된 것과 지식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연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한마디 말을 해야 한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 감사합니다 란 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죽음을 준비해 주셨고 죽음을 통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이분은 틀림없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죽음 앞에서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 나는 아직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생각하신 분이라면 저희 BBN 한국어방송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죽음 후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구세주로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BBN 청취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왕 중의 왕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